네, 졸음 쉼터가 있죠. 신호가 걸리면 답답하고 뻥 뚫린 길이면 또 무료하고 우리네 인생길도 그럴까요? 뭔가 막히면 답답해지고 너무 평탄하면 또 무료해지고 그러니까요. 주말에는 뭔가 색다른 환기가 기다려지는 게 아닐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6월 13일 6월의 두 번째 주말 아침이죠. 브루스 스프링스틴 The River 첫 곡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 수녀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나요? 어떤 분은 신호등 많은 길처럼 가다 서기를 반복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같은 일만 반복한다는 느낌으로 아, 재미없어 그런 한 주가 되었을까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아무 느낌 없어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막히면 답답하고 평탄하면 무료해지는 우리 인생길. 그래서 우리에겐 주말이라는 기분 좋은 쉼표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달려왔든 주말만큼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죠. 오늘 아침에는 커피 한 잔의 여유처럼 좋은 음악과 함께 천천히 쉬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름은 샵 1053 CPP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시면요.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떠나는 시간이죠. 광고 듣고요. 수잔 보일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감상하시고 음악에 스며들다 함께할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똥떨어도

0: 고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천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그렇게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온 우리나라 우리 결의. 자유와 평화의 멜로디에서 역사의 숨소리가 다가오는 달 6월. 대한민국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애국심으로 더 뜨겁게 하나가 되는 달. 초록의 녹음을 거머쥔 6월에도 우리의 삶이 상록수처럼 늘 푸르르길 바라면서 음악에 스며들다. 알면 알수록 더 잘 들리고 더 깊이 빠져드는 시간. 매주 토요일 멋진 음악들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도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 가요와 감미로운 팝 그리고 낭만적인 연주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힐링 음악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은요.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노래죠.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1989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가요입니다. 이 노래는 함께 손을 맞잡고 희망을 밝혀가자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해바라기 특유의 소박하고 편안한 음색은 듣는 이의 마음을 참 잔잔하게 위로해 줍니다. 해바라기 사랑으로 함께 들어요.

해바라기 사랑으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다양한 장르의 힐링 음악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기 가수리 의기투합에서 만든 프로젝트 그룹의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곡은요. M4의 널 위한 멜로디. M4는요. 김원준, 백이성, 이세준, 최재훈 등 네 명의 절친 가수들이 모여서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2010년 결성 당시 큰 화제를 모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따뜻한 멜로디에 담아낸 노래인데요. 부드럽고 포근한 감성이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MSG 워너비의 4인조 유닛 MOM의 2021년 히트곡 바라만 본다. 2000년대 감성 발라드를 떠올리게 하는 익숙한 멜로디와 애절한 분위기가 많은 그런 분들에게 추억을 자극합니다. 사랑하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마음을 담담하게 풀어낸 가사가 정말 많은 공감을 이끌었는데요.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M for 널 위한 멜로디, MSG 워너비 바라만 본다. 이번에는 혼성 듀엣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으실 노래는요, 1990년대 대표하는 미국의 발라드 가수 마이클 볼튼과 벨기에의 셀린 디온이라 불렸던 인기 가수죠. 라라 파비안이 함께 불렀어요. 더 프레이어. 이 노래는 원래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의 듀엣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이 버전에서는 두 사람의 뛰어난 가창력과 깊은 감성이 어우러져서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영국의 소프라노 캐터린 젠킨스와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코디 캐리가 함께 부른 No Woman No Cry. 원곡은 레게의 전설 밥 말리의 대표곡인데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새롭게 풀었습니다. 특히 캐터린 젠킨스의 맑고 품격 있는 보컬과 코디 캐리의 담백한 보컬이 조화를 이루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죠. 두 곡 함께 들어보시죠.

마이클 볼턴, 라라 파비안, The Prayer, 캐터린 젠킨스, 코디 캐리, No Woman, No Cry.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참 좋은 오늘 주말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행,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다양한 장르의 힐링 음악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죠.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 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조금 특별한 노래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요를 영어로 번안해서 해외 가수들이 새롭게 부른 노래들이에요. 잘 알고 있던 멜로디가 다른 언어와 감성을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 이런 모습을 감상하는 것도 또 음악을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들으실 노래는요, 미국의 R&B 그룹 Portrait, Forever With You. 이 노래는 박진영의 히트곡 너의 뒤에서를 영어로 번안했습니다. 원곡이 지닌 애틋한 감성은 그대로 살렸고요. 그러면서도 또 세련된 미국식 R&B 스타일을 더해서 색다른 매력을 줍니다. 특히 박진영이 직접 피처링해서 원곡의 정서와 새로운 해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완성도를 높였지요.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미국의 R&B 가수 갈란트의 Only One.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보아의 2012년 히트곡 Only One을 영어 버전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원곡의 섬세한 감성과 세련된 멜로디에 갈란트 특유의 몽환적이면서 감성적인 보컬이 더해져 또 다른 매력의 팝 발라드로 완성됐죠. 언어와 국경을 넘어 새로운 감성으로 탄생한 우리 가요 두 곡 함께 감상하시죠.

Portrait Forever With You, Gallant on One. 이번에는 연주곡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그룹 Return to Love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림이 함께한 한여름날의 꿈. 잔잔하게 펼쳐지는 피아노 선율 위로 바이올린의 섬세한 음색이 더해지면서요. 마치 한여름 오후의 빛과 바람이 천천히 스며드는 듯한 몽환적인 풍경을 그려주죠. 특히 이유림의 바이올린 연주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곡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끌어가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해줍니다. 어느 순간에는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기억처럼 또 어떤 순간에는 오래 머무는 감정처럼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Return to Love, 이유림 바이올리니스트, 한여름날의 꿈 듣고 왔습니다.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다양한 장르의 힐링 음악들 모아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들었던 노래들 오늘 참 좋은 가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그런 향을 남겨주길 바라면서요. 끝곡은요. 인생은 아름다워 OST곡 가운데 극중 주인공 부부로 출연했던 류승룡, 염정아의 아들 역의 하현상이 함께 부른 뜨거운 안녕입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기억들 조용히 품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끝곡 류승룡, 염정아, 하현상 뜨거운 안녕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 하면 아빠가 한우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어?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5월이 장미의 계절이었다면 6월은 수국의 계절입니다. 이 수국은 다채로운 색과 풍성한 모습으로 초여름 풍경을 물들이는데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한 송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은 꽃들이 가득 모여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소소한 즐거움이 모여 하루의 따뜻함이 되고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걸 기억하고 싶습니다. 자, 2037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어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신청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국 사람은 얼마나 클래식을 사랑하면 자동차 후진할 때도 틀어놓는지 넋을 놓았다는 후문이 있어서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 이게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건가요? 이야, 그렇구나. 루트비 판 베토벤의 바가텔 25번 A단조 유작번호 59 피어 엘리제, 엘리제를 위하여 피아니스트 머리 페라이아 연주로 감상합니다.

이 끝날 때 따라란 하는 게 교회당 그이 이문세의 노래 중에 광화문 연가 있잖아요. 거기서 교회당 할때딱 끝나는 부분하고 똑같네요, 음이. 좋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셔서 또 다음 주에 이 즐거움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신사분이 오시네 신청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오, 8915 쓰시는 분, 칼 미하엘 지러의 헤라인 슈파치어트. 이 저기 신사분이 오시네. 왈츠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작품 518,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비너 필하모니카 연주. 2017년 노이아스 콘체트. 이 신년음악회, 빈필 신년음악회 실황으로 감상하시죠.

칼 미하일 지러의 헤레인 슈파티트. 저기 신사분이 오시네. 왈츠. 왈츠 작품 518.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17년 신년음악회 실황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웨버의 플루트 3중 주곡 4단조 작품 63 토요일 신청곡으로 올립니다. 딸아이와 다다음 주 도쿄 여행 예정인데요. 제가 공연 직관을 좋아한다고 일정에 맞춰 산토리올 블루로즈에서 예정된 공연을 예매했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미리 듣고 있는데 곡이 너무 좋아서 유클 가족들과도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일디님의 해설과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디님의 해설과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곡은 그 베버의 그 다이어리 일기에 따르면 1818년 이제 4월 8일에 내가 이 트리오를 작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5월 12일 날 이제 그 피날레 론도 이 작품을 드레스덴에서 이제 쓰기 시작한 걸로 나와 있고요. 이 첫 번째 두 악장은 1819년 7월에 이제 완전 이 완성이 됩니다. 그동안 좀 아팠어요. 이 베버가. 그래가지고 트리오 곡이 모두 완성한 것은 호스터비츠에서 1819년 7월 25일의 일이었고요. 그 베버의 여름 별장 레지던스에서 이제 작곡을 했고 여름집에서 작곡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곡을 썼을 때 베버가 이 친구인 닥터 필립 융을 위해서 이제 썼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플루티스트로서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하에서 1813년에 만났고 또 여기에 한 명 더 그 프라하의 친구가 있는데 요한 바프티스트 겐스바허 작곡가이고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첼리스트인 그를 위해서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셋이 함께 이제 칼 마리아 폰 웨버가 이제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연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루이 슈포의 집에서 1819년 11월 21일에 이제 첫 초연이 이제 펼쳐졌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굉장히 그 독특한 것은 웨버가 피아노 트리오 곡을 쓰지 않았는데 이 곡을 이제 플루스로도 연주하지만 또

바이올린으로도 연주가 되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피아노와 플루트 첼로를 위한 트리오 작품 63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아노의 바짐 사카로프 그리고 플루트의 이레나 그라페나워 그리고 첼로의 클레멘스 하겐 연주로 감상하시죠.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피아노와 플루트 그리고 첼로를 위한 트리오 G단조 작품 63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감상하셨습니다. 플루트의 이레나 그라페나워, 첼로의 클레멘스 하겐, 피아노의 바짐 사카로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바짐 사카로프는 그 또 러시아 출신으로 기돈 크레머하고 아주 공연을 자주 했었죠. 굉장히 그 팔이 길고 손이 아주 컸던 바짐 사카로프의 막 문어처럼 치던 그 연주 장면이 기억나네요. 자, 헨델의 불꽃놀이 신청해봐요. 이렇게 7703 쓰시는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조지 프리데릭 헨델의 Music for the Royal Fireworks 모음곡 헨델 작품 번호 351에 1악장 오버처, 2악장 무레, 3악장 라페 평화, 그리고 4악장 라 레주이성

환희, 그리고 5악장 미뉴엣, 6악장 미뉴엣 2 이렇게 듣겠습니다. 트레버 피노옥이 이끄는 또 그가 지휘한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입니다.

조지 프리데릭 헨델의 Music for the Royal Fireworks, 왕궁의 불꽃놀이, 이 모음곡 헨델 작품 번호 351, 1곡 오버처, 2곡 무레, 3곡 라페 평화, 4곡 라 레주이성스 환희, 5곡 미뉴엣, 6곡 미뉴엣 2까지 들으셨습니다. 트레버 피노옥이 지휘한 The English Concert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흔적 남깁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좀 괜찮으셨는지요? 화기애애한 유클의 분위기는 여전하군요. 신청곡 올립니다. 바흐의 전주곡을 실로띠가 편곡했다고 방송 멘트로 들었어요. 그 순간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 곡 신청합니다. 성숙 드림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자, 이 질로티 편곡한 알렉산드르 질로티, 바로 라흐마니노프의 사촌형이죠. 라흐마니노프 모스크바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라흐마니노프가 기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게 바로 알렉산드르 질로티 덕분이었죠.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프렐루드 전주곡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855A 듣겠습니다. 피아니스트 하지아 무니아티슈빌리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프렐루드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855A 알렉산드르 질로티가 편곡했습니다. 피아니스트 하지아 무니아투시빌리, 이 조지아 출신 피아니스트의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이 시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맞겠죠? 유클 성경 필사하며 함께 갑니다. 함께 합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신청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아주 또 애국적인 곡 신청해 주셨어요. 자, 232 쓰신 분의 신청곡 성경 필사 잘 되시라고 또 이 곡 띄워드립니다. 잔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작품 26. 바로 핀란드 출신 지휘자 어코카무가 지휘한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저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2: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3: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골절된 발의 회복 단계라서 가끔 토요일에도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서 유쿠를 못 듣는 날이 있었는데요. 오늘 유쿠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청곡이 있어서 문자 보냅니다. 얼굴이라는 가곡이요. 어릴 적 돌아가신 엄마가 자주 부르시던 노래였어요. 야, 신기복 선생님이 들으시면 참 좋아하시겠네요. 그 시절 엄마의 마음속에는 어떤 분의 얼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얼굴 아닌가요? 다른 분인가? 자, 저는 그 노래를 부르시던 엄마의 얼굴과 모습을 떠올리고 추억하며 듣고 싶습니다. 꼭 들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유클이 있어서 그립고 아련한 추억을 소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백장님도 스태프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아유 너무 감사한 사연 또 감사드리고요. 2106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신규복 작곡 얼굴 소프라노 신영호 기타의 김민석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오늘도 여러분께 또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내주셔서 다음 주에도 이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로의 1번 유클에서 들은 지 오래전인 듯합니다. 주말에 전곡 감상으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청취자인 3415 쓰시는 분이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전곡 감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스타프 말러가 서른 즈음 완성한 교향곡 1번은 청춘의 희망과 절망, 방황과 고백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입니다. 초기 구상은 1884년, 본격적인 작곡은 1888년이었지만 최종 수정에 이르기까지 15년이나 걸렸는데요. 그만큼 이 작품은 말러에게 가장 오래 깊이 간직된 음악이었죠. 처음 이 교향곡은 장 보월의 소설 거인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1889년 부다페스트에서 오악장으로 초연되는데요. 당시 관객의 반응은 냉담했고 혼란스러운 음악이라는 평가는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말러 자신도 자기가 쓴 작품이 교향시인지 표제 교향곡인지 그냥 교향곡인지 잘 몰랐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지금은 삭제된 2악장 블루미네를 제외한 4악장 구성으로 정리되었고 1896년 베를린에서 지금과 같은 판본으로 초연되었습니다. 말러는 카셀 오페라 극장의 보조지휘자에서 빈 궁정오페라 음악감독으로 변신할 때까지 이 교향곡에서 손을 떼지 못했는데 아마도 젊은 날의 방황을 담은 첫 교향곡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이 작품에는 자연과 인간, 유년 시절의 추억과 실은의 상처 그 모든 감정이 교차합니다. 특히 말러의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와 공유하는 선율과 정서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데요. 먼저 1악장은 자연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팡파르 뻐꾸기 소리, 안개 속을 떠다니는 음영들이 한 겹 한 겹 모이며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데요. 자,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1번 디장조 타이탄 거인 중에서 1악장 랑잠 슐레밴드 임머르제게메힐리히 느리게 질질 끌듯이 자연의 음향으로 듣겠습니다. 자,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로의 교향곡 1번 디장초 타이탄, 거인의 일악장 랑잠 슐레밴드, 느리게 질질 끌듯이 임머제어 게메흘리히, 자연의 음향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 악장은 오스트리아의 민속춤 렌틀러를 바탕으로 한 스케르초입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빈 왈츠와는 다른 활기차고 역동적인 분위기의 악장인데요. 소박한 스케르초 주제와 부드러운 트리오가 인상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악장은 많은 분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일 텐데요. 마치 장성곡처럼 들리는 이 악장은 동요 프레르 자크 친구 자크 아니 신부 마치 장성곡처럼 들리는 이 악장은 동요 프레르 자크 형제 신부를 단조로 변형해 시작됩니다. 장례식을 떠올리게 하는 느린 행진, 그 뒤에 등장하는 내 연인의 푸른 눈동자 선율까지 슬픔과 그리움, 유마 패러디가 교차하며 기이하면서도 진솔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계속해서 이 악장 크래프티 베베히트, 강한 움직임으로 doch nicht zu schnell,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 feurlich und gemessen, ohne zu schleppen, 장중하고 위험 있게 너무 끌지 말고 2, 3악장 감상합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2악장 크래프티 베벡트 독 닉트 주 슈넬 강한 움직임으로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 Feuerlich und gemessen ohne zu schleppen 장중하고 위험있게 너무 끌지 말고 3악장까지 들으셨습니다. 구스타프 마흘러가 지휘한 교향곡 1번 D장조 타이탄 중에서 들으셨고요. 3, 4, 2로 쓰시면 신청곡으로 지금 전곡 감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악장은 가장 널리 알려진 부분입니다. 말러가 한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Dal Inferno al Paradiso라고는 표제를 붙였던 이 부분은 단테의 신곡을 가리키는데요. 말 그대로 감정의 절정을 담고 있습니다. 격렬한 고통의 폭풍 속에서 마침내 승리와 환희로 도달하는 구조. 하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이 함께합니다. 베토벤식 영웅서사를 따르고 있지만 말러는 그 승리가 공허하다는 암시도 잊지 않았는데요. 다시 힘을 내어 마지막으로 영웅적인 승리를 연주하는 7대의 호르는 말러 교향곡 1번의 가장 강렬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4악장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만약 20살의 나를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기억나지 않을 법한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요.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저녁, 용기 내서 건 전화 한 통, 이런 것들. 20살의 나는 그게 뭐냐면서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긴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엔 모두 알게 될 테니 그것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쵸?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첫 곡으로 예리의 스물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타임슬립 혹은 분신술 같은 거 해서 20대 초반에 나를 만나게 된다. 만나서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실 건가요? 아, 그 시절 우리는 왜 그렇게 뭔가 이루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 주로 하면서 다들 뭐 조바심 느끼고 목표한 곳에 먼저 도달한 친구 굉장히 부러워하고요. 근데요, 이제는 조금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뭔가를 이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스로 기억할 만한 장면을 평소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도록 깔깔깔깔 웃는 장면이라든지 윤기가 차차 흐르게 정말 맛있는 밥을 가족들을 위해 지었다든지 하는 거예요. 물론 어린 나에게 이런 말을 해봤자 곱방기 끼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갈 게 뻔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얻게 될 평범하고도 위대한 깨달음을 미리 응원하고 싶을 뿐이니까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고요.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아사하나를 실천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온 감사 인사 메시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혼자 살면서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는 이순덕 어르신의 사연 소개해드렸었죠. 입양된 집에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폭력에 시달리다가 건강이 나빠지신 어르신은요. 병원비 걱정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계셨는데요. 그런 어르신을 위해서 많은 정성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순덕 어르신의 감사 인사 함께 들어보시죠.
1: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생각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저는 뭐라고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잘 살겠습니다. 그 희망으로 항상 사람한테 좋지 않은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또 이런 시간을 또 주시고 저한테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다 어려울 텐데 또 저 같은 사람을 또 생각한다는 게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도 어떻게 됐든 나중에라도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안 된다면 참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도움을 되는 한 인간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0: 어르신이 어렸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의 사랑 없이 살아오셨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이제라도 사랑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순덕 어르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요. 후원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디펑스 비바 청춘.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1: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죠?
0: 그럼요, 네. 그럼요. 덥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아, 오늘 오프닝에서 20살 얘기하는데 갑자기 정말 생각도 안 나던 옛날 그 20살 때 모습을 기억해 보면서 아, 그때 뭐 했었지? 아,
1: 열심히 그때 공부하셨죠, 뭐.
0: 20살 때요? 아, 그때 열심히 공부도 했고 진짜 진짜 어린 고등학생의 마인드로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윤희 리포터님은 20살 무렵 나를 떠올리면 어떤 장면 떠오르세요?
1: 후회가 좀 많이 돼서
0: 그러니까 진짜요?
1: 젊기는 한데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그 열심히 살 걸 뭐 이런 후회가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고요.
0: 굉장히 약간, 열심히 사셨을 것
1: 아니요,
0: 같은데.
1: 그 뭐 이렇게 좋은 기억들을 많이 이렇게 저장해 두라는 말씀이셨던 거잖아요, 사실.
0: 네,
1: 근데
0: 맞아요.
1: 예전에 제가 했던 그 코너 취재 가운데 기억나는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유명인 분들의 나의 20살 때를 이렇게 담아오는 취재가 있었거든요.
0: 네.
1: 내 나이 20살 때였는데 그때 이렇게 취재 뭐 물론 유명인 분들 다 만났던 거 기억은 다는 안 나지만 김수미 선생님이 배우 김수미 선생님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20살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어머니를 이렇게 상상 회상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요. 뭐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데 그 취재에서 느꼈던 거는 20살은 후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0: 후회.
1: 아, 예. 그 어른들, 그 유명인 분들에게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20살은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한번 살아볼 텐데 라는 걸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사실.
0: 네.
1: 근데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젊음이고 청춘이잖아요, 사실.
0: 그렇죠. 네.
1: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열심히 뭔가를 도전해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저도 돌아간다면 그 행복 조각들을 좀
0: 네.
1: 소소하지만 그런
0: 맞아요.
1: 조각들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살아라고 저도 20살에 저에게 얘기하고 싶고요. 돌아가지 못하지만 다시 또 뭐 10년 후, 20년 후 이 시간을 또 이렇게 기억하고 또 추억할 수 있잖아요.
0: 네.
1: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희 모두 같이
0: 아니,
1: 행복 조각을
0: 한 20년, 30년 후에는 또 우리가 지금의 우리 모습한테 왜 그랬니? 이럴 거예요.
1: 맞아.
0: 그렇지 않아요?
1: 그때 좀 잘하지 뭐 이렇게
0: 그랬을 것 같아요.
1: 그런 일 줄이도록 후회하는 일 저희 모두 같이 줄이면서 행복 조각을 좀 더 많이 만들면서 살아야겠습니다.
0: 네. 근데 젊었을 때는 왜 그 일상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1: 그쵸.
0: 그렇지 않아요? 뭐 네. 먼 미래에 있는 저기 있는 저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만 막 가려고
1: 매진하지.
0: 그러지.
1: 예.
0: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행복은 정작 모르잖아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고 행복한지.
1: 맞습니다. 예.
0: 그걸 왜 꼭 나중에 느끼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 노래 가사죠. 뭐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뭔지 몰랐네 이거잖아요.
0: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깨닫고 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살로 못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오히려 일상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시점이 더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하루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지 않게 소중한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한 장면으로 남길 수 있도록 좋은 추억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또 저희와 함께 하면 그게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그걸 기념해서 또 한번 번호 한번 불러주시죠.
1: 아, 그럴까요?
0: 네.
1: 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번호 말씀드릴게요. 060-700-1225번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소중한 나눔의 번호입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아마 기억해보면 평생 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DJ를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1: 네.
0: 학교 빼놓고는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드라마는 보통 아무리 길어도 1년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 나중에 20년, 30년이 돼도 아사나는 정말 좋은 추억으로, 의미 있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어떤 이웃 소개해 주실지 이야기해 주세요.
1: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웃은 28세의 젊은 아기 엄마, 아기 어머니 소개합니다. 지금 6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연희정 씨인데요. 급하게 집을 구하다 보니까 월세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집에서 살고 있고요. 네. 또 아기도 키워야 하니까 식구가 세 식구로 늘어나서 경제적으로 더 뭔가 필요하긴 한데, 예, 남편의 소득은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관계가 좀 소원해져서 남편이 있어도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네, 네. 그런, 그러니까 남편이 있기 때문에 더 사각지대에 있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혼자 지금 짐을 짊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위기 가정으로 추천 기관에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른 곳으로 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아기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월세가 네. 좀 낮은 곳으로 예,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됐거든요. 네. 이 희정 씨 젊은 날, 아, 물론 지금도 28세니까 너무 젊은 예, 네. 청춘의 어머니이신데, 예, 학교를 졸업하고 막 20살이 되던 해부터 사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교도 합격을 했었는데요. 네,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또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그 길을 포기하고 기꺼이 이 그 취업 전선에 네.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아왔고 또
0: 너무
1: 어려운
0: 아쉽다.
1: 네네 네. 어려운 형편에 어머니를 돕기도 했던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기도 했어서 더 마음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 도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아기하고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8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지금 연희정 씨가 어떤 마음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울하고 막막하면서 또 동시에 아이는 또 너무 예쁘고 네, 그러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1: 생활고로 3천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아기 임신한 걸 알고 일도 못하게 되면서 경제 상황이 2배 이상으로 더 안 좋아지게 된 거죠. 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제 아기까지 생기게 되면 그러면서 심리적 압박과 우울감이 좀 심했던 상태였는데요.
0: 20대니까 더더욱
1: 네, 그렇죠.
0: 그렇죠.
1: 네.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0: 맞아요.
1: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아기를 출산한 건 또 네. 다른 삶의 시작인 건데요.
0: 맞아요.
1: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위기였지만 막상 아기를 낳아 키우다 보니까 아기가 주는 위로가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울면 왜 울지? 울지 마 하는 그런 얼굴로 엄마를 유심히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선을 맞추면서 이제는 내 가족, 내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외롭다는 거는 예, 그런 느낌은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고요. 우울감도 많이 사라진 상태이긴 한데 예, 막막한 심정에 밤에 이렇게 우울다가 아기가 깨서 이제 엄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맞추게 되면 그래도 아기를 보면서 씩씩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한테 더 집중할게, 잘할게 뭐 이런 다짐을 한다는데요. 아기를 통해서 엄마도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연희정 씨의 목소리로 직접 아기 낳기 전과 후의 상황들 들어보겠습니다.
2: 아기 갖고 나서 일 그만두고 빚 갚아야 될 것도 못 갚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우울증도 많이 왔었고 어떻게 키우지 그런 생각도 했었고 낳고 나서 키우고 하다 보니까 엄마 마음도 이해되고 그냥 외로운 게 없다. 말은 안 통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애기 때문에라도 살고 버티고 애기 아빠랑 안 좋다 해도 일단 애기가 있으니까 제가 막 울 때도 엄마가 왜 울지? 약간 위로 더 받아서 더 많이 운 적도 있고 기다려주는 것 같았어요. 다 울고 애기 보면 또 애기가 웃어주고 너한테 더 집중 잘할게.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주길 바래. 네, 애기.
0: 방금 연희정 씨가 아이 키우다 보니까 엄마 마음이 이해된다고 하셨는데요. 그거 어떤 마음인지 우린 또 알잖아요. 네. 자녀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연희정 씨도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 네.
0: 철들었네.
1: 진짜요. 대상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요. 아빠의 폭력 때문에 부모님이 일찍 헤어지셨다고 하거든요.
0: 네.
1: 연희정 씨가 기억도 없는 아주 아기 때 그렇게 친아빠하고 엄마가 헤어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편에서 성장을 한 거고 어머니가 홀로 3남매를 키우시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언니하고 오빠 이게 3남매 중에 이분이 막내이고 언니 오빠 둘 다 대학을 가르치지 못하신 거를 엄마가 굉장히 좀 자책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막내인 희정 씨만이라도 대학에 꼭 보내고 싶었었는데 결국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막 눈물 보이셔서 엄마나 대학 안 가도 된다고 예, 돈 벌면 된다고
0: 아이고,
1: 내 용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 취업 전선에 들어서게 된 건데요.
0: 그때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쵸. 아이고 얼마나 미안하고 속상해요.
1: 원래 그 음식 하는 걸 좋아하고 해서 주방일부터 먼저 배웠대요. 식당에 취업을 했고
0: 네?
1: 또 프랜차이즈 식당이었다고 하는데 본사도 따로 있고 해서 좀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이사하실 때 400만 원 정도가 아마 모자라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0: 네.
1: 예 그때 기꺼이 적금을 깨서 엄마를 도와드리기도 했었고요.
0: 와.
1: 그때 정말 아, 나 대학 안 가길 잘했다. 엄마를 저렇게 우리 엄마가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잘했다. 그 선택에 내가 후회 없었던 걸로 아주 각인이 된 그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내가 잘한 일이다.
0: 너무 착하다.
1: 네. 네. 엄마는 그 적금을 왜 깼냐고 안타까워 하셨는데 진짜 깊은 마음으로 뭐 양가 감정이셨겠죠. 진짜 한편 너무 고맙고 한편 이루 말할 수 없이 미안한 그런 맞아. 마음이시긴 했겠죠. 근데 어쨌든 딸 덕분에 위기를 넘기셨으니까 예.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엄마는 어떻게 혼자 힘으로 3남매를 키우셨나 셋을 어떻게 혼자 키우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한편 위대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머니가 우리 셋을 키우던 그 시절보다 내가 지금 키우는 이 상황은 조금 더 나은 건가 싶기도 하대요.
0: 네. 네.
1: 어머니를 만나 뵙진 않았는데 어머니하고 함께 인터뷰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혼자 독립해서 살고 아기를 낳아 키우고 아이 아빠를 만나면서
0: 네.
1: 친정하고는 좀 소원해졌거든요. 연락을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0: 네.
1: 그래서 더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어머니랑 연락을 하지 않으나
0: 그리고
1: 하고 싶은 네,
0: 맞아요.
1: 그 마음이 더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졌어요.
0: 그리고 아기 키우면 네. 엄마 더 보고 싶어요.
1: 그럼요.
0: 더 생각나고.
1: 그럼요.
0: 네. 네.
1: 희정 씨 어머니에 대한 얘기 또 경제적인 거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 제가 수시로 붙은 곳이 두 군데 있었는데 엄마가 등록금 마련 못했다.

0: 많이 오셨거든요. 저 그냥 바로 취업해서 이 일해서 돈 벌래요.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래도 돈 벌면서 이제 엄마 집 이사 하실 때 몇백 모자랐는데 모아둔 돈이 400 정도 있었는데 제가 적금 깨서 엄마한테 몰래 보내드렸거든요. 이거 돈 뭐냐고, 적금 왜 깼냐고, 다시 모으면 된다 했더니 엄마가, 근데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집 이사를 못 갔거든요. 아, 대학 안 가길 잘했다. 옛날에는 3명 이상씩 키우셨잖아요. 산후조리원도 그런 것도 없이 집에서 조리하시고, 아, 지금 내가 키우는 게좀더 괜찮은 상황이구나. 힘들었는데도 애기 이제 커가는 모습 보면서 버티셨구나.
1: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키우며 혼자 양육과 생계를 감당하는 연희정 씨. 월세가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 생활이 조금 안정될 수 있지만 당장 보증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스웨덴 세탁소 피처링 채베코. 두손 너에게.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혼자 딸을 양육하며 경제적 심리적 위기에 처한 연희정 씨가 임대주택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0: 뭐 남편 없이 혼자 한부모 가정을 뭐 가지고 있다라고
1: 네.
0: 하면 국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서류상으로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1: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방송하기 전에 좀 많이 의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0: 네.
1: 이 추천 기관의 유미숙 선생님도 많은 사례를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남편이 있음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0: 네.
1: 아이를 생각하거나 후일을 생각하면 남편이나 아빠의 자리가 분명히 부재가 아닌 상태인 게 낫기는 한데, 연희정 씨처럼 남편이 있어도 뭐 사례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요.
0: 남편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1: 그렇죠.
0: 네.
1: 또 생활비가 이제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또내 채무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거나 뭐 때로는 근데 아기 용품 같은 거는 이제 살수 있도록 뭐 본인이 카드 결제하거나 해서 이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아이를 위해서는 하기는 하는데요.
0: 네.
1: 이 가계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살림이 굴러가도록 뭔가 규모 있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좀 소원하고 또 최근에는 뭐 이제 또 부부 간의 어떤 신뢰를 깨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의 상황인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육아 때문에 일도 할수 없는데 그 기본적인 부부 신뢰에 어떤 이제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어머니가 생각보다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밝게 인터뷰를 해주고 계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0: 아이고, 참.
1: 이 월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제 추천 기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이 월세 부담을 줄이는 것밖에는 없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0: 네.
1: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월세가 이제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월세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증금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보증금은 적고 월세는 높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 다른 가전제품이 구비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구비돼 있는 집을 들어가게 되고 하다 보니 월세가 비싼 선택을 월세가 비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0: 왜냐면 또 아기가 있으면
1: 악순환.
0: 가전제품이 또 필요한 것들이
1: 그러니까요. 여러
0: 많아요.
1: 가지. 특히 뭐
0: 네.
1: 여름에는 냉방기기나 이런 거, 뭐
0: 있어야
1: 빨래나 뭐 이런
0: 되죠.
1: 모든 것들이 구비가 돼 있는 걸
0: 맞아요.
1: 들어가다 보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 때문에 이런 집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집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들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건데요.
0: 네.
1: 이 추천 기관이나 어른들이 볼땐 어떤 부분에서 어쨌든 고리를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보증금이 조금 있는 월세가 낮은 임대료가 낮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걸 이제 제안을 하셨던 거고 방송 들으시는 어른들께 그걸 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0: 네.
1: 네. 처음에 어머니도 이 희정 씨도 막막하게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었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이렇게 도와주신 어른들이 계셔서 방법을 찾으면 길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체득했다고 해요. 희정 씨 목소리까지 들어볼 텐데요. 우선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유미석 부대표님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2: 일반 뭐 남편이 있고 이런 가정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더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있지만 정말 소득이 정말 적은데 그게 남편의 부채로 거의 다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생활비가 거의 없고 뭐 가전이나 가구나 집에 보증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서 살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자 하니까 월세를 비싼 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가정들이 더 지금 사각지대다. 그렇지만 아이를 잘 키우려면 우리 온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아이 키우려면.
3: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되게. 다행히도 아기 양육 그런 것도 도와주신다 하셨고, 아, 이게 방법 찾으면 또 길이 나오는구나. 내가 발로 뛰어서 방법 막 찾고, 아, 애기 생각해서 내가 움직여야겠다 그 생각 들었어요.
0: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랑 연결되면서부터 연인정 씨에게는 친정이 하나도 생긴
1: 네.
0: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아기 키울 때는 뭔가 의논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지가 너무 많이 되고 네. 힘이 막 생기거든요.
1: AI한테 물어봐도 이런 그 세세한 것까지는 가르쳐줄 수 없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사람이 주는 정보는 온기를 타고 오면서 더 또 맞춤으로 되잖아요.
0: 특히 그러니까, 육아는.
1: 그렇죠. 네. 아, 육아 선배님이 진짜 진정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0: 아닙니다. 아, 저도 책으로 봤는데 실제 해보니까
1: 달라요.
0: 네, 써있지 않은 일들이 네, 너무 많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 외적으로 그 순간순간 판단해서 가야 될 것들이 선택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게 맞아요. 육아인데 네. 희정 씨 친정 어머니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좀 겪다가 결국은 연락 끊은 지 이제 몇 년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친정이 없는 상황인데 미혼모 지원 단체와 연결되고 또 육아 방법도 알려주시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다른 기관과 또 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니까 아, 길은 있구나 그런 든든한 마음이 이제 든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것만으로도 이런 젊은 어머니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혼자서만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맞아.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이렇게 응답도 해주고 네. 이 길로 가도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아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덕분에 절망하지 않고 또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지도 생기는 건데요.
0: 네.
1: 이번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이 희정 씨 젊은 어머니 응원해 주시는 마음 전해받으면 이 아기 엄마에게 더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0: 네. 아, 사실 너무 소중하고 지키고 싶은 존재가 생기면은 이게 뭔가 강해지면서도 또 굉장히 약해지는 것 같아요. 혼자라면은 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아이가 있으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연희정 씨가 지금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아이가 있으니까 더 불안함이 클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1: 그렇죠. 만약에 보증금이 마련이 돼서 임대주택으로 이사하고 월세가 지금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면 부모급여 받는 금액을 아이 양육하는 데 더 쓸 수도 있고요. 다른 부분에 전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훨씬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희정 씨에게도 또 아기에게도 좋은 영향이 갈 거라는 생각 들고요. 보증금은 725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더라고요. 기관에서. 그래서 뭐 크다면 정말 큰 돈인데요. 네. 예,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많은 후원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 연희정 씨도 월세 걱정 없이 좀 불안한 마음 없이 아기랑 일상의 작은 기쁨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얘기해 주네요. 우선 부대표님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2: 전세 임대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거든요. 본인 부담금. 서울 경기권은 725만 원 정도가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담금 정도 있으면 이제 아이랑 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주거를 옮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번에 도와주셔서 이 가정이 정말 안정된 주거에서 살게 돼서 또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 아기랑 행복하게 살기. 좀 부담도 덜고 저도 일해가지고 돈 벌면서 아기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이제 아기 좀 더 크면 어디 놀러가고 그런 행복, 소소한 행복이 있어요.
0: 연희정 씨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생후 6개월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에서 이사해서 주거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도 본인 부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희정 씨와 어린 딸을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1: 네, 인터뷰가 길어지니까 아기가 계속 나 좀 봐달라고 이제 칭얼거리는데요.
0: 네. 네.
1: 많은 후원 해주셔서 아기랑 엄마가 조금 더 안정적인 공간에서 보금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증금 725만 원 여러분들의 나눔으로 꼭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03입니다. 가운데 1009-1009.

0: 하고 두 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두 번 예약하는 번호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1: 네, 아기 목소리는 진짜 언제 들어도 너무너무 예쁘고 제 마음이 밝아지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어떻겠어요? 연희정 씨 항상 그 아기의 예쁜 목소리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들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또 너무 슬프다. 또 걱정. 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연희정 씨는 엄마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20대의 예쁜 딸을 낳은 우리 연희정 씨가 힘내서 그래도 조금 아이에게 편안한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보증금 마련에 많은 분들 함께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연희정 씨의 사연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죠. 고맙습니다.
0: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올게요. 미도와 파라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창밖이 어스름하게 밝아올 때쯤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어제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6개월 된 아기는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위태로웠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던 우리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았고 보증금이 싼 대신 월세가 비싼 지금의 집을 얻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둘이 열심히 벌면 감당할 수 있겠지, 조금만 버티다 이사가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후로 남편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최근엔 외도까지 하는 걸 알게 됐죠. 집엔 옷을 가지러 들릴 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우리 딸이 남편은 궁금하지 않은 걸까요? 거대한 세상에 아기랑 나 단 둘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아기를 잠시 맡아줄 사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가족도 없습니다. 혼자 아기를 키우고 생계를 꾸려가면서 힘없이 무너지려 하는 나를 일으켜 세운 건 이제 막 뒤집기 시작하는 아이뿐입니다. 나에게 이 아이가 그렇듯 아이에게도 내가 세상의 전부이기에 나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끌어모아야 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버텨보려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씩씩하게 생후 6개월 어린 딸과 살아가는 연희정 씨. 임대주택으로 이사해서 월세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 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오아시스의 돈 룩백인 앵거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2: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딘가 목소리가 좀 휑한 느낌이죠. 오늘은 우리 이초성 신부님이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새 신부가 아니고 두 신부, 우리 희 신부님과 저 이렇게 둘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아싸, 불량, 냠냠, 신난다.
0: 말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 둘이서 아주 즐겁게 우리 추신부님 자리 채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2020년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막을 올렸죠. 근데 이번 월드컵도 쉽지가 않습니다.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났답니다.
1: 아, 이거 진짜 빡세겠는데요. 아무튼 원래 조별리그 경기 끝나면 16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6강 가기 전에 한 경기를 더 치러야 된답니다.
0: 그렇습니다.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후 몇 강부터 시작될까요? 희신부님 힌트 있나요?
1: 16 곱하기 2 여기까지입니다.
0: 아, 그래요? 저는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났다는 내용의 이 힌트가 있습니다.
1: 네.
0: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48 땡땡. 이렇게.
1: 정답 아시는 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 무료인 유튜브 빵톡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정답 확인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소야와 딘딘이 부릅니다. 3, 4?

0: 신부들의 수다 미소남 2인방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1: 김병희 도미니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아 저거네. 아,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아, 네. 카메라 다르구나. 네.
1: 소야와 딘딘이 부른 3-4.
0: 소야는 소세지 야채 볶음. 아,
1: 그렇죠. 네.
0: 이 노래는 진짜 제가 이게 96년도였을 거예요. 이 노래
1: 대학생 때 아니었습니까?
0: 대학생 때. 예. 네.
1: 저는
0: 예.
1: 학생 저는 네.
0: 이거 처음에 그 들어갈 때 3-4 이거 하는 거 맞추기가 타이밍 잡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1: 그죠. 예. 그 엔다이아 그거 그다음으로 그거 맞추기 힘든.
0: 그렇죠. 힘든 노래 중 하나인데 네, 그래도 슬랩, 여름 하면 좀 예, 생각나는 시원한 곡입니다.
1: 진짜 대표적인 딱 여름 왔을 때 무조건 틀어야 되는 네. 네. 그 시절 노래.
0: 제가 이 3-4를 참 좋아하는 게 이 노래 때문에 이 노래의 때문 아니죠. 뭐
1: 여자친구 사귀었어요?
0: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1: 장학금 왜요?
0: 아, 그 A급, B급, C급 이런 게 있잖아요.
1: 아, 장학금 등급.
0: 장학금 등급이 있는데. 네.
1: 뭐 전액, 반액.
0: 아, 그렇죠. 뭐 3분의 1 분인데 C급을 제가 받았는데.
1: C.
0: 예. 그때 학점이 3-4 3.4였어요.
1: 3.4. 3.4면 3분의 1 받습니까?
0: 아, 그때 C급 예.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때는.
1: 아,
0: 예,
1: 역시 그래서 동대 오빠.
0: 예,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1: 3.4. 네. 학점 3.4. 네. 그 시합교 과서는 3.4 이상이었습니까?
0: 기억이 안 나요.
1: 밑에였던 걸로.
0: 학점이 기억이 안 나요.
1: 네. 네. 네. 저희도 학점 있었어요. 신학교 때는 학점이 다 있죠. 네. 대학교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신부들의 수다 생록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록방 함께하시면 생록방 과정 전부를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채널 커뮤니티에서 이번 달 생록방 일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우리 수다 식구분들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뭐 비도 오고 또 덥다가
1: 더웠어요.
0: 그 일교차가 심해서 네. 예, 감기 드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1: 아 심지어 베트남에 계신 모 신부님께서는 지금 벌써 그 네. 더운 나라잖아요.
0: 네네.
1: 지금 감기 두 번째 걸렸다고.
0: 오.
1: 이게 더운 거랑 추운 거랑 상관없어요.
0: 오.
1: 그러니까 더운데 네네. 에어컨을 자주 쐬고 환기 안 하고
0: 아, 그렇죠.
1: 집구석에만 있고 이러면 막 바로 막 감기입니다. 네.
0: 저는 그 지난주죠. 지난주 우리 교구 사제피정
1: 맞습니다.
0: 네, 사제피정에서 다녀왔는데 신부님 이제 곧 가시지 않습니까?
1: 요 방송 나가고 그 다음 월요일이네요.
0: 그렇죠.
1: 네.
0: 예, 아마 재밌을 겁니다. 약간 신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요.
1: 근데 죄송한데 저는 1차 때부터 지금 5차 다 했어요. 저는 다, 피정하고 있는 그 집에 살고 있거든요.
0: 다 지켜보셨죠?
1: 다 지켜봤죠.
0: 네네.
1: 심지어 점심 메뉴를 다 같이 먹었죠.
0: 네.
1: 둘째 날 점심 카레 나오고 셋째 날 점심 장어고 넷째 날 점심에 이제 양념 고기. 네,
0: 아 벌써 이 메뉴를 외울 정도로
1: 5주 내도록 먹고 있어.
0: 아 피정 때 메뉴가 다 똑같다고
1: 똑같습니다.
0: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1: 똑같습니다. 예. 차별하지 않습니다.
0: 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추신부님께서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신부가 오늘 합심해서 잘 끌어가야 하는데. 이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구호를 한번 외치라고 하네요. 두 명의 신부니까 줄여서 두부라고 하는데.
1: 누구 의견이에요? 작가님 의견이에요. 누구? 작가님.
0: 아, 네. 네.
1: 작가님 수준이 여기서.
0: 네. 네 그래서 나와서. 제가 하나, 둘, 셋, 두부 하면 크로스라고 외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두부!
1: 크로스!
0: 크로스. 아, 손을 크로스. 아,
1: 크로스!
0: 크로스. 예, 예.
1: 아, 한 번 더 하랍니다.
0: 네. 자 하나 둘 셋 두부
1: 크로스
0: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작가님께서 고개를 들고 들지를 못하시네요.
1: 하라 한 대로
0: 네.
1: 했잖아요.
0: 네.
1: 왜 부끄러워해요 본인이 하라 해놓고
0: 늘 푸른 추 모두부 하세요 뭐 두 분 다 두부상이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 두부상은 뭐예요?
0: 부근한 상이라 이런 네.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부 나온 김에 희심의 두부 좋아하십니까?
1: 진짜 맥락 없다 진짜.
0: 진짜. 우리 작가님이 벌써 우리 신수다의 맥락 없음을 벌써 이 예, 획득을 하셨어요. 예.
1: 두부 좋아합니다. 두부 완전 식품으로 저는 특히 식물성 단백질 또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부담 없고.
0: 네네.
1: 두부 제가 라면에도 넣어봤고.
0: 아 라면에도요? 두부를요?
1: 네.
0: 오.
1: 두부 그러니까 그게 예, 뭐 한다고 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방에 두부가 생겨갖고
0: 네네.
1: 그때 라면을 먹다가 아 냉장고에 있는 두부를 처리해야 되는데 넣어야 되겠다 해서 넣어서 먹었는데 그 두부가 그냥 두부가 아니었고 네네. 그 약간 물컹물컹한 거 있잖아요.
0: 순두부?
1: 네. 여러분 순두부는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냥 두부면 뭐 그냥 식는 맛으로 먹는데.
0: 네네. 취두부?
1: 취두부 먹어봤습니까?
0: 아니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아... 우리 희신부님 콩콩한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1: 취두부는 취두부 콩콩한 아마... 게 아닙니다.
0: 아 취합니까?
1: 그게 삭힌 거랑 썩은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 차이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0: 아, 체험을 해보셨어요?
1: 해봤죠.
0: 아~
1: 중국 가서
0: 네네.
1: 시장에 들어갔는데
0: 네.
1: 뭐 시장 공사하나 싶어갖고
0: 네.
1: 화장실 공사하나 싶어갖고 시장 입구부터 뭔 일인가 싶어갖고 봤더만
0: 네.
1: 그 한 어느 점포에서 그걸 팔고 있더라고요.
0: 오~
1: 근데 놀랍게도 거기가 아니, 제가 가서 뭐 야시장이었는데
0: 네.
1: 줄이 서 있더라고요. 서너 명이.
0: 아, 그 맛집이었나 보네.
1: 취두부가 맛집이 있을 수 없습니다.
0: 왜요?
1: 아, 근데 그 맛집이란 개념에서 벗어납니다.
0: 아, 취두부를 취급하는 곳이다.
1: 네.
0: 예.
1: 홍어 맛집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0: 네네.
1: 아, 취두부는 맛집이 있나 싶은데 그건 네, 음식이 아닙니다.
0: 그래서 드셔보셨는데 어땠습니까?
1: 하나 먹고 끝났습니다.
0: 아,
1: 아 그렇다 체험.
0: 체험. 와, 네.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1: 그때는 안 먹어봤으니까 먹어보자 해서 먹은 건데
0: 네.
1: 그 뒤로 다른 음식을 못 먹겠어요. 입에서 자꾸 하수구 냄새가 나서
0: 그 여운이
1: 네. 네,
0: 그렇죠.
1: 아, 지금도 약간 이 안 닦고 이러면
0: 네.
1: 비슷한 냄새 나는 것 같아. 약간 그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0: 네네
1: 네 그렇습니다.
0: 저도 두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해주시는데 그 아주 딱딱한 두부가 있어요.
1: 네네네.
0: 마른 말린 거 말고
1: 건두부 말고
0: 예, 건두부도 아니고 두부인데 보통 한모 이런 거 사면 보통 물이 좀 있잖아요.
1: 물 다 빼고
0: 예 물이 거의 없는 그런 두부를 좀 이렇게 담백한 고소한 두부가 있는데
1: 네.
0: 그거를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1: 아 기름
0: 그렇게 해가지고 주시거든요. 그거면 김치랑 싸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가지고 두부를 엄청 예, 잘 맛있게 먹습니다.
1: 그 취두부가 두리안이랑 비슷하다고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0: 네네.
1: 전혀 다릅니다.

0: 야는 냄새만 그런데 달거든요. 근데 취두부는 냄새가 그런데 맛도 그래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두부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서 군침이 도네요. 네.
0: 두부 좋습니다.
1: 어쨌든 오늘 오프닝 퀴즈 정답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네.
0: 네, 정답을 많이 지금 댓글에 정답 두부 아닙니다. 네, 두부 아니고 위에 보니까 역시 한글로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숫자가 아니고.
1: 네.
0: 네, 어쨌든 오늘 퀴즈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 와우.
0: 32강입니다.
1: 32강.
0: 네.
1: 예. 먼저 선물 받을 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늘 푸른 추님께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좋아합니다.
1: 당첨되신 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성함, 주소, 그리고 유튜브로 또 참여하신 분들은 닉네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드컵 열렸군요. 저는 별로 관심이
0: 예전
1: 없어가지고.
0: 같지 않아요, 월드컵. 2002년만 생각하면 진짜
1: 네네.
0: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1: 우리나라가 조별리그 A조로 배정이 됐다네요.
0: 네.
1: 예. 그리고 12일, 오늘 방송 나가기 전날 어제죠. 전날 오전 11시에 체코전.
0: 체코전 했는데 저희는 결과를 모릅니다.
1: 네. 19일 날, 예, 멕시코전. 25일 날, 예, 10시에 남아공. 이렇게 경기를 한다네요. 예. 이번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16강이 아니라 32강. 그러니까 한 경기가 더 많아졌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32강 진출 확률이 77%가 된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77% 아닐 거예요. 낮을 겁니다.
1: 더 낮을.
0: 물론 산술상으로는 그렇게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데
1: 네네.
0: 저는 좀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갖고. 선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1: 네네.
0: 그 위에 간부들이라고 표현하죠.
1: 네.
0: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1: 아, 기억나네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홍명보
0: 홍명보 신부님.
1: 신문님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찾아오니 와서 아, 신부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0: 바로
1: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사과해야죠.
1: 그래서 저도
0: 지금은 약간 뭐 애니까 상관없는데.
1: 그래서 저보고 신부님 제가 찾아보니까 좀 이슈가 있어서 신부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0: 네, 욕으로서 할 수도 있는 지금 단어라서.
1: 네네.
0: 네, 어쨌든 그 시차 때문에 축구 경기가 다 오전에 열립니다. 일단 저쪽에 미국 멕시코에서 열리기 때문에
1: 네네네.
0: 북중미 월드컵.
1: 네.
0: 그래서 치맥시켜서 밤에 축구 보는 풍경보다는
1: 네.
0: 일하다가 중간에 이제 수업 중간에 이제 몰래몰래 몰래 숨죽이고 보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1: 그렇겠네요.
0: 직장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10시랑 11시 경기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일단 9시에 주차창을 펴서
1: 네.
0: 10시까지 봅니다. 그다음 10시부터 축구를 봅니다. 그럼 12시입니다. 오전 다 날아갑니다.
1: 식사했죠. 식사하면서
0: 밥 먹어야죠.
1: 보시겠네요.
0: 밥 먹을 때 이제 끝납니다. 보통 축구는 2시간이면 끝나니까.
1: 네네.
0: 그렇게 축구하는 날은 직장인 일정은 다 정해진다. 고 약간 우스갯소리는 들었습니다.
1: 네. 규칙도 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전후반 45분씩 진행을 하는데, 쿨링 브레이크라고
0: 네네네.
1: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전반 22분 뛰고 3분 쉬고, 후반 22분 뛰고 3분 쉬고, 그래서 뭐 2쿼터가 아니라 4쿼터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0: 이게 앞으로 이제 온난화 때문에 뭐 그럴 거라고 충분히 예상은 되는데,
1: 네네.
0: 저는 이게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중간에 쉬는 거.
0: 네. 그래서 저희야 뭐 사시사철이는 뭐 나라는 상관없는데,
1: 네네.
0: 일단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동유럽, 저 러시아 이런 양반들이 더 유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일단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변수입니다.
1: 어쨌든 또 그런 또 새로운 규칙이 생긴 그 축구를 보는 또 재미
0: 네.
1: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일단 축구를 봐야 되는데,
1: 네.
0: 이거 중계 채널이 제가 알기로는 JTBC가 중계권을 따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뭐라 하죠? 재분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를 해서 방송 3사 중에서 KBS가
1: 네.
0: 받았다고 했고, 인터넷 플랫폼은 이제 네이버 취재직에서 뭐 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네요.
1: 네네. 네. 어쨌든 4년에 한 번씩 하는 전 세계 축제 아니겠습니까? 조별리그를 잘 치러서 32강 진출할 수

0: 수 있도록 우리 수다 식구들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1: 잠깐만 저거. 네네. 자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요 13일인데 12일 날 체코 경기를 했습니다.
0: 네.
1: 조별 리그. 네네. 네. 자 체코 경기 체코 경기부터 뭐 맞춰볼까요? 끝났으니까 몇 대 몇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0: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체코 경기 우승할까요? 아니 이길까요?
0: 이긴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아 지금 축구인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0: 저 됩니다. 축구인이 아니라서.
1: 아닙니다. 대한민국인이라면 모두가 붉은 악마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렇죠. 네.
1: 이길 것 같습니까? 무승 볼 것 같습니까?
0: 아 이깁니다. 무조건 이기죠. 네.
1: 아 체코 경기는 이긴다.
0: 네네.
1: 일단 작가님은 승부차기로 이긴다라고 돼 있는데.
0: 아 체코.
1: 그러니까 체코 경기는.
0: 아 체코. 아 멕시코 아니고?
1: 멕시코 아니 멕시코는 그 다음 경기고.
0: 네네.
1: 멕시코는 19일 경기고.
0: 네네.
1: 지금 우리는 이제 12일 경기 한 거.
0: 네.
1: 제 죄송한데 조별 리그에 승부 차기가 있나요? 네. 그냥 이긴다.
0: 네.
1: 네. 작가님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데 안 되겠네. 우리 PD님은 무승부. 아 많은 전문가들이 무승부를 예측하고는 있습니다만.
0: 네네.
1: 우리 기술 감독님.
0: 네.
1: 그냥 진다.
0: 진다.
1: 다 필요 없다. 그냥 진다. 네. 매국노죠. 네. 저 정도는 매국노죠. 네. 네. 좀 비기는 것까지는 생각해야 되는데. 네.
0: 아마 뭐 이런 회사나 아니면 이런 공동체 안에서
1: 네.
0: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재밌는 예, 경기를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1: 네.
0: 그런 또 요소를 또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1: 지금
0: 듭니다.
1: 지금 댓글창에서도 지금 올라오는데 아직 결과는 우린 지금 전이니까
0: 네네.
1: 아, 이길 거다. 이겼다. 이길 거다. 이길 거다. 비긴다 한 표 있고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이길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뭐 그래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사실 지금 멤버가 제가 죽기 전에 다시 이런 호화 멤버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멤버들이 나옵니다.
0: 네네.
1: 근데 더 놀란 사실은 저희도 저인데
0: 네.
1: 저는 일본이 속한 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거의 죽음의 조입니다.
0: 그래요?
1: 네. 네덜란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웨덴인가 들어가 있고 아무튼 근데 놀랍게도 일본이 그 선수 풀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뛰고 있는 애들만 모으니까
0: 네네.
1: 한 세 팀 됩니다.
0: 우와.
1: 거기서 출인 애들이
0: 네.
1: 일본 국가대표팀입니다.
0: 그래서
1: 저는 일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도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0: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네, 어디까지 네. 올라가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저희지만.
0: 우리 희시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포인트들을 좀 보면서
1: 네.
0: 예, 우리 국가대표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수다 오프닝 코너 오프닝이잖아 오프닝 코너 속의 코너
1: 잠깐 오프닝이 이제 오프닝하는 거예요?
0: 예 신수다그램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매주 사진 한 장으로
1: 신부들의 일상에 가까워지는 시간
0: 신스타그램. 네, 한 주간 있었던 신스타 신부님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시간 신스타그램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진 유튜브로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의 오른쪽에는 레카가 있고요.
1: 레카.
0: 예, 왼쪽에는 예, 낯익은 파란색 예, 차가 앞발을 들고
1: 들렸죠.
0: 들려 있습니다.
1: 네.
0: 예, 레카에 실려가는 그런 사진인데요. 그 가운데는 우리 레카 기사님께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희신부님, 이 문제의 사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난 방송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2시 시작인 저희 방송에
0: 네네.
1: 제가 3시에 미사한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0: 그렇죠.
1: 제가 보통 한 30분 전에 옵니다. 평균적으로.
0: 그렇죠.
1: 30분 네, 전에 와서 시동을 껐는데 앞에 이제 차 앞쪽에 팬이 있거든요. 팬이 사정없이 시동을 껐는데
0: 네.
1: 사정없이 돌아가갖고 원래 제가 좋은 차가 아니거든요. 저기 후회를 하고 저는 그런 저 차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0: 네네.
1: 근데 사정없이 돌아가서 한 5분 10분 되면 꺼지겠지 했는데 한 20분 지나도 안 꺼지는 겁니다.
0: 그때 제가 봤죠.
1: 예, 그때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고? 그래서 차가 멈춘다. 좀 있으면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자체 판단 하에 가까운 카센터 그 이제 요 브랜드 요 메이커 회사 이제 바로 정비 서비스가 영도에 있더라고요. 그 영도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부품이 없다. 직영점 가야 된다.
0: 네.
1: 근데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또 직영점을 가려니까 가까운 직영점이 하단에 있어요.
0: 네.
1: 멉니다. 그래서 일단 차를 먼저 보내보고 저는 방송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3시 방송이었습니다.
0: 네. 아니 저 레카를 부르면 또 비용이 또 따로 들지 않습니까?
1: 아 보험에서 레카를 부르는데 하루에 한 번은 공짜라고.
0: 오.
1: 뭐 어지간히 뭐 서울 가지 않는 이상은
0: 네네.
1: 네. 한 번은 공짜다. 그렇게 해서
0: 네,
1: 부담 없이
0: 네.
1: IC 불러서 네, 실어갖고 네. 보냈습니다.
0: 윤리님께서 아우 주행 중이었다면
1: 주행을 이렇게. 한 시간 하고 차를 주차를 했는데 알게 된 거죠. 만약에 몰랐으면
0: 그럼 저 때도 지금 차에 실을 때도 앞에 팬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네요.
1: 네.
0: 오 그랬구나. 시동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1: 시동 껐죠.
0: 네. 그 사진에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유영남님께서 우연호 이렇게 해주셨고 아이사메님께서 인도 위에 있는 걸 견인하는 것 같은데 불법 주차 아니시죠? 그그그그 네
1: 불법 주차 아닙니다.
0: 그리고 시스터 송0113번님께서 예 신부님 이건가요? 두꺼봐 두꺼봐 헌차 줄게 새차다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QUEN0601님께서 예. 저녁에 희신분이 저 파랑이와 건강한 모습으로 뵈었습니다. 견적이 컸다는 후문이 크크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정현님께서 핑크색으로 뽑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1: 네. 네. 일단은 세차 뽑을 돈이 없고요. 일단은 그 다음날 그 마치고
0: 네네.
1: 방송을 그때 1시간 방송이었죠.
0: 네, 그렇죠.
1: 마치고 4시 그때 하단에 갔습니다. 부랴부랴 갔죠. 택시 타고 쐈습니다. 그래서 한 5시 됐나? 가니까 네. 차가 있더라고. 접수를 하니까 자기들도 부품이 없다. 그래서 가면 어떻게 되냐. 앞에 팬이 요즘 구하기가 어렵다.
0: 네.
1: 그래서 일주일 걸린다.
0: 오, 일주일이나?
1: 안 된다.
0: 네네네.
1: 일단 가니까 차가 그 팬이 멈춰 있더라고요.
0: 네네.
1: 나는 차를 몰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렌트를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다음 날 또 달맞이 성당 미사도 가야 된다.
1: 달맞이 성당 미사가 다음 날 있었습니다. 네, 홍영택 신부님 계시는. 그래서 그게 무조건 가야 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레카를 불러서
0: 네.
1: 저희 집에서 양산 직영센터가 10분 거리입니다. 15분 거리.
0: 예, 예.
1: 그 차라리 양산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레카를 한 번 더 불렀어요.
0: 두 번째 레카가 왔어요.
1: 두 번째 레카.
0: 아하.
1: 그 거기에 차를 얹어서 그 아저씨랑 얘기하면서 한 50분 네. 그 갔죠. 그렇게 해서 거기 들다 놓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서 차를 정비를 하니까 거기에 팬이 있었습니다.
0: 오.
1: 그래서 팬을 교체를 하는데 그 차 주둥이 앞에 그 팬을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뭐 반발을 뜯든지
0: 네.
1: 아니면 안에 냉각수 부분을 뜯어 갖고 하여튼 팬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안에 냉각수 부분 다 뜯고 팬 바꾸고 해서 한 50만 넘게 네.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차가 굴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고치고 저녁에 달맞이 성당에 갔습니다.
0: 네. 아 차가 참 그죠 갑자기 속을 새기면
1: 네, 그러고 돌아왔죠. 돌아오는 그 밤길에 그때 밤이었나? 집에 도착했는데 한 며칠 뒤에구나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저기 산이거든요.
0: 네네.
1: 어두워요. 라이트를 켰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봤더만은
0: 네.
1: 라이터 두 개잖아요.
0: 네.
1: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0: 아, 또 윙크하고 있었네.
1: 네, 윙크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그래갖고 또 가까운 정비소에 가서
0: 네.
1: 네, 라이터 바꾸고.
0: 올 한 해 그 자동차 정비의 해.
1: 자동차 준비해 줘. 네. 세차 준비해.
0: 세차 준비해.
1: 네.
0: 그래도 되겠네요.
1: 세차 환대와 경청해.
0: 아.
1: 네. 내 차는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이제 경청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 댓글 보내 주신 분 중에 한 분께 선물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선물 예, 당첨자는 유튜브 윤리 님 그리고 8210번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합니다.
0: 예, 문자 메시지 샵 23409로 예, 성함, 전화번호,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오늘 뭐 신수다 초신부님도 없고 예. 네. 또 사건 사고가 많았고 사실 저도 오늘 사건 사고가 좀 생겼거든요. 예.
1: 이왕 뭐 얘기해 주시죠.
0: 네. 휴대폰이
1: 고장 났어요.
0: 휴대폰을 이렇게밖에 펼칠 수가 없습니다.
1: 못 펼쳐요.
0: 네. V자밖에 안 됩니다. 90도밖에 안 됩니다.
1: 다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0: 꺼져요.
1: 꺼져요. 안 보여요.
0: 액정이 예.
1: 액정 나갔어요.
0: 액정이 나가서 네. 예. 또 예. 사야 되는 예. 그런
1: 사실은 저희가 제 나이가 이제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몸에 고칠 것도 많은데
0: 네네.
1: 제 기계들도 같이 이 사람 닮아가나 고칠 게 많아지더라고요.
0: 같이 아파하더라고요.
1: 같이 아파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네, 고칠 게 많아졌습니다. 저는 네. 이미 작년부터 해서 제 차가 수리비가 이제 저는 12년 넘었거든요. 이제 13년 다 돼가는데 차가 이제 지금 중고차 값을 넘어섰습니다. 수리비만 작년부터 해갖고 그래서 어쩌나 보내줘야 되나 싶기도 한데 아직 보내줄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0: 네.
1: 한 10년 더 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차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나중에 힘들 때 여기까지가
1: 달달달달달달 하면서
0: 친가 보
1: 제자리에 서겠죠. 예, 예.
0: 아 저는 휴대폰을 이거 좀 너무 고가라서 그 동기 신부가 쓰던 걸 받았어요 새로.
1: 그죠.
0: 예, 새 걸 받아서 싸게 받아가지고 아 너무 좋다고 쓰고 있는데 5개월 만에 지금 5개월 이렇게 만에. 예, 다 펼 수 없는 상태.
1: 수리비가 몇십만 원 나간다고 들었어요.
0: 예, 이거 다 바꾼데 뭐 70만 원 한대요. 뭐
1: 그러니까 그돈 어디 있어? 예,
0: 그래서 약간 사생활 보호 모드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예, 고민입니다. 네. 어쨌든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예.
1: 네, 편안하게. 좋은 네, 합의점이 네. 도출되길 바랍니다.
0: 네. 자, 오늘도 신스타 오프닝에서 신나게 수다를 떨어봤고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가톨릭 수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또 읽고 우리 제작진에서 노래를 준비해 주셨네요. 강산애가 부릅니다. 와그라노!

time.

9177번님 생록방 챙겨 듣는 게 힘들었어요. 유유. 토요일에 라디오 들으며 문자 보내니 왜 맨날 뒷북치는 느낌이죠? 다음 주 정말 도전해봅니다. 생록방 사수.

0: 9177번님 생록방 챙겨 듣는 게 힘들어서요. 유유. 토요일에 라디오 들으며 문자 보내니 왜 맨날 뒷북치는 느낌이죠? 다음 주 정말 도전해 봅니다. 생록방 사수라고 보내주셨네요. 9177번님 뒷북이 아닙니다. 토요일이 본방이라는 것 아시죠? 생록방도 본방도 사수하고 픈 시간이죠. 가톨릭 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은 있을 거예요.
1: 네.
0: 예, 뭔가 이제 저희가 생록방 할 때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남기거나 뭐 댓글을 달면 저희가 또 말씀을 하고 거기도 또 반응도 하고 이러는데 본방에 나가는 토요일에 라디오를 들으면
1: 네.
0: 그 반응들이 잘 없으니까
1: 네.
0: 뒷북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1: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록방 힘듭니다. 그냥 녹음하고 집에 가면
0: 네네.
1: 돼요.
0: 네.
1: 왜냐하면 또 지금 제가 이거 생록방 하면서부터
0: 네.
1: 자꾸 챙겨 입고 오거든요.
0: 아, 옷을.
1: 네. 네. 그전에는 그냥 추리닝 입고 와서 녹음하고 갔어요. 뭐 그전에 예전 방송 뭐 보시고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0: 네. 보통 주교님 오실 때 뭐 옷 입고 편하게.
1: 주교님 할 때만 이제 정장 깔끔하게 입고. 네. 그 외에는 제가 항상 쓰레빠 추리닝 입고. 아, 추리닝. 네. 그래고 왔는데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고.
0: 네네.
1: 또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라이브로 나가는 거니까.
0: 네.
1: 근데 저희가 힘들죠. 신경이 쓰이죠. 제작진도 마찬가지고.
0: 네.
1: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0: 그 희신부님이 옷도 신경 쓰지만 모자에 굉장히 신경을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1: 모자 안 쓰고 싶. 저번에 모자 안 썼다가 당장 모자를 써라.
0: 왜요?
1: 그러니까
0: 아 시그니처가.
1: 그러니까 닌 줄 모르겠다. 그러니까 맨날 보던
0: 아 트레이드마크
1: 그게 없으니까. 네네. 약간 모르겠어요. 보는 흥도 안 난다 뭐 그렇게 몇번 벗었는데
0: 네네.
1: 당장 써라. 어차피 저희 집 모자 많아요. 한 20몇 개 있어요.
0: 네.
1: 선물로 그냥 모자를 사주시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뭐 그냥 쓰고 있습니다.
0: 네. 어쨌든 뭐 본방도 좋고 생록방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예, 다 들으시면 더 좋고요. 자, 여러분이 보낸 메시지와 사연을 만나보는 가톨릭 수다 시간입니다. 신부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일들, 고민거리, 자랑거리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럼 고 미사데이 출발합니다. 고맙대,
1: 미안하대,
0: 사랑한대,
1: 고 미사데이.
0: 아, 홍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걸 못 봤네요.
1: 아, 제가 들어간 줄 알고 지금 페이지 넘겼다가 화들짝짓 앞으로 가고 있었어. 네.
0: 예, 먼저 따뜻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6818번님. 안녕하세요, 신부님들. 저희 장모님께서 시골에 계시는데 거기서 12년째 기르는 반려견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길고양이

0: 양이랑 같이 동거를 하고 있어요. 길고양이가 계집에 들어가면 개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양보를 하고요. 개밥도 고양이한테 양보를 하고요. 고양이가 개한테 막 장난을 쳐도 아주 너그럽게 봐준다고 합니다. 장모님네 반려견 정말 기특하지 않나요? 정작 밥을 주는 건 장모님인데 이 길 고양이는 멍멍이 형님만 믿고 사는 것 같아요. 말 못하는 동물들도 서로의 사정을 살피고 이토록 따뜻한 동정심을 나누며 사네요. 시모님들, 이 기특한 시골 녀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야옹 야옹 야옹. 예.
0: 저는 이런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개소리죠.
0: 네. 서럽다는 느낌 같은데요.
2: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 네. 개 세 마리 소 중대 사이즈가 그렇거든요. 네. 개 소리가 다릅니다. 세 마리가 다 소리가 다릅니다.
0: 더 큰 그 대형견은 F.
2: 네.
0: F.
2: F. F. F. F. F가 아니고 그냥 우우우.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0: 그 정화성 바로 용산관에 있는
2: 나, 네. 그 사실 이 사연과
0: 개와
2: 굉장히
0: 고양이 사이 어떻습니까?
2: 유사하죠. 개 개 세 마리가 있고요. 고양이도 잘 안 보이긴 한데 세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0: 저 한 마리밖에 못 봤는데요.
2: 그죠? 그 건물 뒤쪽에 네네. 두 마리가 그쪽에 보통 지내거든요. 네네. 또 사람들한테 잘 안 가요. 먹을 것만 있으면 주방이 뒤쪽에 있어서 네. 그쪽에 이제 주방 뒤쪽에 이제 먹을 거 주면 거기서.
0: 그 신문님 볼 때 우리 유영남님께서 서열이 바뀐 건 아니고요라고 해주셨는데 그 개 고양이 사이에서 서열이 좀 있습니까?
2: 저희 집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고양이가 쥐를 물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그 저희 집 큰 개 있죠. 네네. 그거를 받아서 가지고 놉니다. 전 그걸 실제로 봤어요. 네네. 얘도 좀 이상해요. 개가 고양이 같고 고양이가 개 같아요. 그게 경계가 없어져요.
0: 경계가.
2: 개는 개답다. 고양이는 네. 고양이답다. 이런 게 없습니다. 장애들이 섞여 사니까. 네네. 개가 고양이 짓을 하고 고양이가 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0: 저 그렇게 하던데 해서 자기도 하고 뭐 이런 건가요?
2: 네. 그리고 좀 이상해요, 애들이. 개가 한 번씩 풀 뜯어 먹기도 하고요. 네. 고양이가 와서 개밥 먹기도 하고요. 네. 좀 이상해요. 제가 한번 추루를 사왔는데. 네네. 고양이가 먹어요. 잘 먹죠. 네. 그 먹는 모습을 개가 봤겠죠. 네. 그것도 이제 갖고 오면 네. 늙 아이라고 해도 네. 와요. 달라고 주둥이부터 들이밀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좋은 말로 다 이르죠. 한 번 더 온다.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어쨌든 뭐 그렇게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6818번님께서 보내주신 장모님의 이 길고양이와 네. 이 개 반려견 참 사람한테 그런 느낌을 서로 챙기고 봐준다는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도 참 따뜻하지 않나.
2: 근데 이게 도심지랑 이게 시골이라 하셨는데 네네. 이게 시골은 평화롭거든요. 네. 개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도심지에 사는 이제 반려견 반려묘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뭐 산책을 시키려고 해도 뭐 자전거니 차니 돌아다니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환경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싶습니다.
0: 어떤 기특한 시골 녀석들. 네. 응원의 한마디.
2: 저희 집도 저희 지금 사는 곳에도 개 고양이가 있는데 잘 지내는 것 같아 좋네요. 싸우지 않고
0: 그러니까요.
2: 사이좋게 지내고. 고양이는 그 영역이 생기면 거기서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근데 불순한 다른 고양이가 들어온다. 네네. 그럼 난리가 납니다.
0: 그렇죠. 밤에.
2: 저희는 교구청에서 겪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네. 네.
2: 수시로 아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0: 아기 울음소리 나죠.
2: 저걸 한번 잡아갖고 한 잡도를 해야 된다. 진짜
0: 그 정도로.
2: 너무 동네가 빵빵빵 이거 너무 울려요. 교구청 주변에서 교구청이 환경이 좋습니다. 나무도 있고 네. 환경이 좋아서 주방 뒤에 한 번씩 왔는데 그 약간 그 영역을 침범하는 다른 길고양이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네. 걔네들이 네. 그 걔네들이

0: 푸른 나무 그 위에 청소년 사무국 까지 와요.
1: 어, 그래요.
0: 청소년 사무국도 뒤에 거기 숲 같은
1: 네.
0: 나무도 있고 하니까. 네.
1: 아무튼 좀 평화로운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이런 정교 모습이 있는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영역 싸움이 치열한 접경 지역 이런 데는.
0: 아, 시끄럽고 죽겠어 진짜. 네.
1: 우리 달맞이 보면 또 까치랑 까마귀가 또 영역 다툼을 또 할 때도가 있거든요. 와.
0: 아, 그 새들도 해요?
1: 어, 합니다. 예. 어쨌든 평화로운 이 사연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0: 네. 어, 이번엔 고민 사연인데 4975번님 어, 시민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5개월 차이자 계획성 없는 남편과 살고 있는 새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계획성 없는 남편이 포인트겠죠?
1: 네.
0: 요 근래 남편이 그럴 줄 알았다. 요 근래 남편이 웬일로
1: 네.
0: 자기가 다 알아보겠다며 태교 여행을 가자더라고요. 그러더니 항공 숙박 어플까지 받으면서 자기는 힐링 여행할 준비나 해 하면서 큰 소리를 막 치길래 그래도 뭔가 저에게 대접해주고 싶은 것 같아 큰 칭찬을 마구마구 해줬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6월 말 일본은 장마철이더라고요. 아, 일본.
1: 네.
0: 우리나라보다 훨씬 덥고 습하던데 전 이런 날씨 정말 싫어해요. 물론 임신 중이라 힘든 여행은 안 하겠지만 굳이 해외여행 안 가도 되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뭔가 해냈다는 사실에 눈만 뜨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남편 기죽이기는 싫고 어쩌죠. 덥고 찝찝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눈 감고 다녀올까요? 아니면 남편이 좀 의기소침해지더라도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고민입니다.
1: 아... 다녀오십시오.
0: 한번
1: 예 본인을 위한 게 뭐 그런 게 더 좋겠지만 어, 아이를 위해서
0: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예. 태교 여행인데
1: 예, 예.
0: 아이가
1: 그, 그리고
0: 아이를 위해서
1: 그 숙소에서 쾌적한 상태로 계세요. 어디 나가지 마시고
0: 그냥 안 나가 하루 종일 네, 있어 네. 그냥 그 그래, 숙소 뭐 수영장 뭐 왔다 갔다 하든가
1: 네 어떻게 맞네. 계획성 없는 남편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0: 아니, 계획했잖아요.
1: 네, 최선을 다했는데
0: 항공도 예. 알아보고 숙박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네. 근데 날씨는 못 알아보지롱.
1: 그렇죠.
0: 날씨를 어떻게 예측해요? 태풍. 아, 그 보통 여름에 일본 엔간하면 일본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름 잘 안 가요.
1: 아, 그래요?
0: 일본 여행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1: 네네.
0: 엄청 습해요. 그리고 제가 또 동기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 위에 선배 신부가 있어요. 저희 교구의 선배 신부님, 심신부님. 그 제가 그 지금은 사제관을 바뀌었는데 그 전에 사제관을 제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판자떼기, 판자떼기. 그리고 오후에 못 있어요. 너무 더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있다 한들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헬스장에 가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이었는데.
1: 네. 우리 유영자님께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보, 일본은 봄이 좋대. 이렇게.
0: 가면, 아, 낳고 가. 아, 낳고 가야 되는데.
1: 예. 네. 또, 예. 가라면서 말은 또 왜 그래. 뭐, 이러면서.
0: 태교 여행 좋은 데가 있어요? 태교 여행 좋은 데가 있나? 좀 6월 말이나 7월 달에 간다고 하는데.
1: 네.
0: 태교 여행 좋을 데가 있나? 이 더운데.
1: 7월 말은 거의 성수기라서.
0: 7월은 그렇고
1: 일본 가시려면 북해도 어떻습니까?
0: 북해도, 아, 북해도 좋다. 북해도 네, 덜 더우니까.
1: 네네. 어. 그런데도 괜찮고.
0: 아니면 아예 그냥 동남아 쪽에 돌아다니지 말고 호텔에 호캉스.
1: 네. 태교 여행은 호캉스.
0: 프랑스 가라고요?
1: 네. 프랑스.
0: 진짜 신혼여행 아니에요 그거는?
1: 그럼 동남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0: 네. 네. 제주도 가도 돼요.
1: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다녀오는 여행이 참 좋기는 한데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0: 임신 받았다.
1: 그리고 남편의 마음도 모르는 건 아니다.
0: 찝찝한 거 제일 싫은데. 찝찝한 데 간대요.
1: 그래서
0: 아니면 네네. 저기 지금 뭐 이 부부가 친한 부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뭐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일본 여름에 가는 게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1: 진지하게
0: 한번, 네, 슬쩍 한 운을 띄어가서 남편이 자연스럽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는 것도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제가 만약에 저는 무조건 그냥 아이고 아 그래 저 마음이 있는데 하고 따라갔을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전 태교 여행을 안 가봐서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아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제 배에 애가 있으면 전 비행기 안 탈 것 같은데 어디 뭘 안 갈 것 같은데
1: 그 예민할 수도 있고
0: 아, 그러니까 위험할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최고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뭐 어디 안 돌아다니고 그냥 있을 것 같은데
1: 어쨌든 태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본당에 그 루치아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꼬맹인데
0: 아, 예.
1: 예, 이제 14개월 15개월 된 친구인데 어. 너무 대단한 게 성당의 맨 앞자리에 부모님이 앉아 있는데 거기 같이 있거든요.
0: 14개월이
1: 안 울어요. 안 울어요. 그냥 경건하게 미사를 해요.
0: 임신하는 10개월 동안 뭐 대침묵했어요?
1: 성당에 다니셨대요.
0: 어, 성당
1: 어머니가, 어머니가 성당 미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덕분인지 이 아이가 성당을 그 낯설어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하더라.
0: 엄마가
1: 그래서 그런 게 태교가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좀 태교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하니까 또 별로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한테.
0: 왜요?
1: 6월 말에 어디 찝찝한데 간다 안 가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일단은 저희 제작진이 네네. 애를 낳아본 사람이 있어서 뭐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큰일이에요 지금. 밖에 저 애 낳아본 사람 저 누가 있노? 아 기술팀장이랑 저 있네.
1: 여기는 우리 전부 다 경험이 없습니다.
0: 네, 애 낳아본 경험이 없어갖고.
1: 네. 네. 애를 보기나 봤지. 뭐. 네.
0: 저기 뭐 애가 갑자기 생긴 분도 계셨고. 네. 네. 네.
1: 깨어있기님께서 엄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예. 네.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네.
0: 아니 근데 아니 저기 자매님들이 많으니까.
1: 네네.
0: 애 가지고 있을 때 임신 중일 때 여행 가면 좋아요? 아 물론 딱 그러니까 집에만 계속 있고 뭐 몸이 무거워지고 뭐 그래서 뭐 우울할 수도 있긴 있을 건데
1: 우리 프란치스코 성공님께서 태교 여행을 저희는 국내 성지순례 중입니다. 저번 주말에는 안성 미린의 성지순례하고 왔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 가지고 또 순례하면서 또 이렇게 한
0: 뱃속에... 아 맞네. 뱃속 애기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네. 저게 제일 합의점이다. 남편한테 네네. 그 날 더운데 6월 말에 일본에 가는 게 맞냐. 그 아한테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겠노.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네.
1: 오케이. 할 수도 있잖아요.
0: 진행시켜.
1: 진행시켜.
0: 진행시켜.
1: 네. 저희도 고민스러운데 아무튼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또 수다 식구분들께서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공감 가거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한 시간 됐네. 오늘 카톨릭 수다 고민사 데이는 여기까지 하고
1: 사실 원래 뒤에 코너가 하나 더 있어요.
0: 코너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한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1: 네.
0: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계속 오래 한 이유가
1: 원래 이신전신 코너를 한 날인데
0: 네네.
1: 그 이제 그 신부님 한 분을 이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0: 오셨어요. 저기 밖에 계셨거든요. 네. 네.
1: 그런데 이제 오시자마자 몇 분 안 되어 가지고 그 신부님
0: 한 5분 됐나?
1: 예. 네. 그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0: 갑자기 연락이 병원에서 와서
1: 예, 방송을 이렇게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신부님께서 급히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0: 아직도 기억나면 2시 8분이었습니다. 2시 8분에 제가 그 시기를 딱 보니까 2시 8분이었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신부님 다음에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모셔서 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1: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 빵톡 손편지 홈페이지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늘 푸른추님, 예, 남천동 만두전골 맛집 무궁화에서 만두전골 식사권, 그리고 유튜브 윤리님, 예, 깊은 맛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산 참어묵에서 고품질 부산 어묵 세트, 그리고 8210번님,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큐브 명란 드립니다.
0: 네, 그리고 6025번님 신선한 한우와 한돈의 정성을 듬뿍 축산물 해썹 인증 단체 급식 전문업체 요셉푸드에서 LA갈비 2kg 드리고요. 4555번님 그리고 5606번님 BSJ H&B에서 콜라겐 고트밀크 앰플 마스크팩 드리고요. 2029번님 재료가 최고의 기술이다 100% 우리 밀빵 아빠와 소풍에서 맛있는 베이커리 상품권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 샵 2340으로 성함과 주소, 닉네임까지 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곡으로는 로이킴의 앵콜 요청 금지 들려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황정한 베드로, 작가 김국희, 기술 유정원 클라라, 제작의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저희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0: 김병희 도미니코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1: 행복.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기다리던 주말입니다. 너무 과한가요? 어쨌든 늦잠도 자고 여유 부릴 수 있어서 좋은 주말이잖아요. 근데 온 가족이 같이 쉬는 주말이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도 있지 않나요? 오늘은 또 뭐 먹지? 하는 이 고민이요. 모두가 나가는 바쁜 평일에는 각자 알아서 식사를 해결할 때가 많은데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여있는 주말에는 한 주 동안 고생했는데 뭐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지 이번 주말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날까? 하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고민 같기도 하지만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종일 밖에서 고생한 가족들에게 힘이 될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생긴 행복한 고민 아닐까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첫 곡입니다. 김범수가 부릅니다. 집밥.

괜찮아 하면 잘 지내 어머 마땡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버린 우린 서성거릴 뿐 절대로 나가지 않아 주빌바 너의 집 여기

0: 아니 집밥 먹고 싶어서 전화했지.
1: 집밥 알았어 얼마든지 해줄게.

오늘 첫 곡 김범수의 집밥이었습니다.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재밌는 세상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상지기 김현정입니다. 아 점심 먹고 돌아서면 저녁 준비 또 해야 되는데 아 저녁에 또 뭐 먹지? 이런 고민들 주말이 훨씬 더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왠지 토요일 저녁에는 특별하고 맛있는 걸 먹어야지 좀 주말을 잘 보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메뉴 고민은 날씨가 더워질수록 더 깊어집니다. 뭘 해먹으려니까 가뜩이나 더운데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느라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식이 썩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더 힘드니까 그럴 때는 두 눈 딱 감고 과감하게 배달 앱 켜서 오늘은 특식이다! 라면서 좀 아름답게 포장해보는 것도 생활의 지혜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도 뭐 드실까? 저도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꼭 저녁 메뉴 아니어도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주말에는 보통 어떻게 보내시는지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긴 문자 짧은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드리는 기프티콘, 가정식 이태리 레스토랑 마리아 쿠치나의 2인 파스타 식사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매주 다양한 주제 가지고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의 두 번째 토요일이죠. 홍명순 말글연구소 대표 홍명순 선생님과 함께 정겨운 옛날 얘기 나눠보는 순이와 정이 옛날 옛적에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경이와 정이의 옛날 옛적에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또 매주 만나는 고정 코너 있죠? 그저 흥얼흥얼 듣던 노래 가사를 자세히 오래오래 들으면서 얘기 나누는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얘기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한발 늦죠? 저희는 늘? 율리안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들으면서 함께 얘기 듣고 놀아주기. 이거 왜 옛날에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지 못했는지 참 후회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사는 게 바빠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율리안나님은 잘 얘기 듣고 잘 놀아주셨을 거예요. 요즘 이제 뭐 더 어린 아이들 쳐다보고 하다 보면은 아유 그때 더 열심히 들어줄 걸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엘리사벳님은 지난주에 밖에 계셨나 봐요. 그래도 마치기 전에 출첵 하면서 짠 하고 등장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써서 타임캡슐에 한번 넣어보자. 어떤 얘기 쓰실 건가요? 이렇게 했더니 4023님께서 더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거 언제쯤 열어볼까요? 내년에? 아니면 한 5년쯤 있다가? 그럼 진짜 더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돼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충분하지만 그땐 더욱더 그렇게 되겠죠? 7632님, 오, 7632님은 저한테 편지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나,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 편지에 어떤 얘기를 쓰셨을까요? 어떤 얘기여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초여름 어느 토요일에 7632님이 저한테 보낸 편지가 딱 있는 거예요. 아, 그 시간에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가 됐었구나. 이거 느끼는 것만으로도 한 5년쯤, 10년쯤 있다가 보면 완전 감동일 것 같아요. 당장도 감동인데 그때 보면 감동의 2배, 3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발늦은 퀴즈 가사에 발견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다비치의 타임캡슐 속에 나오는 가사를 맞히는 퀴즈였는데 정답 편지여서 편지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맞히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7040님 편지요. 옛날엔 편지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이거 안 쓰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여행 가서 엽서 하나 쓰는데도 첫 문장 쓰는 것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친구가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엽서를 찍어서 저한테 톡으로 보내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친구분이랑 진짜 다정한 사이시네요. 아마 7040님의 연배를 알 수는 없지만 그 두 분이 그 어떤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9363님 정답 편지. 예쁜 편지지랑 편지봉투도 옛날엔 참 많이 샀는데 또 그전에는 노트처럼 나온 편지지도 있었어요. 거기에 하얀 봉투까지 세트로 한꺼번에 구매하는 거죠. 편지로 연애했던 시절이 그리워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옛날에는 편지지가 한 장씩 나온 게 아니라 무슨 책처럼 세로로 길쭉하게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위로 해서 쭉 찢어서 한 장씩 썼잖아요. 아, 이게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그런 편지지에 쓰고 여자들은 예쁜 편지지 사가지고 막 한자 한자 그것도 색깔 있는 펜으로 썼던 기억도 나는데 6393님 편지로 연애를 하셨군요. 너무 좋으셨겠어요. 그 편지 지금 갖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 보면은 지금의 배우자가 또 달리 느껴질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푸릇푸릇했던 모습으로 떠오르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분과 편지로 연애를 하셨을까요? 그건 생각 못했네. 네. 그리고 6839님 편지 이렇게 노래 끝나기 직전에 느낌표랑 딱 해서 정답만 딱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편지 하면서 딱 세이프하는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 그리고 빵톡에도 오랜만에 해피맘님이 들어오셔서 정답 편지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정답자 중에 선물은 다 드리겠습니다. 예.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누군가 노래는 멜로디와 함께 듣는 한 편의 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 편의 시 같은 노래를 정말 시처럼 낭송해드리면서 함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여러분들의 귀에 익은 우리 가요를 시처럼 낭송해드립니다. 낭송해드리는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갑자기 효과음 뾰로롱 하고 들릴 텐데요. 그 뾰로롱에 들어가는 단어를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발 늦은 퀴즈답게 당첨자 발표는 다음 시간에 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노래 낭송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노래는 IOI의 갑작입니다.

어쩌면 잘된 일이야. 빨간 노을빛처럼 예쁜 널 보내야 했던 그때가. 머나먼 희미한 기억, 이젠 내 맘속 널 지워야 하나.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너에 대한 에 잠겨. 별처럼 감정들이 쏟아져. 갑자기 너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네. 잊으려 누웠는데. 막혀있는 도로 위 수많은 차 중 하나. 내 마음 알아주던 너는 어디 있을까? 머나먼 희미한 기억. 이젠 내 맘속 널 지워야 하나.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낭송해드렸습니다. 노래 낭송 중에 뾰로롱에 들어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부터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CPBC 빵앱 빵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게 노래로 들어도 순간 이게 그 가사가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낭송을 해버리면 이게 무슨 노래였더라라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 원곡 힌트도 드리겠습니다. 대신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너에 대한 뾰로롱에 잠겨 별처럼 감정들이 쏟아져 갑자기 너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너에 대한 이것에 잠기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 참 이게 참 그래요. 이거 너무 이거 없이 행동해도 실수를 하지만 어떨 땐 이걸 너무 많이 해서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해도 문제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또 힌트입니다. 네, 아 이게 뭐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복잡해지기도 하는데 아, 좀 적극적인 힌트를 드리면 발음이 유사해질 수 있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음이 김치를 담글 때 들어가는 재료랑 비슷해요. 김치 담글 때 고춧가루, 마늘, 생강이 들어가죠. 생강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힌트. 아직까지 정답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곡 힌트 들려드리겠습니다.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 맞춰주세요. 아이유 아이가 부릅니다. 갑자기.

아이오와의 갑자기였습니다. 오, 아이오와의 평소의 분위기에 좀 다른 서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죠?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원곡까지 들었는데 아, 노래를 한 편의 시처럼 낭송해드리는 가사의 발견,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속 가사의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바로 정답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요, 생각이 정답이었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자려고 누워서 눈을 감으면 무수히 많은 별처럼 떠오르는 생각들.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이런 기억들 있으시죠? 정말 생각이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해도 문제입니다.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막 이어지면은 이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쉽거든요.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막 속상하고 이불킥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별 생각 없이 잘 주무셨나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으셨나요? 이게 막 이불킥하는 생각 말고 막 행복해서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생각들 하셨으면은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토요일이었는데 살짝 늦잠 자도 괜찮으니까. 그래요. 그런 건 아무래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 박의 내 생각 들려드리고 이 노래 듣고 난 뒤에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이어가겠습니다.

0: 경희와 정희의
1: 옛날 옛적에
0: 순희 선생님이 해주시는 재밌는 옛날 얘기도 듣고 교훈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거기다 정희와 함께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때 그 시절 추억까지 같이 나누는 순희와 정의 옛날 옛적에 오늘은 홍명순 선생님 대신 오나경 아나운서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경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디라고 해야 될까요?
1: 그러게요. 네. 오늘만큼은 경희로.
0: 아, 네. 우리 경희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우리 오나경 아나운서가 나타나서 이게 반갑긴 한데 무슨 일인가 네. 하실 것 같아요.
1: 저도 당황스러워요.
0: 예, 예. 저도 실은 좀 놀랐는데 우리 홍명순 선생님이 진짜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네. 시인이시기도 하고 수필가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이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 할머니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교육도 하시고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실은 조금 무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살짝 이렇게 건강에 이상 신호가 발견돼서 지금은 검사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 때문에 네. 오늘은 방송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1: 아유, 참 제가 그 빈자리를 잘 채우지 못하고 갈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이긴 한데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웃사촌이 정말 좋다는 말을 왜 사람들이 했는가 라고 알게 됐어요. 정말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오나경 아나운서한테 나 좀 도와줘요 하는 순간 넵 하고 이렇게 바람처럼 달려왔습니다. 네.
1: 재밌네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0: 그쵸. 네. 네. 자, 오늘 이제 옛날 얘기를 할 건데 요즘 진짜 뭐 우리 홍명순 선생님도 그렇고 다들 이 바빠서도 그런데다 날씨도 너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1: 맞아요.
0: 특히 좀 날이 더워서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있으면 춥고 또 네. 추워서 끄면 덥고
1: 맞아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감기 걸리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딱 그랬거든요. 아하. 더워서 이불 안 덮고 선풍기 계속 켜놓고 그렇게 잤더니 아침에 코가 좀 맹맹해서 그래서 오늘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점심때 좀 뜨끈한 국물 마시니까 네. 다시 좀 돌아오더라고요.
0: 뜨끈한 국물 좋죠.
1: 네.
0: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1: 맞습니다. 딱 마침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오늘 국물과 잘 어울리는 생선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던데
0: 네.
1: 그래서 좀 공감이 됐습니다. 제목이 명태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 입니다.
0: 명태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네요. 누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명태였던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1: 명태. 태어나는.
0: 그러니까. 예,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우리 홍명순 선생님께서 얘기 다 정해 주시고 우리 같이 이런 얘기 나눠 봐요.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네. 오늘 못 오신 거니까 우리가 우리 순희 선생님이 척하면서 한번 최대한 발령기를 티내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0: 네네네. 한번 해보지요.
1: 떨린다.
0: 오늘 옛날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명태 이름 누가 지었을까?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함경도 명천마을에 태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태서방은 아주 부지런한 어부였죠. 추운 날씨에도 태서방은 어김없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1: 오늘은 또 얼마나 잡히려나? 오늘은 좀 더 멀리 나가서 해볼까나?
0: 태서방은 다른 날보다 멀리까지 배를 몰고 나갔어요. 바다 여기저기를 살펴보다가 그물을 휙 던졌어요. 그리고 한참 후 그물이 묵직해지자 힘껏 끌어올렸죠.
1: 영차! 영차! 영차!
0: 태서방이 젖먹던 힘을 다해 그물을 끌어올리자 배 바닥에 물고기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 파닥파닥 뛰었죠. 힘은 들었지만 멀리까지 나가서 물고기를 잡은 보람이 있었어요. 배 한가득 물고기가 잡혔거든요. 고등어도 있고 꽁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처음 보는 물고기도 있었죠.
1: 어라? 이건 무슨 물고기지? 고등어나 꽁치와는 다르게 생겼단 말이야.
0: 태서방은 그 물고기를 작은 바구니에 따로 담아 아내에게 가져다 줬어요.
1: 여보, 생전 처음 보는 물고기가 잡혔어.
2: 그래요? 어디 봐요? 오, 정말 처음 보는 물고기네요.
0: 아내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1: 오늘 저녁은 이 물고기로 생선탕을 한번 끓여보면 어떻겠소?
0: 아내는 남편 말대로 생선탕을 끓이기로 했어요. 아내는 먼저 싱싱한 물을 서걱서걱 썰어 솥에 넣고 참기름에 달달 볶았어요. 그 다음 뽀얀 쌀뜨물을 부은 뒤 손질한 생선을 텀벙텀벙 넣었죠. 그리고 푹 끓인 뒤 대파를 숭숭 썰어 넣고 소금으로 간을 했어요. 태서방은 아내가 정성껏 끓여 만든 생선탕을 한 숟가락 떠먹어봤어요. 그러자 눈이 번쩍 뜨이고 속이 따뜻해졌어요. 하얀 생선살은 부드럽고 국물은 뜨끈하고 구수했어요.
1: 아주 맛이 좋구려. 아, 추운 날씨 이렇게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니 정말 고마운 생선이요.
2: 추울 때는 역시 뜨끈한 국물이 제일이죠.
0: 처음 먹어본 생선탕은 추운 겨울날 먹기에 딱 안성맞춤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태서방은 그 물고기를 잡아와 맛나게 먹고 이웃에게도 나눠줬어요. 그런데 물고기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 허참, 이렇게 맛 좋은 물고기에 이름도 모르다니.
2: 여보, 사또께 여쭤보면 어떨까요?
1: 어?
2: 여러 고을을 다니셨으니 이름을 아실지도 몰라요.
1: 옳거니, 사또께서는 물고기 이름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군. 아, 그리고 이렇게 맛난 물고기를 우리만 먹을 게 아니라 사또께도 드립시다.
0: 태서방 부부는 물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아침에 끓인 맑은 생선탕도 사또께 가져갔어요.
1: 사또, 바다에 나가 처음 보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맛이 너무 좋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물고기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사또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0: 태서방은 뜨끈한 생선탕이 담긴 하얀 그릇을 사또께 올렸어요. 구수한 냄새가 사방에 퍼지자 사또는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사또는 생선탕을 한 숟가락 떠먹어봤어요. 구수한 국물이 온몸에 퍼져 몸이 따뜻해지자 매서운 겨울 추위가 싹 사라졌어요.
1: 허, 그 맛이 일품일세.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이 물고기를 어디서 잡았는가?
0: 태서방은 물고기를 잡은 곳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하지만 사또는 그 물고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름을 알 수가 없었어요. 사또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1: 할 수 없군. 모두 처음 보는 물고기라면 내가 이름을 지어야겠다.
0: 한참 동안 생각하던 사또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1: 옳거니, 자네 성이 무엇인가? 예, 태가입니다. 그럼 이 물고기 이름은 이제부터 명태일세. 명천마을에 사는 태씨성을 가진 사람이 잡았으니 명천의 명자와 태씨의 태자를 따서 명태라 하면 되겠군.
0: 이렇게 해서 이 물고기는 명태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1: 대서방은 들어라. 앞으로 어린 명태는 잡으면 그 즉시 바다로 돌려보내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잡지 않도록 어부들끼리 약속을 정하여라.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맛난 명태탕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니 꼭 지키도록 하거라.
0: 그 후 명태는 추운 겨울이 오면 사람들에게 더없이 사랑받는 물고기가 되었답니다.
3: 네! 명태

0: 누가 지었을까 얘기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와.
1: 아, 우리 현디님, 쩡이님. 네. 연기를 잘하시네요.
0: 아, 우리 경희님이 옛날 얘기를 하니까. 네. 옛날

0: 게다가 막 파 송송 넣고 물을 서걱서걱 쏠 때는 진짜 오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1: 네. 아, 옛날 이야기 코너 재밌네요.
0: 그렇죠. 네. 네. 어, 자주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종종 출연을 이렇게 왜. 목소리 출연. 아 근데 이야기 할머니는 네. 혼자서 이걸 다 하셔야 되거든요. 아,
1: 진짜 대단하시다. 네.
0: 그래서 우리 순이 선생님도 일부러 혼자서 다 해주시거든요. 아. 혼자 해도 혼자 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네네. 살리기 위해서. 아 그래서 경희님은 그냥 나중에 놀러 오세요.
1: 그러게요. 옆에서 듣고 있을게요.
0: 네네. 그러면은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명태 얘기했으니까 명태 노래 들어야겠죠. 강산애가 부릅니다. 명태.

중요한 즉 아름명란 즉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 즉 누나는 국을 술안주 하고 개긴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 버릴 거 없는 명태 그 기름으로는 또

0: 명태 듣고 왔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명태.
1: 처음 들어봐요, 이 노래.
0: 아, 정말요? 네. 이제 이 이야기 듣고 노래 들었으니까 아마 노래만 들으면 명태탕이 생각날지 않을
1: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너네 왜 명태가 명태인지 알아? 하면서 아는 그렇죠. 척하고.
0: 예. 그렇습니다. 오늘 명태 얘기를 함께 들었는데 또 앞에 이 얘기 못 들으신 분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태서방이라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물고기를 잡은 거죠. 그래서 탕을 끓였더니 너무 맛있어서 이거를 사또한테 올렸더니 명천 땅에 명자와 태씨의 태자를 타서 명태라 부르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 세상 네. 직관적이네요.
0: 네. 이 이야기가 근데 실제로 있는 얘기라고요.
1: 네, 자료에 따르면 조선 후기 문신 이유원의 임하필기에 명태의 이름 유래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0: 오.
1: 함경도 명천에 사는 태씨성을 가진 어부가 처음 보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지명의 첫 글자와 어부의 성을 합쳐 명태라 부르게 됐다는 설화라고 합니다.
0: 그럼 태씨가 아니라 뭐 오씨였으면 명오?
1: 맛이 없을 것 같아요.
0: 뭔가 태하는 순간 시원함이 확 물밀듯 밀려오죠.
1: 맞아요. 그 저는 이렇게 이야기 읽으면서 아 이거 아재가 이런 걸 지었을까? 누가 상상을 한 걸까? 했는데
0: 네.
1: 이렇게 기록이 있다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0: 오, 그러니까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김도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그 따와서 김이었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1: 어머.
0: 아닐까요?
1: 오 씨가 따 왔으면 오? 아, 오해 밥 사 먹자. 아, 이상해요, 이상해.
0: 어쨌든 이제 유래들이 있으니까. 근데 명태가 진짜 이름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명태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라는 이 이야기가 더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항상.
0: 명태가 또 동태라고도 불리고 또 뭐라고 불리죠?
1: 황태.
0: 네.
1: 술 먹을 때 맛있는 먹태.
0: 아, 네.
1: 노가리.
0: 맞아요.
1: 주로 술과 함께 생각이 나네요.
0: 그리고 명란젓도 빼놓으면 안 되죠.
1: 아, 네.
0: 명란젓, 명태알이니까.
1: 맞네, 맞네요.
0: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명태가 맞네요. 노래 가사가 맞네요, 진짜.
1: 네, 맛있게도 먹을 수 있고요.
0: 그렇습니다. 네. 어때요? 우리 오디는 이런 생선탕 좋아하나요?
1: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0: 네.
1: 그래도 겨울에 먹었을 때 확실히 몸이 풀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특히 이제 명태나 대구탕 이런 살이 많은 흰살 생선들은 이렇게 먹으면 시원한 맛이 있어가지고
1: 네.
0: 몸도 뜨끈뜨끈해지고 속도 확 풀리고
1: 맞아요.
0: 네.
1: 해장에도 좋고
0: 네. 유독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이럴 때 이제 이런 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1: 네.
0: 시원하고 뜨끈한 탕 좋아하거든요.
1: 하긴 우리 대구 평방 근처에 동태탕 집이 있지 않나요?
0: 맞아요.
1: 그쵸, 그쵸.
0: 예.
1: 제가 한번 감기 심하게 걸렸을 때 저희 주임 신부님께서 그 동태탕을 사주셨거든요. 그러고 감기가 바로 나았어요.
0: 세상에. 그럼 약인가요, 이건?
1: 거의 진짜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럼 우리 자꾸 오디와 경희님이 헛갈리는데 어쨌든 우리 경희님 개인적으로 몸과 마음을 좀 확 녹여주는 힐링 푸드가 있나요?
1: 꼭 이런 생선탕 아니어도 되죠?
0: 그렇죠, 그렇죠.
1: 생선탕이 아니고 마라탕을 저는
0: 그럴 줄 알았어.
1: 정말 정말 좋아해서
0: 네.
1: 근데 되게 좋지 않나요? 어떤 뜨끈한 국물, 몸이 풀리죠?
0: 네.
1: 고기 들어가고 각종 채소 들어가서 나름 영양소도 잡을 수 있고 거기다가 하나 더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니까.
0: 매콤하니까.
1: 네. 아주 좋은 탕 아닌가요?
0: 그래가지고 왜 그 후추향 이런 거 나면 코도 빵 뚫리는 거 같고.
1: 맞네, 맞네요.
0: 이것도 뭐 약이네요.
1: 그쵸. 어떻게 마치고 저랑 마라탕 한 그릇.
0: 저 오전에 여기 가서 마라탕 파는 데 찾았거든요.
1: 네. 가요.
0: 네,
1: 가요.
0: 그래요, 그래요. 네. 오늘 이제 처음 본 물고기 이름 짓는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이름 얘기하니까 우리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이런 거 좀 얘기할 만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1: 네.
0: 우리 오나경이란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1: 사실 저희 이모라고 해야 할까요? 장명소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이모가 장명소에서 네. 이름을 받아서 주셨죠.
0: 네. 어떤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1: 사실 큰 뜻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어조사 나의 지름길 경자예요. 그래서 네? 엄마 무슨 이름에 지름길이 들어가? 뭐 제가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제 부랴부랴 저희 어머니가 아,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뜻이지 이렇게 급하게 해석을 해주셔서
0: 아.
1: 네,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성은 심지어 오나라 오자.
0: 아, 그러니까 오나라로 가는 지름길인데요, 그러면?
1: 아,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랑캐가 되는 건가?
0: 아, 아.
1: 이방인들도 천국으로 끌어온다.
0: 아. 그래서 신앙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렇게 찰떡처럼 늘 얘기를 하는구나.
1: 어, 지름길로 오세요.
0: 아, 그렇군요. 네.
1: 우리 쩡이님은요?
0: 저는 그 아버지 친구분이 예전에 동양 철학을 하신 분이어서 아. 이름을 지으실 수 있었대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빛날현에 조정정자를 썼답니다.
1: 조정이 무슨 조정이요?
0: 뭐 궁전 이런 아, 뜻도 있고.
1: 네네네.
0: 근데 또 현자를 보통 어질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 시절에는.
1: 네.
0: 근데 저만 빛날현을 썼대요. 의미가 있다는데 잘 모르겠고 제 마음대로 이제 빛나는 궁전이다 나는. 이렇게.
1: 어,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그렇죠, 나셨군요.
0: 그렇죠. 이마가 반짝반짝합니다.
1: 이마가.
0: 네.
1: 근데 현정이란 이름도 그 세대에서 되게 세련된 이름 아니에요? 지금도 세련된 이름인데.
0: 세련됐다기보다 그 시대 굉장히 유행했던 이름이었거든요.
1: 아,
0: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유행했던 이름의 그 순위가 있더라고요.
1: 순위?
0: 네,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 5년 동안 제가 태어난 해 앞뒤로 5년 동안 제 이름이 거의 탑10 안에는 늘 그것도 한 5위 안에 들어가 있었던.
1: 그렇군요.
0: 정말 유행하는 이름이었습니다.
1: 사실 지금 들어도 그렇게 촌스러운 이름이 아니잖아요.
0: 근데 요즘 아이한테는 현정이라는 이름을 안 줄 것 같아요. 아,
1: 그런가요?
0: 어떻게 경희님 아이 낳으면 현정이라고 지으실래요?
1: 물론 예쁜 이름이긴 한데
0: 요즘 또 유행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1: 네네.
0: 뭐 서진이, 뭐 서진. 서준이, 서진이 또 무슨 이름이 있더라? 근데 요즘 아이들 특유의 이름들이 있던데 우리 나경이란 이름도 그 시절에 좀 유행하는 이름이었을까요?
1: 나영은 확실히 유행했었는데 아 엄마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나영은 너무 흔하더라.
0: 아.
1: 그래서 나경이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0: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에이. 약간의 차이.
1: 맞아요.
0: 너무 트는. 튀면 안 되고.
1: 맞아, 맞아.
0: 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세례명은 어떻게 받았어요?
1: 세례명도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없는데 사실 저희 엄마 아빠가 안나 요아킴이시거든요.
0: 아.
1: 성모님의 엄마 아빠잖아요.
0: 그럼 마리아를 해야 되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0: 네.
1: 근데 저희 엄마도 그때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마리아를 세례명으로 하면 안 되는 줄 아셨대요.
0: 아.
1: 네, 그래서 그럼 뭐할까 하다가 그때 뭐 신의 아그네스?
0: 아, 네네네.
1: 연극? 연극이에요?
0: 네.
1: 그게 있었다면서요.
0: 네.
1: 그거 좀 재밌게 봐서 익숙하니까 아네스로 하자. 이렇게 아. 지으셨대요.
0: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름이라는 게
1: 네.
0: 이렇게 지어놓고 나니까 또 그 의미를 우리가 풀이하고 나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1: 하늘나라로
0: 가는 지름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1: 아, 맞네요.
0: 네네.
1: 어머나. 저 그런 일을 하고 있군요.
0: 그럼요, 그럼요.
1: 아, 고맙습니다.
0: 네. 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뭐 어떻게 지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들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물론 요즘 이름을 많이 다시 짓는 분들도 있던데.
1: 네. 개명하시고.
0: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어진 이름 따라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오늘 옛날 얘기를 듣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1: 그러네요. 하고 나니까 지금 연필아 너는 왜 연필이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게 돼요.
0: 그러니까요. 종이는 왜 종이라 불렀을까.
1: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진짜.
0: 휴대폰은? 이건 좀 알 것 같아요. 아,
1: 휴대하는 거니까.
0: 네.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름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기억해보고
1: 네.
0: 의미를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1: 아, 재밌네요.
0: 네. 근데 명태가 진짜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나서 그러나 그때 사또가 함부로 잡지 마라. 너무 어린 거 잡지 마라 했는데 너무 어린 노가리까지 먹어서 그런지 요즘은 없어, 없어.
1: 맞아요.
0: 그냥 러시아산 자꾸 먹게 되는데.
1: 러시아산.
0: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수온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이런 것도 생각하면 환경도 잘 살려야 되겠다는.
1: 맞아요. 이름이 소중한 만큼
0: 네.
1: 그 존재도 좀 아껴주자 생각을 하네요.
0: 제가 얘기 시작하고 결론을 못 내렸는데 찰떡처럼 또
1: 아, 역시 우리의 호흡은
0: 그럼요. 이웃사촌은 달라요. 네. 네, 오늘 순이 선생님이 빈자리를 오나경 아나주서가 함께 채워주셨습니다. 네. 덕분에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하고 나니까 좀 더 어려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1: 저도요.
0: 좋네요. 네. 네.
1: 그렇지만 우리 홍명순 선생님의 그 구수한 옛날 이야기가 참 그립다.
0: 네. 얼른 회복하셔가지고 네. 다음 달에 꼭 만나뵐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 오디와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경서예지의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소리보다는 그냥 되게 툭툭 뱉으면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했던 거 아닐까요? 다정하게 누구 이름을 좀 부르면 오글거릴까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마음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예, 맛있는 저녁과 함께 이름을 가족들 이름을 딱 하나씩 불러보는 것도 꽤 괜찮은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루시의 스타라이트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나유선 제작 진행의 김현정이었습니다. 남은 오후도 신나게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한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들으면서 두시앤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문을 열었어요. 토요일 2부는 과거의 차트를

살펴보고 또 우리 추억 속의 음악도 들어보고 신곡도 만나보는 뮤직 올드 앤뉴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헤이즈의 괜찮냐고, 거북이 싱랄라.

과거로 떠나는 음악 차트부터 새롭게 나온 신곡까지 토요일에 만나는 음악 종합 선물 세트 뮤직 올 앤 뉴. 과연 6월 둘째 주엔 어떤 가요가 사랑을 받았고 또 같은 해에 어떤 팝이 사랑을 받았는지 비교해서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1996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96년의 가장 큰 이슈는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초등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계기로 지금의 30대 후반, 40대 초반에서는 국민학교를 졸업했나, 초등학교를 졸업했나 이걸로 보이지 않는 경계가 나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사상 최초로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공동 개최하기로 확정된 것도 96년이라고 하네요. 확정이 됐을 때 기쁨과 환호, 또 한편으로는 아, 우리가 단독 개최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었던 기억이 드네요. 자, 그럼 1996년 2월 첫째 주 가요 차트를 살펴볼게요. 5위입니다. 전람회의 이방인. 묵직한 김동률 씨의 목소리와 가볍고 부드러운 서동욱 씨의 목소리가 참 잘 어울렸는데요. 2년 전에 서동욱 씨가 세상을 떠나서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했죠. 4위는 REF의 찬란한 사랑. 3위는 윤종신의 환생이었어요. 윤종신 씨가 국문학과를 나와서 다른 뮤지션들보다 발음에 굉장히 신경 쓴다고 합니다. 특히 이 노래에서 가장 발음이 정확한 것 같아요. 2위는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이때만 해도 이 노래 제목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노래 제목들에 비하면 귀여운 정도죠. 1위는 김건모의 스피드였습니다. 자, 그럼 96년을 장식한 세 곡의 가요 들어볼게요. 윤종신의 환생, 신승훈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김건모 스피드.

뮤직 김빈나입니다. 토요일 뮤직 올 데이 뉴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1996년 팝 차트에서는 어떤 곡들이 사랑받았는지 살펴볼게요. 5위는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기타와 목소리만으로 세계를 제패한 멋진 어르신입니다. 4위는 토니 블랙스톤의 Unbreak My Heart. 휘트니 휴스턴의 자리를 넘보려 할 만큼 아주 멋지게 등장했는데요. 이후 발표된 곡들은 이 Unbreak My Heart 아성을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3위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R. Kelly의 I Believe I Can Fly. 2위는 로스델리오의 마카레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마카레나 춤 열풍 엄청났죠? 와, 96년이면은 30년 정도 됐는데 왜 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날까요? 어제 일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자, 그렇다면 1위는 어떤 곡일까요? 바로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 Me. 지금은 난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빨리 회복이 돼서 예전처럼 멋진 목소리로 노래하는 모습 다시 보고 싶네요. 자, 96년을 장식한 팝송 들어보시죠.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토니 블랙스톤의 Unbreak My Heart, 셀린 디온이에요. Because You Loved Me.

자, 오늘은 96년 이 차트 여행을 가서 과거의 노래들을 쭉 듣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신곡을 만나볼 차례죠. 자, 첫 번째 신곡은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입니다. 명품 발라더의 귀환이죠. 화려하게 멋을 부리기보다는 이 성시경 씨 특유의 그 다정하고 편안한 목소리를 앞세운 곡이에요. 시끄러운 노래들이 좀 많은데 요즘에 잠시 쉴수 있는 오아시스 같다고 할까요? 근데 단점은요, 너무 성시경표 발라드라는 거예요. 미소천사 같은 둠칫둠칫하는 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노래는 K씨의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어쿠스틱 사운드 위에 얹어진 K씨의 감미로운 음색 덕분인지 마치 내가 사랑 영화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 아무튼 좀 청승을 좀 떨어도 용서가 될것 같은 그런 노래예요. 자, 마지막 신곡은요. 오랜만에 뭉친 반가운 이름이에요. 마마무의 Four Flowers. 각자 솔로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던 네 멤버가 다시 모였다는 소식만으로도 팬들이 정말 난리가 났는데요. 제목처럼 네 명의 개성이 서로 다른 꽃처럼 어우러지면서 이 마마무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환상적인 하모니를 자랑하는 곡입니다. 자, 그럼 신곡 쭉 이어서 들어볼까요?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K씨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마마무의 Four Flowers.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주말 주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에 또 만나요. 규현의 광화문에서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빛나는 주말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기뻐 뛰고 주님 안에서 제 얼굴을 높이 드나이다. 오늘 화답송으로 읽은 사무엘서 말씀은 그대로 성모님의 마니피카스를 떠올리게 하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전해줍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축일인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 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오솔길 산책 함께 걸어봅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이노 주사가 부르는 아버지의 뜻대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기도 청해 주세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웹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참으로 닮고 싶은 신심이죠.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저 놀라운 일이 연속이었고, 또 그 아들이 십자가 죽음까지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절망과 비통, 그리고 나락에 그 끝도 모자랐겠죠. 허나 그 모든 것을 성모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걸 내어드리신 분입니다.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러면서 모든 아들, 딸들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신심축일인 오늘, 특히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느님 품에 안긴 모든 부모님들께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노래 선물에 띄어 보내드릴게요. 조수미가 부릅니다. Beautiful Dreamer.

조수미가 부르는 Beautiful Dreamer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느새 예수 성심성월 6월도 중순을 향해 가네요. 시간 참 빠르죠. 특히나 아름다운 날들은 정말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이 소중한 날들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보내오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주일에도 기도의 오솔길에서 들려오는 신부님의 목소리 듣고파 지금 들어와서 잘 들을게요. 네, 2037님, 이 주말에 이 기도의 오솔길 방송 시간이 오후 4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말 오후 4시 무언가 참 약속을 잡기 참 편한 시간대죠. 오전에는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쉬다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 볼 시간이 딱 이 오후 시간인데, 그래서 기도의 오솔길 이렇게 산책 이 방송을 듣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들어와 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또 우리 기도 동지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 마음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37님, 네, 감사드리고요. 7855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성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여름이 살짝 문턱을 넘어오는 6월이네요. 오늘은 나라를 사랑하시다 떠나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두 손 모으며 오솔길 걷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일상의 풍경 남겨주셨네요. 아, 여름이 살짝 문턱을 넘어오는 6월. 이 시적인 표현 마음에 듭니다. 문턱을 넘어온다. 그렇죠.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전 아침 또 해가 지고 나서는 좀 선선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또 한낮은 네, 여름을 또 떠올리게 하는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이 여름이 문턱을 완전히 넘어오면 그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죠.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체력인 것 같습니다. 체력. 체력이 있어야 이 무더위도 이겨낼 힘이 생길 텐데요. 아무쪼록 이 여름이 문턱을 완전히 넘어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네, 체력 증진하시기를 그리고 또 식사도 끼니도 거르지 말고 잘 드시면서 다가올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다 떠나신 분들 네, 6월에는 현충일이 있죠. 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6월 10일 또 60항쟁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의 뭐 평화 또 이 안정감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딛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 특별히 5월과 6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또한 우리 또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나라잖아요. 또 이 나라가 더욱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또 정말 이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크리스티나님 감사드립니다. 임유리님, 신부님 생각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신부님 생각이 나서요. 아, 너무나 이 행복한 표현이네요. 그냥 생각이 나서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막연히 누군가가 생각나서 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보신 경우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상대편에서 이렇게 물어오죠. 무슨 일이야? 뭐 왜 전화했어? 왜 연락했어? 라고 물어올 때 그냥 생각나서
아, 이 아주 단순하면서 소박한 이 주고받음이 우리 삶의 무거움을 조금 해소해 주는 어떤 그 작은 행복이 아닌가 싶네요. 행복하네요, 저도 그래서. 네, 그러고 7년 전에 천지남성지 한번 다녀오고 지난 주말에는 마제성지 다녀왔어요. 마제성지에서 십자가의 길도 하고요. 마제성지가 아담하고 귀엽고 고즈넉한 분위기였어요. 마제성지 주변에서 노란 달맞이 꽃도 그날 많이 봤네요. 라고 임유리님 또 일상의 풍경 남겨주셨습니다. 천지남성지도 저도 가본 지가 꽤 오래됐네요. 그리고 마제성지도 저도 다녀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이 마제성지가 한옥집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좀 이렇게 성지가 꾸며져 있는 그곳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아담하고 귀여운 성지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뭐 주말에 이렇게 외출 또 여러 일정들을 잡을 때 성지도 그런 선택지 하나로 좀 두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성지도 이렇게 좀 순례하고 또 성지 주변에 뭐 맛집들도 있을 텐데 또 맛집에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우리 이 외출하고 또 주말에 쉼을 보내는 장소로 성지에도 좀 떠올려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일상의 풍경 남겨주신 우리 기도의 오솔길 동지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감사의 마음 노래 선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은이 부릅니다. Love, Love.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가톨릭 신앙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유아세례나 어린 시절부터 성당을 다니기 시작한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 내면의 변화로 인해 가톨릭 신앙을 선택하여 지금까지 걸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톨릭 신앙을 선택한 것이 자의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신앙의 길에 들어선 데는 특별한 초대와 부르심이 동시에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느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세례성사로 교회 일원이 된 우리는 교회와 함께 숨쉬고 교회와 함께 생각하며 교회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교회가 믿음으로 지켜온 신앙의 내용들을 각자의 삶에서 살아갈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책임은 바로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해 나가는 것이라고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정치적 권력자나 통치자가 어떤 힘을 이용하여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정의와 공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법을 이어서 제시해 주십니다. 앓는 이를 고쳐주고, 죽은 이를 일으켜주며,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해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살필 때, 거기에서부터 하느님 나라가 자리 잡아 나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그리스도교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자주 바라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 또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만나고 있는지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교회로 초대받고 가톨릭 신앙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나의 안식과 내 영혼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책임도 부여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시면서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내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실천은 무엇인지 잠시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기도 지향, 또 주말 풍경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규환님, 제 안에 화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네, 기도의 오솔길에 처음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마음 안에 화가 엄청나게 많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또 그런 경험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화가 나는 것은 외부의 자극이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 안에 이렇게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그 외부 자극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좀그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 혹은 누군가의 그 행동,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 어떤 자극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화를 건드리는지 한번 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화가 올라올 때 뭐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자극에 의해서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있는 그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바라봐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다음으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화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고 우선은 그렇게 화가 나 있는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화를 표현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물론 그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느 정도의 그 결이 좀 있어야겠죠. 결이 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수용이 될수 있는 차원 안에서 그 화를 표출하는 것이 좀 중요한 이 과정인데요.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인모를 화가 마음 안에서 막 그냥 계속해 쌓여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여러 이 경험들을 좀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이 좀 짧아서 좀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그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화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이 화라는 것, 뭐 다른 마음에서 올라오는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불안 같은 두려움.

네, 아이고, 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저희 기도 오솔길에서도 기도 중에 계속 기억할게요. 이어서 9717님, 신부님 행복한 주말 오후인데 우울한 이야기를 보냅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 주부인데 변화되지 않은 남편의 모습에 지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들 키우며 직장 다니고 지금껏 왔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또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참아온 시간들을 더 이상 헛되지 않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각자 길을 가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어 사연 보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자 합니다. 네, 결혼 25년이라는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이 계속 마음이 골마져 온 시간들로 계속 참아오는 시간들 이 함께 살아온 우리 남편분의 어떤 삶의 방식 혹은 어떤 생활 모습 무엇인가가 계속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해온 그 시간들 개선되지 않고 더 힘들어만 가는 그 시간 그래도 그 긴 시간을 정말 참 많이 견디고 참고 인내 오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기도 중에 또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하나의 신자로서의 또 신앙인으로서의 또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거나 또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최선의 모습으로 또 선을 지향하며 살아온 자신을 긍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무엇보다 끌어안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마음을 열고 기다린다면 분명히 선하신 하느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합하여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오솔길 모든 기도의 동지님들과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하신 창조주 하느님, 당신께서 보내주시고 축복하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며 즐거웠던 일, 감사한 일들이 그 언제였나 싶게 미움과 원망만 남은 결혼 25년차 주부의 외로운 호소를 들어주소서. 쉽게 변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지쳐 더는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자 선택할 때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의탁하려는 아내의 간곡한 청을 들어 허락하소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되돌려 주시고 함께 해온 시간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들 하나하나 감사하며 새기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대로 위태로운 이 부부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알맞은 협력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성령의 은총을 청하며 바치는 저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모아 올리나이다. 아멘.

DS가 부르는 기도가 닿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이제 기도의 오솔길 산책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곡으로 하림이 부르는 초콜릿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지연 야고보,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도 이 축제의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오셔서 자녀분에 관한 면담하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저희 아이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집 밖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자매님이 어렸을 때 엄마가 잔소리하고 자매님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신경 쓰면 마음이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싫으셨어요? 자매님은 싫었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매님의 대답을 듣고 자매님이 부모가 되어 보시니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자 자매님은 네, 느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다시 여쭤보니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자매님의 대답을 듣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께서도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보니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시죠?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매님께서도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아이가 철이 들면 자매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올 때가 있겠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파스카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년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 아들을 찾아보았지만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보통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를 태운 자녀를 야단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고 합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당장 눈앞에 드러난 모습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신 기념일을 맞아 우리도 각자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하느님께 불평불만만 늘어놓기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께 여쭈어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많은 은총의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모님의 성심을 닮아가는 기쁜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반야월 성당 보좌 조원포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법물성당 황지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도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0: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4: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릴 때는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왕복이 아닌 편도 비행기 티켓을 사는 여행자, 낯선 나라에 터잡고 살겠다 결심하는 이민자, 발길 닿는 대로 움직이는 노마드족까지. 자유롭게 유랑하는 삶이라니 얼마나 멋진가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될수록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타지로 건너간 이민 1세대만큼이나 한자리에서 30년 김밥집을 하신 사장님의 이력도 근사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김밥집의 하루하루도 들여다보면 꽤 파란만장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유랑하는 삶만큼이나 정주하는 삶도 멋진 거였습니다.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오늘 첫 곡은 조선 힙합의 늙은 사랑이었습니다. 와, 이 노래 듣는데 좋아하는 마음을 아껴둘다 시들지 말자 이거에 딱 꽂히는데요. 우리 뭐든 사람이든 좋아하는 일이든 그 좋아하는 마음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왜 그렇게 떠남을 동경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행기를 많이 보고 자라서 그런가? 뭔가 자유로움에 대한 환상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유랑하는 인생만큼 한자리에 오래 머무는 삶도 꽤 근사하다는 걸 말이죠. 한 직장에서 정년을 꽉 채우고 퇴직하는 일은 절대 쉽고도 당연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묵묵한 노력과 시간의 결실이고요. 절로 멋지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린 날에 멋모르던 생각들을 하나하나 수정해가며 사는 게 인생인가 봐요. 오늘도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으로 우리 코미들의 하루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함께 들었어요. 시민들의 고민을 듣기 위해 종교계가 대통합을 이룬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재미있는 행사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14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마음넉 생명토크 캠페인인데요. 고민이 있거나 지쳐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라고 해요. 흥미로운 건 시민들 마음 건강을 위해서 가지각색의 종교계가 모인다는 겁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까지 무려 7개 종단이 참여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종교인들이 조언이나 평가를 하기보다는 경청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래요. 종교가 가진 치유와 성찰의 지혜를 나누는 데 의의를 두는 행사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도 하죠. 속 답답한 일이 있다면 내일 오후에 청계천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거 어때요? 윤딴딴 그냥 여름꽃.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윤딴딴 그냥 여름꽃, 박유나 유승우 여름밤 피크닉. 아직도 K-POP 대문 헌터스 속에 수록곡들을 흥얼거리는 분들이라면 반길만한 소식이 있네요.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대문 헌터스가 벌써 공개 1주년이 됐습니다. 와, 시간 진짜 빠르죠? 처음 공개가 OTT에서 이뤄져서 작은 화면으로 보신 분들 아마 많을 텐데요.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공개 1주년을 기념해서 전국 영화관에서 재개봉된다고 합니다. 지난 12일부터 내일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네요. 더빙판, 자막판 둘 다 개봉되고 재밌는 건 상영관에서 노래를 함께 부르는 싱얼롱 상영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캐대헌이 또 워낙 떼창하기 좋은 음악들이 많은 영화잖아요.

길거리에서 식당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노래 후렴구는 자동으로 재생될 정도니까요. 캐대현 수록곡 좋아하시는 분들, 또 캐대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싱얼롱 상영관 가서 신나게 노래하면서 스트레스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룰라 3, 4, DJ DOC 여름 이야기.

보통의 우리.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두 번이나 겪은 친구가 있습니다. 한 번은 10살 때, 또 한 번은 20대였죠. 그 중 한 번은 뼈가 부러질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 이 말을 하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야, 말 나온 김에 자전거 타러 갈래?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니, 두 번이나 사고를 겪어놓고 뼈까지 부러졌다고 해놓고 또 자전거를 타겠다니요. 황당해하는 제게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사고를 겪었다고 움츠러들고 피하기만 하면 평생 자전거를 못 타지 않겠냐고요. 친구는 과거로 인해 어떤 세계를 영영 닫아버리느니 조심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쪽을 택하겠다고 했어요. 저라면 영영 자전거는 쳐다도 보지 않을 텐데, 근처도 가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 순간 친구의 용기와 강단이 좀 부럽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어떤 실패나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이 친구와 자전거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란다 프로젝트 바이크 라이딩, 보통의 우리에 이어드렸습니다. 여기 혼자 점심을 먹는 아이, 에디슨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따돌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평소처럼 도시락 가방을 꺼낸 에디슨. 그런데 가방 안에 작은 쪽지가 들어있네요. 거기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실, 이 편지는 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크리스가 자신을 위해 남긴 기록이기도 한 셈이죠. 이런 두 사람의 사연이 최근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빠의 도시락 편지를 만나보셔도 좋겠네요. 박화요비 그런 일은 김필 다시 사랑한다면

박화엽이 그런 일은 김필 다시 사랑한다면 이었습니다.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요즘 반도체나 AI보다는 최근 먹방으로 화제였죠. 식당을 갔다 하면 이슈가 되는데 야무지게 맛있는 곳만 잘 찾아다니는 게 또 웃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홍대에서는 삼겹살에 소주 회식을 하고 치킨집에 가서는 치맥을 즐겼죠. 이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남대문 칼국수 골목에 등장하더니 종로 삼계탕 거리, 저희 회사 근처인 평양냉면 맛집까지. 아니 이쯤 되면 정말 먹기 위해서 한국 온 거 아닌가요? 이 평양냉면집 안 그래도 진짜 유명한 곳이거든요. 한번 가볼까 했는데 유명세에 유명세를 더하게 생겼네요. 간식도 쏠쏠하게 드시고 가셨습니다. 허니 바나나 맛 과자부터 붕어빵, 호두과자까지. 젠슨 황이 먹은 음식들 다 매출이 급격하게 올랐다니 좀 재밌는 현상이다 싶더라고요. 이즈나 사인.

솔직히 말해 엄마 같은 거.

이즈나 싸인에 이어드린 이 곡 Boy Next Door의 오늘만 I Love You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기다렸던 주말이라고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니겠죠? 운전도 모임도 쉬엄쉬엄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겐 내일 하루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일도 편안하게 보내시고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오늘 끝곡은 편안한 이곡 자전거 탄 풍경의 우리들의 여름 보내드립니다.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성장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성장은 오르막곡선이 아니라 계단식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가끔은 한 계단을 딱 오른 다음에 그 평평한 그 끝도 모를 평행선처럼 가는 그 중간참에서 이거 언제 도대체 나는 도약할 수 있는 거야? 제작이 아니야? 애쓴 만큼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요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조바심 내지 않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성큼 올라가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계단의 중간참에서 곁에 있어줬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만히 기다려주고 나보다 더 나를 믿어줬던 그 고마운 사람들이요. 아마도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기에 우리가 무사히 다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은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0: 6월 13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첫 곡으로 이진아의 계단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의석 다니엘입니다. 성장은 오르막곡선이 아니라 계단식이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단식의 그 계단을 점프하는 구간이 아니라 그 계단의 평평한 구간에서 내가 머물고 있을 때에는 조바심이 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정말 묵묵히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도약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단을 다 올라오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그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 그것도 일종의 복이 아닐까요? 자,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 만나봅니다. 뻔한 이야기 대신에 우리 이웃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다면, 세상 구석구석을 새로운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기웃기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윤이 리포터의 이웃 기웃기웃. 네, 허윤이 리포터의 이웃 기웃기웃. 오늘도 어김없이 기웃기웃하고 오신 리포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느 현장을 네. 기웃기웃하셨나요?
1: 오늘은 환경과 관련한 현장인데요. 네. 사실 저는 이 코너를 하기 전까지는 환경과 관련한 기후위기나 이런 대응과 관련한 문외한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진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고요.
0: 네.
1: 지난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우리나라가 무슨 날이 좀 많긴 한데 네. 이날만큼은 좀 기억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이 코너를 하면서 들고 환경의 날 당일에 은평구 지역에서 환경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0: 오.
1: 예, 은평 환경 한마당 축제 현장인데요.
0: 네.
1: 응암역의 은평 너른 마당이라고 해서 바로 네. 출구 나오니까 있더라고요. 반가워하시는군요.
0: 아, 네. 제 좀 평생, 평생의 고향
1: 네, 네.
0: 은평구. 네.
1: 취재 가는 길에 우리 다니엘 PD님 생각 잠깐 하긴 했는데
0: 네.
1: 예, 굉장히 알찬 현장이었고요.
0: 네.
1: 부스마다 그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을 많이 마련하셔서 굉장히 규모가 크다기보다는 알찬 현장이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0: 네.
1: 특히 지역민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뭐 부스별로 다 인기가 있었는데 특히 태양열로 그 고구마를 굽는 네, 햇빛으로 구워요. 이래서 네, 말로만 듣던 그 솔라 오븐을 저는 직접 봤는데요.
0: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1: 그 열에 의지해서 물론 이제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그때그때 태양열의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고 날씨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날은 다행히 그래도 날씨가 화창하고 태양열도 좀 바짝 있는 날이어서
0: 네.
1: 선생님들께서 일부러 그 오전부터 굽고 계셨더라고요.
0: 아, 좀 시간이 걸리니까.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구마를 그러니까 진공관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받아 그대로 뭐 가스나 전기 없이 진짜 고구마를 굽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 고구마 생각하시면 커다란 철판통 있잖아요.
0: 맞아요. 양철판 같은
1: 예,
0: 데에다가
1: 철판이
0: 해서
1: 네. 조금 이제 좁은 진공관에 그 태양열에 의해서 고구마나 이제 달걀이 구워지는 그건데 이게 시간에 이게 뭐 어떤 전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그 관이 좀 좁은 거죠. 좁은 공기, 그 공간 안에서 빠른 시간 안에 구워지길 좀 더 효과를 노리는 부분에서 담당 선생님의 그 현장은 먼저 조금 설명으로 들어보시고요.
0: 네.
1: 지역민들께서 참여하신 소감 신기하다, 재밌다, 고구마 너무 맛있다 뭐 이런 그리고 계피를 활용해서 모기 퇴치를 하는 부스도 조금 인기가 있어서 어른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
1: 네, 그런 다양한 현장과 지역민들의 말씀 모아봤습니다.
0: 네.
2: 여름철 차 안에 문을 꽉 닫아놓고 있으면 차 안 온도가 막 60도, 80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원리처럼 여기도 완전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태양열로서도 우리가 음식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거 오늘 체험해 보시는 겁니다.
3: 따뜻합니다. 근데 바깥에 고구마가 없어가지고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4: 놀라웠어요. 정말로 맛있었고, 나는 저온에서 고구마를 구워서 그런지 꿀도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뭐 이런저런 캠핑이라던가 TV에서 많이 소개했던 것보다 실생활에서 저렇게 가까이서 할 수 있다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그 코너하고도 잘 맞는 것 같고요.
5: 계피가 저기 목이 퇴치한다고 해가지고요. 즐겁게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손주들이 목이 잘 물리는 것 같아서 달아주려고 목이 피하라고 울지 말아라 그랬어요.
6: 여기 이렇게 도서관 연계해가지고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수 있는 그림책들 이용해가지고 체험을 같이 하니까 아이도 즐겁고 저도 또 덩달아 재밌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조기 캐러 갯벌에 간 적이 있어서 갯벌 그림책도 보고 이야기도 아이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추천할 수 있을까? 우리 이거 아까 친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자. 그래서 아까 편의점 가서 한번 그 찾아보기 했거든요. 좋은 취지로 또 이렇게 가까이 지역에서 행사를 하니까 저희도 또 뜻깊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은 것 같아서 친구랑 이제 또 같이 집에 가서도 잘 실천해서 지구를 사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0: 이게 환경 관련 행사이긴 한데 온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1: 맞아요.
0: 잔치이기도
1: 맞아요.
0: 하고
1: 예.
0: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뭐 일종의 환경 행사다 하면 좀 뭔가 구호 외칠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이렇게 와닿는
1: 생활 밀접 예, 네.
0: 그런 행사였네요.
1: 진짜 그래서 어른들도 지나가시다가 이게 뭐여 이러시면서 천연으로 그 천연 재료로 만든 손수건 만들어 보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모기 천연 모기 퇴치제인 계피를 모빌처럼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계피의 이제 그 고유의 향, 예, 아주 그 향을 이제 싫어한다는 거죠. 모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충 퇴치제라고 하는데 그걸 직접 이제 만들어서 또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0: 네. 뭔가 하나 생기니까 또
1: 그리고 뭐 천연 재료로 만든 바디워시나 뭐 다양한 손수건 같은 것들 생활 안에서 그냥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환경과 우리가 밀접하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지역사회 안에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건데요. 은평구가 지난해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선정이 돼서 지정이 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게 3년마다 이렇게 지정을 한대요.
0: 네.
1: 서울시에는 은평구 포함 3곳의 지자체가 지금 이제 지정이 돼서 조금 더 밀접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실제 프로그램들, 사업들을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환경교육센터가 은평구는 두 곳이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도 이제 취재하게 되면 그곳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 이 시간은 제가 은평구를 취재했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가 이곳은 두 곳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한 곳은 생태계와 관련한 교육센터 이미 사단 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을 이제 은평구에서 지정해서 조금 더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고요. 은평구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곳은 그 은평구의 두 번째 교육센터인데 이 행사를 이제 은평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센터나 은평구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도서관이나 지역의 그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과 협업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셔서 화분도 사실 사기나 이런 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 외에 플라스틱 화분도 사실 많이 저희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배야 그러니까 싹이 나고 제대로 좀 다른 곳에 분재하기 전에 그 싹을 틔우는 역할은 종이 화분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 봉투에 이제 싹을 담아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부스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0: 네. 네.
1: 환경을 좀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번엔 다양한 부스에서 참여를 하셨던 환경 관련 전문가분들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그 멸종 위기종과 관련한 그 생태계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환경 전문가분들의 얘기 모아봤습니다.
0: 네.
7: 보통 멸종위기라고 하면 북극에서 일어나거나 아마존에서 일어나거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곳에는 사람들도 역시 생명의 위험을 곧 받게 될 수밖에 없다.
8: 저는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알고 함께 행동하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기 때문이야. 정말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 자원 낭비도 줄어들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 건데, LED 등등을 만들어서 전기를 적게 썼는데 그걸 갖다가 또 전기적으로 적게 나가니까 LED 등등을 엄청 많이 이곳저곳 다 설치해서 그만큼의 또 에너지를 쓰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절약이 아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CB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허윤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은 은평구 2026 은평 환경 한마당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는 행사 부스에 참여한 환경 관련 활동가님들의 어떤 열변이었는데 진짜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요. 사명감 같은
1: 맞아요.
0: 것들이
1: 맞습니다. 네, 이 있습니다. 시간 통해서 뭔가를 네. 전달드려야 된다라는 그 이 선생님 뒤에 얘기하신 선생님은 고구마를 굽는 활동도 하셨거든요. 네. 진짜 열심히 설명하시더라고요. 땡볕이었는데 네. 고구마가 구워질 정도의 그런 날씨였는데도 진짜 사명감을 갖고 또 아까 그 생태계와 관련한 활동하시는 선생님도 역시나 생물이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우리 사람도 살 수 없다라는 캠페인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말들을 자꾸 각인을 시키고 좀 되새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네.
1: 이 은평 환경 한마당 한쪽 그 포스터의 한쪽 면에 오늘의 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지구를 바꾼다라는 글귀가 있었거든요.
0: 네.
1: 그것도 생각이 납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아도 아까 그 LED 말씀은 진짜 많이 공감이 돼요. 절전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하는데 그걸 또 많이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0: 그렇죠,
1: 우리
0: 그렇죠.
1: 작은 소비, 그러니까 일상생활 안에서의 소비도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1: 2024년 9월에 은평구가 서울시의 그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돼서 3년마다 심사를 해서 바꾸기 때문에 25년 1월부터 27년 말까지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0: 그래서 그거를 잘 수행을 하면 연장이 되고
1: 연장이 되고

0: 다른 지자체로 넘어갈 수도 있고.
1: 아이고야.
0: 뭔가 이제 선정이 됐다는 거, 이제 환경과 관련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지역 안에서 이렇게 해오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서울시에 세 곳밖에 없어서요. 이것도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은평구 기후환경과의 탄소중립 실천팀 김은실 주무관님 말씀입니다.
1: 네.
2: 지금 저희 이번에 환경교육 한마당을 준비하면서 모든 재료가 상계 없이 있는 거 폐현수막을 활용하고 작년에 쓴 현수막 그대로 사용하고 작년에 했던 물품을 그대로 사용해서 숫자만 고치고 진짜 재활용하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분들이 환경이라면 진짜 어렵다, 불편하다, 왔을 때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교육보다는 체험 위주로 들으시려고 하시는 걸 저희는 이 환경센터에 오면은 환경이란 너무 가까운 곳에 내가 쇼핑백을 다시 업사이클링 할 수 있고 그리고 폐우산을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환경에 실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천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환경센터 오시기 바랍니다.
1: 네,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공무원 선생님, 네. 은평구청 기후환경과 탄소중립 실천팀의 김은실 주무관님의 목소리였는데요. 그야말로 뭐 작년 거 그대로 써도 무방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는 그렇죠. 축제이기도 하고.
0: 아, 그러네요.
1: 근데 실제로 그것도 잘 가지고 있다가 하는
0: 그렇죠.
1: 거니까.
0: 그렇죠.
1: 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와닿네요. 부담 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0: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이런 환경교육센터가 있다는 거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네, 뭐 독서 모임도 있고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올해 진행 중이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숙이 지역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좋습니다. 자, 진짜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야외로 나가시는 것 같은 우리 리포터님. 야, 다음 주는 또 어디로 가실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0: 다음
1: 하겠습니다.
0: 다음 주도 야외일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세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토요일 저녁의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석 다니엘입니다. 자,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어요. 매주 다양한 분야의 이웃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 시간. 오늘은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 일하는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숙 이사장님 그리고 최미영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현숙입니다. 아,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를 맡고 있는 최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되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일단 그 조합이 이름이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이잖아요. 네. 무슨 일을 하는 조합인지도 궁금하고 이 이름을 정하실 때에도 상당히 고심하셨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이름 그대로 미랄드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모두 다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그 장애를 둔 엄마들이 모두가 다 신앙을 갖고 있어서 아, 저희가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좀 더 어릴 때부터는 저희가 드림, 아이들의 꿈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안에서 공동체적인 색깔을 내는 이름이면 더 좋겠다 해서 이제 각자가 이제 의견을 내서 그 미랄이 작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큰 나무 열매를 맺듯이 저희 장애 아이들이 이제 성인기에 또 저희가 준 어떤 영적인 거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크는 나무로 커다라라는 의미에서 미랄드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장애인들의 꿈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랄드림입니다.
0: 아, 역시 이 이현숙 이사장님께서 확실히 그 이사들 중에서도 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때 대표적으로 딱 이거는 이런 뜻이다 하고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 육아를 하시다가 또 이게 나이가 아이들이 들다 보니까 이제 자립을 할 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또 뭘 해볼 수 있을까 해서 합심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어떤 조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조합의 형태로까지 가려면 사실 엄청난 에너지와 뜻이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이 설립 과정 같은 것도 사실은 좀 궁금한데요.
1: 네. 사실 저희는 공동 육아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함께 그 큐티 모임이라는 그 기도 모임을 했었어요. 소소하게 모일 때마다. 예, 그러면서 그 모임을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이 또 성장해 가고 또 미래에 대한 그 고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서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성기의 때는 주변 장애인들을 보니까 정말 집에만 있는 장애인들도 있고 또 어떤 시설에 가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주변에 저희가 보면서 그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역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모임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동시적으로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그런 마음이 모여졌어요. 그러면서 저희 장애를 둔 부모들 자녀들이 이제 성인기가 이제 1, 2년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쯤부터 우리가 그 전에 많은 걸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지만 또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의논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발점은 네 그렇게 하게 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면은 그렇게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2026년이 됐으니까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의 어떤 치열한 네. 논의 과정과 합심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복지관이나 시설에 아이들을 보내는 대신에 부모님들이 직접 힘을 모아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일단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2: 지금 저희가 그 현재는 그 장애 그 주간활동센터를 실내 준비하고 있고 아직 모집이 선정이 안 돼서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0: 네.
2: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 전환기 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선정이 돼가지고
0: 네.
2: 그래서 진로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강점이나 뭐 관심사를 이렇게 심리 검사를 통해서 탐색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양한 직업에 대한 체험이나 뭐 견학 같은 걸 통해서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생활 요리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일단은 장애인들이 기능이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기능이 떨어진 친구들도 있어서
0: 네.
2: 약간 주제별로 간편식 활용하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 가서 뭐
0: 그렇죠 간단한 거
2: 네 간단한 거를 와서 전자레인지 대원 먹는다거나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뭐 칼질하는 거 뭐 찌개 끓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외식하는 경험 식당 이용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수요일에는 북테라피라고 해서 심리 프로그램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표현하기가 좀 자신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고 또 표현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책을 통해서 그거를 자신의 감정을 책을 읽고 그 감정을 같이 표현하고 또 이런 식으로 서로 함께 하고 또 기본적인 예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배우는 그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0: 네. 채미영 이사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2: 네.
0: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육 과정이지 않습니까?
2: 네네네.
0: 그걸 운영하려면은 좀 교육을 잘 해주실 수 있는 어떤 뭐 분이라든지
2: 네네.
0: 그런 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2: 저희가 아이들 7살 때부터 실은 모임을 기도 모임부터 시작해서 15년 정도 준비를 하면서
0: 네.
2: 그것만 한 게 아니고
0: 네.
2: 각자 엄마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 뭐 상담 심리사 자격증 또 영양사 뭐 이런 식으로 각자가 그 시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취득을 했어요.
0: 우와.
2: 그래서 시간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해서 네, 기도 모임 하면서 이제 각자들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자격증을 해서 이제 요리 수업도 하고 심리 수업도 하고 전부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0: 와, 그러면 아이들이 그 커가는 그 과정 동안
2: 네네.
0: 어머니 또 부모님들도
2: 네네.
0: 다 같이 성장하신 거네요.
2: 그렇죠. 그렇죠.
0: 와, 방금 말씀해 주신 채미영
2: 네.
0: 이사님은
2: 네.
0: 그 수많은 분야 중에서
2: 네.
0: 어떤 분야를 맡고 계십니까?
2: 저는 이제 제가 요리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영양사하고 위생사 자격증을 이제 학교를 공부해서
0: 네.
2: 하고 땄고 사회복지사랑 평생교육사도
0: 우와.
2: 이렇게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야, 보통 그 정도는 해야
2: 네.
0: 이사를 할 수 있군요.
2: 그건 아니고 각자 이제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0: 네.
2: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왔죠.
0: 야, 근데 이게 물론 뭐 공부를 하는 과정이 즐겁기도 하고 고되기도 합니다만
2: 네.
0: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5년을 앞서 보고 이렇게 준비하신 어떤 백년대계 같은 느낌이잖아요.
2: 네.
0: 그래서 정말 흔들림 없이 막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힘이 느껴졌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이현숙 이사장님도 뭔가
3: 네.
0: 그 전문 분야가 있어요?
3: 저는 네, 저도 늦게 이제 사회복지사 땄고
0: 네.
3: 그 장애인 평생교육사 네 그거 있고 뭐 저는 조그만 거 있고 저는 이제 그 안에 취업을 했어요.
0: 아.
3: 그래서 이제 장애인 주얼 센터라고 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 제공 인력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돌보든지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든지 그래서 저는 네 사회복지사를 따서 그 취업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 장애인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에 좀 힘들어하는지를 저는 또 몸소 배웠고요.
0: 현장에서.
3: 네네. 저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무엇보다도 전 좀 경험으로.
0: 그렇죠. 시스템이 어떻게
3: 네네.
0: 되어 있는지 아니까
3: 네네.
0: 그걸 이제 우리 새롭게 설립된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에
3: 네.
0: 착 좋은 것만 이식해가지고 이렇게 체계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현숙 이사장님, 채미영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시고요.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모여서 협심해서 우리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 응원을 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조합입니다.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지만 뭐 나름 홈페이지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네. 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막 이런 궁금하니까 네. 했더니 뭐 MOU 같은 거를 막 적극적으로 맺으시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네, 저희가 또 주변에 저희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저희 기관도 또 어째 기관이다 보니까 그쪽 기관하고 조금 정보도 서로 교환하면서 저희 이제 그 장애인들이 이제 그쪽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걸 해서 아 이거를 MOU 맺어서 저희가 서로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해서 공식화되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0: 아주 중요하죠.
3: 네, 아주. 그냥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공식화하면은 저희도 조금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그쪽 상대 쪽도 조금 저희한테 좀 공적인 힘을 좀 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러면 공개적으로 우리 MOU를 맺어서 앞으로 협력 관계를 잘 또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주변에 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또 오늘 이 방송도 저희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럼 네. 오늘의 이 방송에 출연하신 것도 사실은 네. 여러 관계를 맺은 MOU 맺은 그 어떤 관계성 속에서 네. 기회가 생겨났고 저도 네.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네. 말씀인데 역시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네. 우리 이웃들의 서로 연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이제 사무실도 얻어서 열심히 뭐 하고 계시고 하실 텐데 네. 이게 이 미랄드림이 하고 있는 어떤 장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들도 궁금하긴 하지만 두 분을 모셨으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운영 관련된 게 막 궁금한 게 많아져가지고요. 네. 이게 장소도 네.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막 그 임대하고
3: 네 쉽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차피 많이 15년 동안 막 서로 공부하고 준비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건데 네. 장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뭐 우여곡절이라든지.
3: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0: 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했어요.
1: 어.
0: 그러다 보니 졸업해서 취업이 바로 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가정에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이걸 시작하게 되는 계기점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 인가증 내면서 이게 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걸리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조금 넓게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자녀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무리를 해서 그동안 갖고 있던 거 조금 네, 거기에 맞는 그런 또 자리를 또 저희가 찾아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각자 그 내주는 회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1: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럼 이 회비 운영에서 조금 더 뭔가 발전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청사진도 그리는 게 있으신가요?
0: 있죠. 이제 저희는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공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처음 저희 목표도 그렇고 그렇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많이 미흡한데 자꾸 이제 저희가 이제 소문을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아마 이제 공적 하시는 분들도 귀 기울여 주실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자꾸 이제 두드려야죠. 뭐 시에 가든지 뭐 일을
1: 네.
0: 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이제 이렇게 연결점을 주고 저희 소리를 자꾸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아, 또그 이현숙 이사장님께 제가 그냥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장님의 어떤 대표하는 책임감으로 아유, 미라엘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에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그 청사진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 아까 학년기가 다 끝나서
0: 네.
1: 이제는 자립할 때가 되었는데 이운 좋게 자립을 한 친구들은 물론 좋은 몫을 택한 것이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어쨌든 자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미라엘 드림에서 생각하는 우리 장애 자녀들의 진정한 자립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2: 저는 그 장애에 따라서 자립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네.
2: 또 어떤 분들한테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 의미 있는 일과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자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기능 좋은 친구들은 혼자서 일상생활 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또 기능이 좋지 않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그런 것도 어렵지만 하다못해 내가 그 언어 표현이 안 되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기기들이 있어서 ACC 기기가 있어서 그걸로 눌러서 내 의사표현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지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준다고 그냥 무조건 밀어주는 거라고 이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밀어주면 당황스럽다는 말도 저는 들었거든요.
1: 그렇죠.
2: 네네. 그러니까 내 의사를 무시하고 그걸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저희들의 고정관념들이 그동안 쌓여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자립이라는 게 혼자서 뭐 이걸 살아가야 된다, 내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각자의 다른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할수 있는 거, 일상생활 할수 있으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자립이라 생각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아,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기엔 자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2: 저희는 이제 저희 자체 미랄 드림에서 생각하는 자립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지역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 거 이것이 자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도움을 받더라도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습니다.
2: 네네. 그런 것들이 자립이라고 생각하고 비장애인들도 뭐 실제적으로 얼마나 자립을 혼자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맞아요,
2: 처음부터
1: 맞아요, 맞아요.
2: 다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쌓여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립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1: 네, 채미영 이사님도 보통 분은 아니다. 라는 느낌의 방금 대답을 들으면서 받았고요. 정말로 또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학생의 마음으로 들었고요. 우리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냥 일반적인 청년들도 사실은 자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사회적인 돌봄과 또 제도적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장애 쪽은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해서 궁금한 점이 그럼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0: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1: 제도적으로는 이제 많이 한계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0: 네네.
1: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물론 학령기 때는 그 의무교육 있고 또 치료센터들도 그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막상 이 전환기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지원들이 다 제한이 돼요. 학생기하고 또 다르게.
0: 그렇구나.
1: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협동조합을 하게 된 계기도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 주간보호센터 외에는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었던 부분도 있어서 이제 저희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의 지금의 관심사가 이 전환기 장애인들의 제도적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네.
1: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장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나가는 것도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고 기회들이 실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나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 미랄드림이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고 그런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이것들을 하게 됐고
0: 네.
1: 이제 아무래도 성인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럼 지금 일단 그런 지원들은 필요한 것이고
1: 네네.
0: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케어를 결국에는 함께 어울려서 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
1: 네.
0: 네, 뭐 자녀분들끼리는 좀 많이 친한지도 사실은 궁금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2: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아주 어릴 때는 조금 예, 만남이 있었지만
0: 네.
2: 그 이후 이제 학령기 때는 서로 이제 각자가 학교에서 교육받고 네네 치료실을 정말 다니느라고 오히려 만남이 없었어요.
0: 아,
2: 네.
0: 그럼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만났는데
2: 네.
0: 서로 대면대면 할 수도 있겠는데요?
2: 그럼요. 지금 대면대면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요리 프로그램 그러면서 이제 그 토닥토닥 이제 심리도 하면서 지금 오히려 더 이런 공간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때 만나서 이용하면서 지금 저희 자녀 아이들이 이제 지금 더 친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그래서 저희가 또 하면서도 느끼는 게 아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저희 장애인 같은 분들은 그런 능력이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어떤 이렇게 제도적으로 안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0: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그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십몇 년의 시간 동안 부모님들은 굉장히 끈끈해지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랬는데 정작 우리 자녀분들은 어릴 때는 친했다가 뿔뿔이 또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네네. 흩어졌다가 이제야 다시 모였는데 이제 친해지고 있다. 네, 그런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긴 합니다. 약간 예, 예 제도적으로 짱짱하게 뭔가 받쳐준다면 쭉 같이 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2: 네네.
0: 그게 아쉬우니까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먼저 발벗고 손을 이렇게 나서서 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점이 좀 대단하시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거를 국가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나 이런 아쉬움이 네. 계속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협동조합 부모님들 간의 이게 연대감이 이제 커지고 또 동시에 자녀들의 미래를 걸고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방향성에 대해서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저기에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긴 해요.
2: 네.
0: 그럴 경우에 어떻게 지혜롭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그 각자 이제 또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0: 네.
2: 그래서 이거 그냥 저희는 그냥 사적으로 처음에는 친한 관계였는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일이 됐잖아요. 저희가
0: 그러면 갈등이 발생해요.
2: 일이 되니까 거기 넘어오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게 또 마음에 이런 게 좀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0: 맞아요.
2: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불편한 마음도 서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조금씩은 있었겠지만 저희가 또 매주 모여서 또 같이 이제 그 작게 이제 기도 모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중재도 해주면서 이제 서로 마음을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이런 부분
0: 쌓아놓지 않고.
2: 네네 그냥. 쌓아놓지 않고 그러려고 저희가 이제 그 매주 하는 그 회의 안에서도 하니까 결국은 그 밑바닥은 저희 서로가 존중해주는 마음인 것 마음인 것 같아요.
0: 네.
2: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생각했어라고 이렇게 딱 거절하는 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했을 땐 아 나의 태도도 저 사람 불편하게 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걸 서로가 이제 나누면서 서로 다 이제 자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본인들을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네. 조금 많이 이제 깎아지고
0: 네.
2: 지금도 각자가 저희도 그 안에서 성장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네. 앞으로도 저희도 또 이런 또 관계를 서로 또 예, 노력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2: 네.
0: 그러니까 점점 더 이 거듭할수록 둥글둥글해지시는 과정인 거네요. 그럼.
2: 그렇죠.
0: 너무 둥글둥글해지시면 이제 다 너무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 일하는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두 분, 이현숙 이사장님, 최미영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학년기 졸업을 앞두고 걱정하고 있을 다른 장애 이제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2: 저희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니까 조금 그게 또 현실로 또 이게 보이고 현실을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꿈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네.
2: 장애를 두는 부모님들은 또 앞서간 선배의 그런 분들을 조금 찾아서 예, 선례적으로 잘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0: 네.
2: 찾아서 그분들에 대한 도움도 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 이런 걸로만 검색해서 그런 관계는 안 하고 거기 안에서만 그 정보를 얻어가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게 좀 많이 아쉽기도 해서
0: 네.
2: 일단은 이게 만남 각자의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부모님들 잘 하고 있는 분들을 자꾸 찾아가서 만나서 정보를 얻고 그래야만 그분들도 그 두렵기만 하는 거에서 그냥 머무르지 않고 그냥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사실은 이렇게 방송으로만 접하고 이렇게 또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그냥 만나서 부딪혀보고 진짜 궁금한 거 물어보는 그 과정이 네.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2: 네.
0: 말씀을 들으니까 드는데요.
2: 네.
0: 그러면 우리 이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먼저 이렇게 쌓아온 그런 어떤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그 창구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요즘에 당근을 많이 하시잖아요.
0: 아,
1: 당근에도 이렇게
0: 네. 거기에 커뮤니티 있어요?
1: 네, 네. 그리고 블로그도 지금 네. 저희가 올리고 있고
0: 네.
1: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좀 인스타나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또 다른 이사님이 배우고 있어서
0: 아이고야.
1: 유튜브 채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여서
0: 진짜 심심하실 시간이 없어요.
1: 다양하게 저희들이 네. 좀 접근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미랄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어디든 뭐 검색을 하시거나 하면
2: 네.
0: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더 많이 있겠네요.
2: 네.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공식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하나 선정해 주시고 이거 왜 선정했는지 네,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네. 저는 저희가 의견을 모았던 게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0: 네.
1: 이제 이거를 저희가 요즘에 많이 듣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이런 모임에서 일로 전환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같이 처음부터 합해지기도 했지만 의견이 나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좋았던 일도 있지만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다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처음에는 기분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또 막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힘든 일도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제 힘든 일이 있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 안에 있지만 그 모든 게 가장 기본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쁨도 있고 슬픔이 있다는 건 그 안에 그 가장 기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슬픔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모든 마음이 다 아름다운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표현도 됐고, 가사 중에 돌이 된다는 가사가 있어요.
0: 돌?
1: 네네. 네. 그래서 아, 이 돌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되게 좀 묵상하고 생각했는데 돌이 단단하잖아요.
0: 그렇죠.
1: 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단단해져, 우리가 각자가 서로가 단단해져 가고, 돌이 처음에는 뾰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 둥글둥글해지고 단단해져 간다는 그런 의미로 저한테는 좀 다가와서 저희 이 요즘에 다들 이 가사에 이 노래에 꽂혀가지고 저희의 마음을 담은 네, 가사인 것 같아가지고 더 좋아하게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0: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배경을 듣고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다르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네. 악동 뮤지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곡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이 두 분과도 역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라엘 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현숙 이사장님, 최미영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웃집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면 늘 시간이 한 움큼씩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있네요. 그만큼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겠죠? 이웃집 라디오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의 이석 다니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6: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7: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6: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디서 노을을 보고 계신가요? 길게 오래 남는 붉은 노을이 많은 말을 전해주는 듯도 해요. 화려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쉽다고 할까요?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헤어져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면서 붉은 눈시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아, 뭐 등등. 왠지 요맘때 되면 그런 센티멘탈한 뭔가 감상적인 느낌 드는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게 뭘까요? 바로 시가 고를 때 찾아오니까 고를 때 감정은 자신이 꼭 글로 적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시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감정에 충실하게 본인을 맡기시면 그것만으로도 행복이 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주말 저녁이면 한없이 그런 편안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러한 빈 시간 여러분들께 있으시지 않은가요? 그때 또 음악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주말의 음악쉼터 명동년가 음악 속에서 음악과 함께 쉬어가시죠.

0: 네, 노래가 참 네, 시답네요. 시가 될 이야기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첫 곡 신지훈 가수가 2021년도에 발매한 음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노을을 보면서 뭔가 감상에 젖으면 바로 당신은 그 순간 시인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아 그리고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은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토요일이니까 성규환의 명동년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함께 하셔야죠. 오늘도 9시까지 음악 쭉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하고 이재훈 함께한 오아시스, 또 마이티 마우스하고 소야가 함께하네요. 랄랄라.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네, 신나는 초여름에 들을만한 그런 댄스 음악들이었습니다. 마이티 마우스하고 소야가 함께 랄랄라 불렀죠? 방금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하고 이재훈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분들 요즘 뭐 하시죠? 제가 TV를 많이 보진 않아서 뭐 예능 같은 데서 활약들 하시겠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 그 시건방춤 맞죠? 시건방춤 참 좋았는데 그 춤이 저는 참 네, 뭔가 좀 머릿속에 각인되는 그런 춤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추억의 또 걸그룹이 되어 갑니다. 자, 이번에는 초여름에 들을 만한 그런 음악 두 곡인데요. 우연의 일치처럼 두곡 모두 제목이 초여름이네요. 초여름. 초여름인데 이때쯤 되면 어떤 과일 여러분들은 즐기세요? 참외는 이미 좀 나왔고 수박이 큰 덩어리로 이제 슬슬 정말 수박은 진짜 맛있어 보여도 이게 들고 오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그죠? 그래도 하여튼 수박. 최근에 제가 먹어본 과일 중에 너무나 행복한 느낌이 들었던 과일은 오디. 그게 입술이 마치 입술에다가 까만 립스틱 바른 것처럼 입술이 까매지더라고요. 사실은 까만 색보다는 짙은 보라 느낌이죠. 그냥 이렇게 탁 먹었을 때는 이게 뭐 과일이 아니야? 뭐 요즘 그 인공적으로 만든 여러 가지 성분을 이렇게 첨가한 음식들의 단맛은 뭐 완전히 달다고 함성을 지르잖아요. 나 달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디를 탁 먹었는데 별로 안단 거예요. 거의 안 달고 이게 무미보다 조금 맛있는 느낌?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는 거구나. 바닐라 맛도 살짝 있고요. 그다음에 딸기 맛도 살짝 있고 블루베리 맛도 있고 포도 맛도 있고 그 오디에 근데 살짝 덜 싱거워가지고 꿀을 좀 뿌려서 먹긴 했는데 살짝 덜 달아서 와. 오디 여러분들도 한번 근데 이게 철이 짧을걸요? 지금쯤 드셔야 됩니다. 아, 과일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네. 자, 초여름이라는 제목의 노래 두 곡인데요. 먼저 그 인디 포크 뮤지션이죠. 정미라. 참 특이한 음악 많이 이렇게 선보이는 뮤지션인데 초여름이라는 그 정미라 정규 3집 청파 소나타 2020년에 나왔는데 네. 그 앨범에 초여름이라는 인상적인 곡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밴드 짙은 있죠. 네, 짙은 역시 초여름이라는 곡이 있어요. 두 곡의 초여름이라는 동명이인처럼 같은 이름 다른 곡 듣고 같이 걸을까요? 코너로 넘어가서 또 걸어볼까요?

같이 걸을까요? 살다 보면 고만고만한 고민들 혹은 자잘한 피로감 그런 것들로 뭔가 무거워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아, 놓고 싶다. 무거우니까 당연히 내려놓고 싶죠. 내려놓고 뭔가 나들이 가서 탁 트인 풍경 보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까 이런 생각하게 되죠. 바로 그럴 때 찾아가고 싶은 곳, 오늘은 탁 트인 풍경과 함께 6월과 7월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곳이에요. 강원도 평창 미탄면에 있는 청옥산 600마지기. 아, 이름도 참 정감 있네요. 청옥산 600마지기를 향해 걸어봅니다. 600마지기라는 이름은 볍씨 600마를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드넓은 평원이다 이거죠. 그렇게 붙여진 이름인 만큼 축구장 6개 정도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 드넓은 초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평창의 명소입니다. 굽이굽이 산을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초여름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 그 날개가 보이고, 파란 하늘도 또 하얀 뭉게구름도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고, 걷는 내내 꿈결 같기만 하더니, 아, 그리고 요맘때부터 만날 수 있는 진풍경이 또 하나 있죠. 청초한 데이지꽃입니다. 한바탕 흐드러지게 데이지꽃 꽃잔치가 펼쳐지네요. 6월부터 7월까지 푸른 초원에 가득 피어난 샤스타 데이지가 정말 아름다운 꽃물결을 이루고요. 그렇게 나그네를 반갑게 맞아주네요. 여기까지도 정말 안겨주는 감동이 벅찬데, 사실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 뉘엿뉘엿 해가 질 때죠. 파랗기만 하던 하늘에 차츰 붉은 기운이 돌고,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하면 산 넘어 산, 또 그 산 넘어 산들의 능선 넘어의 능선, 그야말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 폭의 수채화, 수묵화가 되어갑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하나 둘 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마치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바로 그 밤하늘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이 밤하늘을 보기 위해서 차박을 하는 분들도 곳곳에 있네요. 아, 취사는 안 됩니다. 비록 취사는 할 수 없지만 별이 빛나는 산 속에서의 그 잊을 수 없는 하룻밤까지. 이상 평창의 600마지기 여행길이었어요. 낮부터 밤까지 쭉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우리에게 주는 600마지기. 시시각각 변하는 이 무쌍한 풍경을 보면서 무거웠던 마음도 숨이 트이다 못해 뻥 뚫리는 기분, 탁을 넘어서 뻥, 참 좋은 길을 만나고 걸었습니다.

네, 오늘 같이 걸을까요? 코너 평창 600마지기 걸어봤는데요. 참 다양한 어떤 볼거리와 체험할 그런 요소들이 있네요. 그리고서 들었던 음악은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었어요. 애청자시죠? 2831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늘 좋은 곡 신청해 주셔서 분위기와 계절에 맞는 곡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 참 센스 진짜 만점이세요. 늘 이렇게 분위기

님 멋진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성기환 DJ. 저의 신청곡으로 이번 달 13일 날짜도 지정해 주셨어요.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를 꼭 듣고 파요. 저는 91.9 라디오, 97.3 라디오, 106.1 라디오 등등 라디오를 많이 듣는 애청자, 105.3 라디오도 애청자입니다. 수도권 3호선 경춘선 전철 기관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내 5623번 버스 기사. KBS 예능 프로그램 가족오락관 남성팀 애호가이자 봄을 좋아하는 남자라고 하셨어요. 아 참, 네, 감성 넘치십니다. 선곡 이유, 대한민국 꽃미녀 작사가 김이나, 병을명은 대장부, 아 등등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취향이 너무 특이하시네요. 시내버스 5623번 경춘선 전철 좋아하시는 그런 1696님의 신청곡,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오늘 꼭 들려달라고 하셨으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륙구리님 잘 들으셨어요?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함께 들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애정어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블루스곡, 우리나라의 블루스곡 두 곡 들려드릴게요. 신촌 블루스의 바람인가 빗속에서라는 멋진 곡 있죠. 그 다음에 작품 하나의 난 아직도 널, 두 곡의 우리 블루스입니다.

멋진 곡이었죠. 신촌 블루스의 바람인가 빗속에서, 그리고 작품 하나의 난 아직도 널. 정말 한때 라디오에서 계속 이 노래가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부 끝곡은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 밤. 요맘때 들으면 참 좋죠. 이 노래와 함께 1부 마치고 또 2부에서 음악 이어드리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홀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아주 신나는 그런 스윙곡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One O'Clock Jump. 네, 거의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의 주제곡 비슷한 그런 노래죠. 네, 듀크 엘링턴과 함께 그 흑인 리더로서 스윙의 양대 산맥을 이끌었던 그런 카운트 베이시죠.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의 원어클락 점프. 1930년대 후반부터 이 빅밴드를 이끌면서 정말 스윙 재즈의 한 스타일을 창조해 나간 명인이죠. 카운트 베이시. 이렇게 뭔가 흥겹고도 구성진 그런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밴드를 이끌죠. 예전에는 음반으로만 들었어가지고 몰랐는데 이제 유튜브 시대라서 이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가 1940년대에 무대에서 이렇게 연주하던 모습, 실황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참 점잖게 뭐 멘트가 많지도 않아요. 뭐 까불까불 요새는 뭐 멘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땡큐 감사합니다. 곡 속에 탁 하고 앉아가지고 음악하고 하는데 그렇게 신이 나더라고요. 관객들도 너무 좋아하고 뭔가 격이 있는 시대, 격이 있었던 시대의 그런 밴드 리더의 모습을 카운트 베이시가 보여주는데 왠지 든든하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네, 6월 한 달 동안 토요일 2부 첫 곡으로는 시원한 스윙 재즈 음악 듣습니다. 쏟아지는 햇볕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쏟아지는 소나기 같기도 한 그런 브라스 사운드를 앞세운 스윙 재즈죠. 6월 달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토요일마다 2부 첫 곡으로는 6월 한 달 동안 스윙 듣습니다. 9시까지 또 음악 듣겠습니다. 여름 하면 또 어토믹 키튼 빠질 수 없죠. The Tide is High. 그 다음에 또 UB40도 빠질 수 없습니다. 둘 다 레게입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아주 흥겹고도 여유 있는 레게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왠지 레게를 들으면은 수박을 앞에 놓고 먹는 느낌도 나요. 아, 수박. 마룻바닥에 앉아서 먹었었죠. 요새는 뭐 거실에 소파가 있는 집도 많고 그랬겠지만 저 어렸을 때 살던 집도 그냥 나무 마룻바닥에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 나는 뭐 할머니가 사실 아주 어렸을 때는 수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우물이 하나 있었고 깊은 우물 안에 줄로 매달아가지고 수박을 저 밑을 내려놨다가 그걸 저녁 때쯤 돼가지고 딱 요맘때죠. 네. 그걸 건져 올려서 툭툭 자르셔가지고 할머니가 수박 먹어라 하면은 마루로 다들 모여가지고 그냥 반바지 입고 맨발로 수박을 먹으면서 씨를 마당에다 퇴퇴 뱉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레게를 들으면 왜 수박 생각이 나죠? 그러고 생각하면 그 아프리카가 아니죠. 자메이카 특유의 그 색깔들 있잖아요. 노란색, 초록색 뭐 이렇게 들어있는 그 색깔들도 왠지 수박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또 함성을 질러야 되는 그런 시간인가요? 네. 2026 월드컵.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또 월드컵 하면 응원가죠. 몇 곡의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응원가들 함께 듣겠습니다. 리키 마틴의 리빙 라비다 로카 뭐 히트곡이기도 하지만 또이 축구장에서도 경기장에서도 많이 울려 퍼지는 그런 앤썸 또는 응원가 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곡은 한때는 인기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전부 축구 경기와 관련해서만 우리가 음악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클럽에 가거나 첨바 완바라는 팀이 있었죠. 탑 썸핑. 이게 무슨 곡인가 제목을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음악을 딱 들으면 아, 이 노래하고 아실 거예요. 그리고 The White Stripes의 Seven Nation Army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응원가 중에 하나죠. 이 특히 오오오오오 그 부분을 관중석에서 정말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네, 세 곡의 인기 있는 응원가들 이어드리겠습니다.

세 곡의 유명한 응원가들 들었어요. 리키 마틴의 Livin' La Vida Loca, 첨바완바의 Top Thumping. 랄랄랄라랄랄랄랄리리리리리리. 그 다음에 네, The White Stripes의 오호호호호호호. 그렇게 정말 기억에 각인되는 부분 리프라든지 뭐가 있으면은 그걸로 평생 먹고 사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한번 응원가가 되면 저작권료로만 평생.

정말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은 더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세븐 네이션 아미드. 정말 단순하지만 대단한 곡입니다. 기억에 이거만큼 더잘 각인되는 곡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개성이 뚜렷한 곡들, 그래야 또 응원가가 될수 있겠죠. 신이 나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월드컵 시즌이라 이런 응원가들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게 되는데, 또 신청곡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네요. 성기환의 명동년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말 저녁의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1부에서는 가요를 위주로 좀 음악을 선곡하고요. 2부는 전 세계의 유행 음악들, 뭐 장르, 지역 불문하고 쫙 듣습니다.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6717님 애청자신데, 빠삐용 영화의 한 대목이기도 한데, 네. 또 구상시인, 가톨릭 시인이셨죠? 구상시인의 드레피스의 벤치에서라는 수필집 같은데, 이 중에 한 구절을 빠삐용 영화를 인용해서 이렇게 써주셨네요. 엄청 철학적이거든, 멋진. 길게 인용해 주셔가지고 다 읽어드리진 못하겠는데,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죠. 빠삐용, 이제 밤바다는 설레는 어둠뿐이지만, 코코야자 자루에 실려 멀어져 간 자네 모습이야. 내가 죽어 저승에 간들 어찌 잊을 건가. 빠삐용,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감옥이고, 모든 인간은 너나 없이 도형수임을 나는 깨달았단 말일세. 빠삐용, 그래서 자네가 찾아서 떠나는 자유도 나에게는 속박으로 보이는 걸세. 이 세상에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창살과 쇠사슬이 없는 땅은 없네. 이 멋진 구상 시인의 드레피스의 벤치에서 중에서를 탁 써주시고, 콜렉티브 소울의 샤인을 또 저도 1990년대 참 좋아하던 노래인데요. 오랜만에 6717님과 더불어서 콜렉티브 소울의 샤인 한번 듣겠습니다.

6717님께서 신청해 주신 컬렉티브 소울의 샤인이었어요. 어우, 참 멋진 곡, 멋진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014님께서도 멋진 사연과 신청곡을 또 주셨어요. 애청자신데 늘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연 신청곡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언제인가 LA 올림픽 축하 공연에 출연한 레드와 칠리페퍼스의 곡을 신청한다고 하시면서 성인락이라고 할까요? 네, 성인락. 네, 나이 들고 더 깊어진 레드와 칠리페퍼스의 곡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이니까 역시 또 뭐 멕시코, 우리나라는 멕시코에서 하고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통합해서 월드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래서 더 이런 신청곡을 해주신 것 같아요.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명곡이죠. Give It Away 9014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네, 아주 흥겹고도 뭔가 리듬이 정말 들썩들썩하네요. Give it away, 주워버려, 막 이렇게 번역할 수 있나요? Red Hot Chili Peppers라는 LA 출신의 밴드죠. 네, 음악을 신청해 주셔서 9014님께서 함께 들었습니다. Give it away였습니다. 뭔가 오늘 전체 선곡과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 등등이 흥겨운 그런 월드컵 시즌의 열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살짝 식혀야 되겠죠? 네. 물론 이 나라도 참 축구 잘하는 나라죠. 이탈리아. 네. 아무리 식힐라 그래도 잘 안 식혀지는 이탈리아죠. 미란다 마르티노의 스트린지티 알라 미아마노. 스트린지티 알라 미아마노. 내 손을 꼭 잡아요라고

손잡고 보통 번역하나요? 두 손을 부여잡고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음악을 듣다 보면 우리한테는 너무 친숙하죠.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 날 봐요 하는 노래 있죠. 얼마 전에 작곡한 홍민 가수의 고별, 이 노래의 원곡이 바로 스트린지 디알라 미아마노죠. 가수 겸 배우죠. 미란다 마르티노의 곡으로 1961년도에 발표됐어요. 참 오래된 그런 고색창연한 곡입니다. 듣고 그 다음에 은베르토 또치의 띠아모, 사랑해, 이렇게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두 곡의 열정적인 깐소네들이었어요. 미란다 마르티노의 스트린지 디알라 미아마노, 내 손을 꼭 잡고, 홍민 고별의 원곡이었던 곡이고, 방금 들으신 정말 1977년에 이렇게 발표돼가지고 전 세계적인 히트를 했죠. 움베르토 토치의 띠아모, 계속해서 띠아모 띠아모 반복하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게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니까 또 스페인 말로도 떼아모로 이렇게 개사돼가지고 발매된 그런 버전도 또 라틴권에서 히트하고 했던 곡이죠. 잘 들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또 잘 살았습니다. 음악과 함께 음악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청곡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정말 행복한 주말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자미로콰이의 하이타임스 골라봤습니다. 정말 최고의 시간을 한국 축구대표팀이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성기환이었고요. 내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 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기뻐 뛰고 주님 안에서 제 얼굴을 높이 드나이다. 오늘 화답송으로 읽은 사무엘서 말씀은 그대로 성모님의 마니피카스를 떠올리게 하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전해줍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축일인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 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오솔길 산책 함께 걸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인호 주사가 부르는 아버지의 때때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기도 청해 주세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웹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참으로 닮고 싶은 신심이죠.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저 놀라운 일이 연속이었고, 또 그 아들이 십자가 죽음까지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절망과 비통, 그리고 나락의 그 끝도 모자랐겠죠. 허나 그 모든 것을 성모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걸 내어드리신 분입니다.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러면서 모든 아들, 딸들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신심축일인 오늘, 특히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느님 품에 안긴 모든 부모님들께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노래 선물에 띄어 보내드릴게요. 조수미가 부릅니다. Beautiful Dreamer.

조수미가 부르는 Beautiful Dreamer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느새 예수 성심성월 6월도 중순을 향해 가네요. 시간 참 빠르죠. 특히나 아름다운 날들은 정말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이 소중한 날들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보내오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주일에도 기도의 오솔길에서 들려오는 신부님의 목소리 듣고파 지금 들어와서 잘 들을게요. 네, 2037님, 이 주말에 이 기도의 오솔길 방송 시간이 오후 4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말 오후 4시 무언가 참 약속을 잡기 참 편한 시간대죠. 오전에는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쉬다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 볼 시간이 딱 이게 오후 시간인데, 그래서 기도의 오솔길 이렇게 산책 이 방송을 듣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들어와 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또 우리 기도 동지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 마음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37님, 네, 감사드리고요. 7855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성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여름이 살짝 문턱을 넘어오는 6월이네요. 오늘은 나라를 사랑하시다 떠나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두 손 모으며 오솔길 걷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일상의 풍경 남겨주셨네요. 아, 여름이 살짝 문턱을 넘어오는 6월. 이 시적인 표현 마음에 듭니다. 문턱을 넘어온다. 그렇죠.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전 아침 또 해가 지고 나서는 좀 선선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또 한낮은 네, 여름을 또 떠올리게 하는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이 여름이 문턱을 완전히 넘어오면 그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죠.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체력인 것 같습니다. 체력. 체력이 있어야 이 무더위도 이겨낼 힘이 생길 텐데요. 아무쪼록 이 여름이 문턱을 완전히 넘어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네, 체력 증진하시기를 그리고 또 식사도 끼니도 거르지 말고 잘 드시면서 다가올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다 떠나신 분들, 네, 6월에는 현충일이 있죠. 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6월 10일 또 60항쟁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의 뭐 평화 또 이 안정감,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딛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5월과 6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또한 우리 또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나라잖아요. 또 이 나라가 더욱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또 정말 이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크리스티나님 감사드립니다. 임유리님, 신부님 생각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신부님 생각이 나서요. 아, 너무나 이 행복한 표현이네요. 그냥 생각이 나서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막연히 누군가가 생각나서 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보신 경우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상대편에서 이렇게 물어오죠. 무슨 일이야? 뭐 왜 전화했어? 왜 연락했어? 라고 물어올 때 그냥 생각나서
이 아주 단순하면서 소박한 이 주고받음이 우리 삶의 무거움을 조금 해소해 주는 어떤 그 작은 행복이 아닌가 싶네요. 행복하네요, 저도 그래서. 네, 그러고 7년 전에 천지남성지 한번 다녀오고 지난 주말에는 마제성지 다녀왔어요. 마제성지에서 십자가의 길도 하고요. 마제성지가 아담하고 귀엽고 고즈넉한 분위기였어요. 마제성지 주변에서 노란 달맞이꽃도 그날 많이 봤네요. 라고 임유리님 또 일상의 풍경 남겨주셨습니다. 천지남성지도 저도 가본 지가 꽤 오래됐네요. 그리고 마제성지도 저도 다녀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이 마제성지가 한옥집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좀 이렇게 성지가 꾸며져 있는 그곳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아담하고 귀여운 성지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뭐 주말에 이렇게 외출 또 여러 일정들을 잡을 때 성지도 그런 선택지 하나로 좀 두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성지도 이렇게 좀 순례하고 또 성지 주변에 뭐 맛집들도 있을 텐데 또 맛집에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우리 이 외출하고 또 주말에 쉼을 보내는 장소로 성지에도 좀 떠올려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일상의 풍경 남겨주신 우리 기도의 오솔길 동지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감사의 마음 노래 선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은이 부릅니다. Love, love.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가톨릭 신앙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유아세례나 어린 시절부터 성당을 다니기 시작한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 내면의 변화로 인해 가톨릭 신앙을 선택하여 지금까지 걸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톨릭 신앙을 선택한 것이 자의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신앙의 길에 들어선 데는 특별한 초대와 부르심이 동시에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느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세례성사로 교회 일원이 된 우리는 교회와 함께 숨쉬고 교회와 함께 생각하며 교회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면서 교회가 믿음으로 지켜온 신앙의 내용들을 각자의 삶에서 살아갈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책임은 바로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해 나가는 것이라고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정치적 권력자나 통치자가 어떤 힘을 이용하여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정의와 공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법을 이어서 제시해 주십니다. 앓는 이를 고쳐주고 죽은 이를 일으켜주며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해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살필 때 거기에서부터 하느님 나라가 자리 잡아 나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그리스도교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자주 바라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 또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만나고 있는지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교회로 초대받고 가톨릭 신앙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나의 안식과 내 영혼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책임도 부여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시면서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내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인지 잠시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기도 지향 또 주말 풍경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규환님, 제 안에 화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네, 기도의 오솔길에 이렇게 처음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마음 안에 화가 엄청나게 많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또 그런 경험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화가 나는 것은 외부의 자극이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 안에 이렇게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그 외부 자극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좀 그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 혹은 누군가의 그 행동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 어떤 자극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화를 건드리는지 한번 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자극에 의해서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있는 그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바라봐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다음으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화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고 우선은 그렇게 화가 나 있는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화를 표현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물론 그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느 정도의 그 결이 좀 있어야겠죠. 결이 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수용이 될 수 있는 차원 안에서 그 화를 표출하는 것이 좀 중요한 이 과정인데요.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인모를 화가 마음 안에서 막 그냥 계속 쌓여져 있는 경우도 그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여러 이 경험들을 좀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이 좀 짧아서 좀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그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화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이 화라는 것, 뭐 다른 마음에서 올라오는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불안 같은 두려움 같은 이 움직임들도 이게 이야기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이것을 표현하는 순간 그 화와 불안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서서히 이렇게 좀 감소되는 이 경향도 우리가 있다고 하니까 마음 안에서 혼자 이렇게 움켜쥐고 있기보다는 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그 화를 서서히 좀 풀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저희 기도 오솔길에서도 기도 중에 계속 기억할게요. 이어서 9717님, 신부님 행복한 주말 오후인데 우울한 이야기를 보냅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 주부인데 변화되지 않은 남편의 모습에 지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들 키우며 직장 다니고 지금껏 왔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또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참아온 시간들을 더 이상 헛되지 않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각자 길을 가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어 사연 보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자 합니다. 네, 결혼 25년이라는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이 계속 마음이 골마져 온 시간들로 계속 참아오는 시간들. 이 함께 살아온 우리 남편분의 어떤 삶의 방식 혹은 어떤 생활 모습, 무엇인가가 계속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해온 그 시간들, 개선되지 않고 더 힘들어만 가는 그 시간. 그래도 그긴 시간을 정말 참 많이 견디고 참고 인내 오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기도 중에 또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하나의 신자로서의 또 신앙인으로서의 또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거나 또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최선의 모습으로 또 선을 지향하며 살아온 자신을 긍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무엇보다 끌어안아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마음을 열고 기다린다면 분명히 선하신 하느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합하여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오솔길 모든 기도의 동지님들과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하신 창조주 하느님, 당신께서 보내주시고 축복하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며 즐거웠던 일, 감사한 일들이 그 언제였나 싶게 미움과 원망만 남은 결혼 25년차 주부의 외로운 호소를 들어주소서. 쉽게 변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지쳐 더는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자 선택할 때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의탁하려는 아내의 간곡한 청을 들어 허락하소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되돌려주시고 함께 해온 시간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들 하나하나 감사하며 새기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대로 위태로운 이 부부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알맞은 협력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성령의 은총을 청하며 바치는 저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모아 올리나이다. 아멘.

DS가 부르는 기도가 닿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이제 기도의 오솔길 산책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곡으로 하림이 부르는 초콜릿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도 이 축제의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오셔서 자녀분에 관한 면담하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저희 아이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집 밖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자매님이 어렸을 때 엄마가 잔소리하고 자매님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신경 쓰면 마음이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싫으셨어요? 자매님은 싫었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매님의 대답을 듣고 자매님이 부모가 되어 보시니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자 자매님은 네, 느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다시 여쭤보니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자매님의 대답을 듣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께서도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보니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시죠?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매님께서도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아이가 철이 들면 자매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올 때가 있겠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파스카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년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 아들을 찾아보았지만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보통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를 태운 자녀를 야단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고 합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당장 눈앞에 드러난 모습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신 기념일을 맞아 우리도 각자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하느님께 불평불만만 늘어놓기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께 여쭈어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많은 은총의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모님의 성심을 닮아가는 기쁜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반야월 성당 보좌 조원포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법물성당 황지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식당에 가면 늘 먹던 메뉴를 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메뉴에 도전해볼지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데요. 분명 맛있는 걸 알면서도 다른 게 궁금해지고 새로운 걸 시키자니 괜히 실패할까 걱정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음식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이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말이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언제까지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나의 수학 문제로 바꿔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경험해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선택에 정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건데요.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죠. 아무리 맛있는 메뉴라도 매일 먹으면 질리고 그래서 또 새로운 걸 찾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선택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망설이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 맞아요.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식사는 해야겠고 뭘 먹을진 모르겠고 그럴 땐 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0: 내일도 만나요.
1: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수 첫 곡으로 티키틱의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예전에 한 유튜버가 잘 모르는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가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중에 아는 음식을 주문하는 거라고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모르는 음식은 이게 맛있는 건지 제대로 조리가 된 건지 알 수도 없으니까 사실은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다른 사람들과 쉐어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내가 믿음직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시키고 그게 아니라 혼자서 방문하거나 각자 음식을 시켜 먹을 때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음식을 새로 시켜보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한식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기 때문에 뭐 한식을 즐기지 않는다기보다는 매끼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요. 한식은 저에게 주식이 아니라 그냥 많은 음식 중에 하나의 종류일 뿐이거든요. 제가 좀 독특하긴 하죠. 뭐 어쩌겠어요. 그런 사람인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주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한식을 그리워하기도 하죠. 내가 익숙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 안에서 또 정말로 더 맛있고 더 소중한 거를 다시 한번 찾게 되니까요. 그래도 그 익숙함에 조금 질릴 때 한번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6월 13일 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Britney Spears의 Lucky, Liam Neeson의 Can't Fight the Moonlight.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0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는 사이인데 서로 말을 거의 섞지 않고 있다 보니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요. 어느 날 동료가 힘들어 보여서 별다른 의도 없이 도움의 손을 내밀었는데 도와주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뉘앙스로 말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 대신 거리를 두는 듯한 그 반응에 제가 괜한 참견을 한 것 같아 눈치를 보게 됐고 그 이후로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해지면서 지금은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가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말 한마디 없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도와주려다 오히려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솔직히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어 혼란스럽습니다. 딱히 크게 다툰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불편해진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12시간을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정말 많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분명히 너무 혼자서 하긴 힘들 것 같아서 말을 건넸는데 이렇게 조금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사람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은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원래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그냥 도움을 거절한 케이스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죠. 문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사실 그거는 풀어야 될 문제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대화라는 게 뭐 말 없이 지내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에는 우리가 힘든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드리는 미션은 무언가를 풀려고 하지 않기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하는 것. 그게 사연자님이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뭔가 계속 불편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불편한 거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을 뭔가 풀어내지 않고 나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누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대화가 없는 것. 나중에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면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니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되게 낯설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안 받고 되게 혼자 있는 걸 되게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또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훈련하는 거죠. 꼭 무언가를 다 같이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무심한 듯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거기 안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쉽진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섬세한 사람이니까요. 아, 이 친구가 조금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닐까라고 우리는 계속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사연자님은 도움의 손길을 한번 청한 게 아니라 청할까봐 얘기를 드린 거고 거기 안에서 그 친구는 그것을 거절한 거니까요. 나도 잘못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이 괜찮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쾌한 말은 화를 돋운다.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가 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한지의 꽃이 피고 지듯이.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6825님, 오늘 동생 생일인데 늘 형인데도 제가 받기만 해와서 어떻게 하면 동생이 기뻐할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늘 부족한 형,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용돈도 주고 했던 동생,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그런 거 하나 없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되게 사연자님의 형제, 되게 참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면서. 사실 형제가 이렇게 친해지기 참 어려운 관계잖아요. 동생분이 좀 돈을 잘 벌거나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회하면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나이 아저씨의 형제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누구는 좀 더 운이 좋아서 돈을 잘 벌게 되고 누구는 조금 운이 안 좋아서 조금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고맙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사실 또 고마운 게 그런 가족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동생 생일에 정말로 동생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라고 생각하는 형이 있다면 참 동생 입장으로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형제 간의 우애 잘 함께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561님, 요즘 제가 힘든지 자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이다지도 사는 것은 힘든지요. 근데 정작 떠나고 싶으면서도 그렇게 떠나고 나면 며칠 버틸 수도 없을 만큼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서럽습니다. 평생 이렇게 궁핍하게 일만 하다가 죽을 운명인가 봅니다. 네, 현대사회에서 막 그 평균 연봉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되게 높죠. 그 평균 연봉에 못 미치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이 평균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내가 평균보다도 한참 못 사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 세상 안에 너무나 사는 게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적인 그런 경험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일만 하면서 살다가 어딘가에 내 마음을 잠시 놓아두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잘 경험하는 거, 그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며칠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루라도 아니 반나절이라도 무언가 정말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면서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공간 안에 내 집 하나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이 세상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 일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내가 정말 정말 기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드문드문 우리가 분명히 체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세상 안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정말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이게 일종의 때로는 뭔가 그냥
삶의 위안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 너무나 일하면서 지치고 희망이라는 걸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기쁨이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찾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면서 또 오늘의 사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파리사용님, 지하철에서 임산부만 앉으라고 되어 있는 분홍색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계셔서 임산부분이 서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리 양보를 했는데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배를 쓰다듬으시는 모습이 예전에 우리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기들, 엄마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임산부석이 비어있을 때도 있지만 한 90%는 임산부가 아니신 분들이 사실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임산부가 서 가는 걸 보면 좀 화가 나기도 하죠. 아, 저기 저러라고 만든 자리가 아닌데 왜 저기 앉아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임산부 배지가 가까이 가면 아예 불빛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그런 곳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요즘 출산율도 적다고 하는데 정말로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정말로 작은 선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부분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비밀과 고민, 걱정과 외로움, 잊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음악과 함께 사라지길 바라는 시간, 음악과 함께 사라지다. 한 곡의 노래를 골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저의 바람을 담아 골라본 오늘의 노래는요, 시피카의 미미입니다. SBS 드라마 우리 영화 OST 첫 번째 곡인데요. 시피카는 본명이 조유선인 일렉트로닉 팝 아티스트입니다. 미대를 나와서 광고회사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다가 음악을 하고 싶어서 미국에서 음악이론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5년 사운드 클라우드에 곡을 올리면서 시작했는데 올린 지 6개월 만에 영국 BBC 라디오와 런던 언더그라운드 채널에서 소개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잔잔한 피아노 선율 위에 몽환적인 전자음이 얹히고 그 위에 속삭이는 보컬 목소리가 함께 하는데요. 어쿠스틱 버전도 있지만 오늘은 원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미미는 두 가지인데요. 작고 보잘것없음이란 뜻의 미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이름이라기도 말할 수 있는데요. 닿을 듯 닿지 않는 그리움, 이 미미한 그리움을 바람에 태우면 언젠간 한 번쯤은 내게로 안겠지라는 구절처럼 우리가 참 자꾸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에 작은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피카의 미미 들려드릴게요.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스피카의 미미, 김필, 김창완의 청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600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친한 친구들은 모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 신입생이 됐고 반면에 수능을 망친 저는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친구들이 제 걱정을 해주면서 응원해주고 같이 어울리던 모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를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고맙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락이 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함께 밀려옵니다. 응원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내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친구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만 제 자리에 멈춰있는 것 같아 자꾸만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학원 때문에 매번 모임에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저를 빼고 자기들끼리 단체 톡방을 맞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문득문득 올해 수능도 망치면 어떡하지? 삼수까지 하게 되면 친구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들 모두 대학에 진학했는데 재수 중인 나와 사이가 멀어질까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렇죠. 재수하다 보면은 나 혼자 뭔가 좀 늦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뭔가 민폐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재수하는 친구 밥 한번 사주려고 그 노량진에 갔던 기억이 갑자기 문득 떠오르네요. 저는 재수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서품을 좀 늦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거의 외국에 있었고 2년차 때는 뭐 제가 잘못한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뭐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10년 차로 휴학이 넘어가면서부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무언가를 제가 더 잘해야 복학을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던 시기였거든요. 철저하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동기가 있던 곳에 신부님께서 동기들 데려와서 그밥 한번 사주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는 저 빼고는 다 이미 신부가 되었던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득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되게 자존감이 너무 바닥이었던 시기였거든요. 또 어떤 자리에서는 이제 같이 저녁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뭔가 말을 하면 한 동기가 신부가 아닌 사람은 끼어들지 말라고 말을 자른 어떤 적도 있어요. 뭐 지금은 저에게 되게 잘해주는 동기긴 한데 되게 서러웠던 기억이 들더라고요. 자존감이 바닥이 되는 시기가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종의 인생에서의 긴 터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잘못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 시기는 사실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터널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계속 지나가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그냥 오늘 하루 친구 한 명한테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응원받는 게 오히려 힘들 때도 있고 비교가 돼서 괴롭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 모두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정말 소중한 딱 친구 한 명에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명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런 한 명에게만 내가 말해줄 수 있다면, 물론 그런 식으로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이기도 하겠죠.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그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튜버 중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재수 삼수 이상 했는데 그걸 통해서 또 인생에 먹고 살수 있는 되게 굉장히 소중한 직장이 되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게 항상 우리를 더 낮은 어두움으로만 몰고 가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깊게 느꼈던 시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우리의 존재는 더 무거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겪고 있는 마음, 분명히 느끼실 수 있는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사연자님께서 앞으로 더큰 일을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 사이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오래 갈수 있는 친구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늦은 것 같지만 또 어떤 친구가 더 늦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또그 친구를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또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겠죠.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박경의 자격지심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모레나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모레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브라이언 애덤스의 Heaven입니다.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연극이나 뮤지컬과 같은 극작품은요, 하나의 배역을 여러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 명이 번갈아서 무대에 오르다 보니까 아주 가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배우가 교체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도 대신 서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역이 없으므로 우리 매일 주어진 무대에 올라야만 합니다. 인생은 그 어떤 이유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우리가 주인공인 작품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6월 13일 토요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DS 워십의 스페셜 원스였어요. 저도 최근에 연극 한 편, 뮤지컬 한 편 되게 오랜만에 보고 왔는데 그 한 역할을 더블 캐스팅, 뭐 트리플 캐스팅해서 여러 명이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거는 이 배우가 연기하는 걸 봤으면 저 배우가 이 역할을 연기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게 궁금해서 또 보러 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역이 없잖아요. 더블 캐스팅도 아니고 이 세상에 김수래는 저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 몸이 한 10개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오늘 또 뼈 아프게 약간 뼈 때리는 얘기였어요. 오늘 연음말은요. 우리가 정말 유일하고 하느님께서 하나밖에 없게 만드신 존재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중함을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샵 1053 유료 100원 문자메시지 번호예요. 우물정 누르시고 1053 숫자 눌러서 문자메시지로 신청곡이나 하고 싶은 얘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빵톡통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홀리컵스의 거룩 듣고요. 이어서 김수현 내 곁에 띄워드릴게요.

제가 고른 생활성가의 가사를 곱씹어 보면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오늘은 최준익 막시모의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함께합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풍성한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네,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은 최준익 막시모의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가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곡은 또 이제 워낙 최준익 형제님이랑 또 친한 같이 투게더로 활동도 한 안성준 형제님이 작곡한 곡인데 가사는 사실 성경 구절이죠. 행복하여라 아기네 뜻에 따라 걷지 않고 하는 근데 이 곡이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를 저도 알게 된게 신청곡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곡 신청해요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곡도 좋고 노래도 워낙 잘 부르지만 성경의 또 가사말이 우리에게 확 어떤 끌림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희망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곡도 좋고 가사도 좋은 곡이라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라디오랑 영상 함께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다큐멘터리 영상은 제가 처음 제작을 해보는 거라서 PD로도 제작을 하니까 해보는 거라서 걱정도 많고 맨날 잠을 못 자고 맨날 막 하루에 막 두세 시간 자면서 막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랬더니 이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일하는 이제 해외 통역 선생님이 너무 걱정돼요. 이랬더니 잘될 거예요. 피디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 한마디가 그 어떤 걱정을 확 내려놓게 만들어주는 거 있죠. 뭐 그분이 뭐 해결을 해주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한마디가 우리의 걱정을 또 한번 확 내려놓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걱정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 이 곡을 들으면서 한번더 희망을 가져보고 용기를 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753님이 저희 딸이 수술을 받아요. 기도 부탁합니다. 꼭꼭이요.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는데, 다음 날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어제 처음 만났는데 기도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딸도 수술이 잘 되고 하니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처음 문자를 보고, 바로 화살 기도 해야지. 하고 화살 기도로 보내드리면서 수술 잘 됐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또 이렇게 잘 됐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엄마가 또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서울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서울로 가시는 그 걸음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수술 잘 끝나셔서 다행이고 얼른 회복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곡 띄워드릴게요. 송송이가 부릅니다. 사랑해.

그들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송송이의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성인 중에는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성인이시죠. 사제였던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로코로 향했지만 또 안타깝게도 병에 걸려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강론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또 감동을 주었고요. 그 때문에 개종한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부터는 성인에게 전구를 청하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전설이 생겼는데요. 혹시 꼭 찾아야 하는 물건이 있으면 성인에게 전구를 청한 뒤에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안토니오 성인님하고 이렇게 저도 물건 잃어버리면 항상 기도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엄마 나 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토니오 성인님한테 기도해 이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할머니 나 뭐 없어졌어 이러면 슬레야 안토니오 성인님한테 기도하면 다 찾아주신다.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좀 반반이었거든요. 아 뭐 그렇게 찾아주시겠어 약간 이런 믿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크면서 정말 기도하면 항상 찾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물건 잃어버리면 무조건 안토니오 성인님 제발 제 물건 좀 찾아주세요 하면서 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혹시 잃어버리신 물건 있는 분들 오늘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한 물건 찾아주신 안토니오 성인님 오늘도 축일이고 기리는 날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려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 루치아노, 성녀 아퀼리나 등 11분인데요. 축일 맞이한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대 평화 가족들과 축하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구곤이 부르는 돌아왔구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노비스 꿈 내가 보내니

바구곤의 돌아왔구나 이어서 노비스 꿈 내가 보내니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선곡표를 이렇게 적잖아요. 제가 선곡을 하면서 근데 제목이 돌아왔구나 내가 보내니 재밌잖아. 돌아왔는데 내가 다시 보냈어. 네, 이상한 농담 좋아합니다. 네, 오늘 들을 복음 말씀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갔던 우리 소년 예수님,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율법 교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품 안에 자식이 그렇게 남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이렇게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잃어버렸다고 찾더니 성모님,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막 찾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태연하게 율법 학자들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진 않아서 그런지. 성모님 아마 시메온의 예언 떠올리면서 두렵지만 그런 예수님의 모습마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모님의 믿음, 우리로서는 차마 가늠할 수조차 없겠죠. 그렇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찾았던 성모님의 생애를 마음 안에 간직하면서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김수연이 부르는 너와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에피파니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

0: 예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향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14일 연중 제11주일 오늘 미사는 수원 가톨릭대학교 대신학교 교수 한민택 바오로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예수 성심 성어를 지내는 우리에게 오늘 전례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을 다시금 만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십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미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며 그동안 무겁고 힘들었던 마음, 상처 입고 괴로웠던 마음, 외롭고 쓸쓸했던 마음, 여러 가지 일로 무너졌던 마음을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풀어놓읍시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새로운 활력으로 건강을 되찾아 주시기를 함께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자비로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새로 살아갈 힘을 이 미사를 통해 주시기를 함께 청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탈출기 19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2: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하느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예수 성심 성호를 지내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다시 만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 나타난 사도 바오로의 심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0: 은혜 받은 마음, 감화 받은 마음일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까지 박해하는 죄 많은 자신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죄인을 위해 당신 목숨까지 바치셨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바로 그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 태어남을 경험하였으며 주님처럼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사도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과연 무엇으로 그렇게 깊이 감화를 받았던 것일까요? 무엇이 사도의 마음을 그토록 은혜받은 감동으로 충만케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그 답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보고 같은 아픔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마음이 아픈, 우리말로 옮기자면 애간장이 타는 그러한 아픔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살펴주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고 기가 꺾인 군중을 보시고 너무나 가엾은 나머지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애간장이 타는 고통을 느끼시며 도저히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마귀들을 쫓아버리십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고귀함을 회복하고 거룩하고 고결하게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그를 당신의 사도가 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를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아픈 상처를 오르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보듬어 안아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건강을 되찾도록, 힘을 회복하도록 하느님 자녀로서의 품위와 고귀함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느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각자를 주님의 사도로 또한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그런 사람들에 가 계십니다. 무겁고 지친 마음, 해질 대로 해지고 상처와 흉터로 가득한 마음,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잘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위로하고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뽑아 당신과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파견하십니다. 그 제자들이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가엾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쁘고 힘들고 괴로운데 남까지 챙기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 마음처럼 변화할 때 사랑의 기적은 분명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헤아리는 것이고 마음을 열고 그분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엾은 마음 안에서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고귀한 품위를 안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살 수 있는 것, 희망으로 가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자비와 은총 덕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그분 사랑의 눈을 뜨고 당신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를 파견하고자 하십니다. 그분께서 가여운 마음으로 바라보신 사람들, 도움과 위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무심결에 지나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병들고 굶주리고 외롭게 죽어가는 버려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들에게 가 계십니다. 그들의 아프고 괴롭고 슬픈 처지를 공감하시고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과 함께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지 말고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싶어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파견하고자 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러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이웃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합시다. 놀랍게도 우리보다 먼저 그들을 찾아가 그들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주님을 그들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성을 다시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의 창조

0: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자유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전해주시며 우리가 다시금 용기를 내어 당신과 함께 일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소망들을 자녀된 마음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아뢰도록 합시다.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평화의 길을 찾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스포츠를 통하여 문화 간, 국가 간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존중과 연대와 인격 성숙과 같은 가치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굽어보시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감추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 모든 이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이산 가족과 북향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나라의 분단으로 고향을 떠나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 이산 가족과 북향민들을 보살피시어 헤어짐의 아픔을 지닌 모든 이가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살펴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며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미천하고 부족한 당신 자녀들이 용기를 내어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즐겨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0: 하느님, 이 예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사가 되게 하시니 이 제사가 저희 육신과 영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잔치에서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63번입니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시고

0: 만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8번, 간절한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지금은 사용 빈도가 많이 줄었지만요. 무게를 나타내는 근이라는 전통 단위가 있죠. 이 근은 무엇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고기나 한약재의 한 근은 600g이고요. 또 채소나 과일은 400g이에요. 대상에 따라 무게가 바뀌듯이 우리는 똑같은 신앙생활이라고 단어를 쓰지만 사람에 따라 또 무게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잠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무게와 깊이를 가늠하는 시간 가지는 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6월 14일 주일 그대에게 평화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권기현 나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띄워드렸어요. 목소리가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외친다면 한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의 신앙생활은 몇 근이실까요? 고기나 한약재 같은 600g이실지 아니면 채소 같은 400g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400g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딱 무게로 재본다 그러니까 조금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얼만큼인지 오늘 한번 또 느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아름다운 시와 함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나정신의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4가 부르는 기적이죠. 띄워드립니다.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오늘은 한민봉님의 흔들린다로 함께합니다.

집에 그늘이 들어 아주 베어버린다고. 참죽나무 균형 살피며 가지 먼저 베는 익선이 형이 아슬아슬하다. 나무는 가지를 벨 때마다 흔들림이 심해지고 흔들림에 흔들림 가지가 무성해져 나무는 부들부들 몸통을 떤다. 나무는 최선을 다해 중심을 잡고 있었구나. 가지 하나, 이파리 하나하나까지 흔들리지 않으려 흔들렸었구나. 흔들려 덜 흔들렸었구나. 흔들림의 중심에 나무는 서 있었구나. 그늘을 다스리는 일도 숨을 쉬는 일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직하는 일도 다 흔들리지 않으려 흔들리고 흔들려 흔들리지 않으려고 가지 뻗고 이파리 틔우는 일이었구나.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오늘은 한민봉님의 흔들린다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김시현이 부르는 견디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네, 233님이 안토니오 축일이었죠. 물건 잃어버리면 꼭 기도하는 성인인데 축일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토부의 주시네를 신청하셨습니다. 그쵸? 물건 잃어버리면 꼭 기도하는 그런 성인이죠. 찾아주신다고. 저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첫째가 그때 뭘 잃어버렸지? 슬라임이었나? 장난감 같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 이거 잃어버렸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앉아 기도를 하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토니오 성인님, 우리 라헬이 슬라임 좀꼭 찾아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가 여기 있어 하면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가 찾았다. 안토니오 성인님 대박. 진짜 찾아주신다. 뭐 이러니까 둘째가 내가 찾았는데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셔서 네가 찾게 된 거다. 막 이제 설명을 했지만 둘째는 너무 어리둥절한 거죠. 내가 찾았는데 안토니오 성님이 누군데 찾아주셨다는 거야. 내가 찾았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설명을 해줬는데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둘째도 이제 물건 잃어버리면 안토니오 성님한테 기도하고 첫째도 항상 기도하고 꼭 찾게 되고 그게 이제 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부의 주신애를 신청해 주셨어요.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1023님. 이메노래 연구회 노래 좋은데 들려주세요 하셔가지고 어떤 곡 들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또 우리 신나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나는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023님이 신청하신 이메노래 연구회 5주를 찬미합니다. 보내드릴 텐데요. 먼저 2233님이 신청하신 토부의 주신애부터 들을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토부의 주신의 그리고 이메노래 연구의 오주를 찬미합니다 였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 구약에 등장하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이름 뜻은요, 하느님께서 구원하셨다 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의 말처럼 예언자로서 신앙을 지켰고 또 하느님에게로 회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 마르치아노 그리고 성 펠릭스 등 12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축하해드리고요. 또 미리 저 내일 축일이에요. 저 며칠 축일이에요 하고 알려주시면 그날에 맞춰서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조금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 주위에 있는 지인들, 축일이네요. 이날 축하해 주세요 하고 미리 보내주시면 그날에 맞춰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1053이에요. 우물정 1053. 우물정 누르시고 숫자 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있는 분들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해 주세요. 강훈 바오로의 엘리사 듣고요. 이어서 김정식 로제리오 나를 따르라 듣고 올게요.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강훈 바오로의 엘리사 이어서 김정식 나를 따르라 함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들을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환자를 낫게 하거나 마귀를 쫓아낼 수는 없죠. 하지만 열두 제자처럼 또 하느님을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전하는 그런 삶의 길이 되길 마음 다해 바라겠습니다. 라파엘리아의 주를 전하리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오늘의 강론이 없죠. 대신 또 공동의 집 지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랑 다시 만나실 수 있고요. 은총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 미사도 오늘 복음 생각하시면서 행복하게 참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듯게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 C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09번 성심이여.

0: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구의 어떤 피조물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을 내릴 때도 공동의 집 지구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구라는 이 위대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6월에 이야기 나누고 있는 책 지금 당장 정의 실현 저자이신 황준서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살이라고 하면 보통 전쟁이나 뭐 큰 규모의 환경재난을 떠올리는데요.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발생한다고요. 좀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1: 그 생태학살이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지만 이게 나는 학살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인지가 잘 안 되는 에코사이드 중에 하나는 저는 공장식 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 두세 명이서 이렇게 뭐 회식하고 할 때 뭐 치킨 한 마리 뭐 삼겹살 뭐 한 2, 3인분 요 정도는 작은 규모라고 생각을 하지만 1년에 이제 치킨이 되는 닭 수, 돼지 수, 뭐 고기가 되는 돼지나 소의 수를 생각해 보면 어마무시하죠. 한국인이 뭐 전 세계에서 치킨 닭 소비가 거의 1등을 달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사실 엄청난 학살이 매일매일 매분매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제도로서 체계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0: 진짜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형 에코사이드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국책 사업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만금 감척 사업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한국형 에코사이드가 한국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학살에 또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도 책에 나오는데 청취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1: 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사실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소위 개발독재의 시기를 둘 다 거쳤고 또 민주화와 산업화 역사도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죠.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열대우림들도 많고 한국은 이제 그런 뭐 저는 신화라고 생각하는데 사회학자로서 한민족이 단일민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갔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고 지냈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뭐 시작부터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인도네시아의 주류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뭐 열대우림이나 다른 곳에 사는 선주민들도 있죠. 근데 이제 열대우림에서 한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파뮤 사업입니다. 한국의 그 K-텍소노미라고 하는 네, 재생에너지 그 표저 그 체계에 따르면 파뮤는 이제 바이오디젤이라고 하는 네, 석유를 대체할 어떤 친환경 연료의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팜유를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자 한국 기업들도 이제 진출을 했는데요.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이제 융자를 받아서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생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팜유 생산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플랜테이션 대규모 농장들은 열대우림을 깎아내린 곳입니다. 이 열대우림에 사는 선주민들이나 오랑우탕은 또 인도네시아에만 사는 동물이죠. 그래서 이들은 파뮤로 인해서 집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돈을 융자를 해서 우리에게는 뭐 필요한 바이오디젤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남의 집을 빼앗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학살이라는 것은 생태계 파괴뿐만이 아니라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탄압함으로써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합작해서 군사 기술을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 같은 것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은 한국의 평화운동단체인 전쟁 없는 세상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최루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1999년에 국내에서는 최루탄을 쓰지 않기로 경찰이 선언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 최루탄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루탄은 인도네시아 경찰이 환경운동가나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이나 집회, 민주화운동 시위들을 탄압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과 생태계의 파괴를 동시에 지금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만드는데 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저항의 언어가 다양해지길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합니다. 황준서 작가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0: CPBC FM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3: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4: 미사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동호 신부의 사회 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나 이슈들을 사회 교리로 풀어보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서울대교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통호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매 주일 아침 7시부터 찾아뵙는 박통호 신부의 사회교리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6월 14일 벌써 6월의 중간쯤이고요. 또 전례적으로는 연중제 11주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사회의 교리와 관련해서 교회의 임무 혹은 존재 이유, 물론 이제 지상에서의 교회, 세상 안에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이제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교회는 역사가 지속되는 한,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과 누룩으로서 기능하고 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죠. 오늘 말씀 바로 교회의 가장 교회다운 임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이상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죠. 또는 그런 그 가엾은 사람, 그리고 시달리고 기가 꺾여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세상을 우리는 건설하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을 하고 또 희망하고 또 그것을 그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꾸로 그 사람의 어떤 나약함일 수도 있겠고, 또 사람끼리 모여 함께 생활하는 사회의 그 기능이 오작동하면서 그 성원 가운데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그 불의 때문에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의 경우는 고초를 겪거나 쓰러지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뭐 현실이기도 합니다. 뭐 그 우리가 명암을 얘기하자면은 사람은 정말 저마다 선의의 마음을 갖고 서로 협력해서 누구도 그 기가 꺾여 있지 않는, 누구도 시달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게 밝은 면이라면은 역사의 또 다른 이면에 있는 그 공존하는 어두운 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나약함이든 욕망이든 또는 사람이 모여 있는 사회의 오작동이든 해서 힘없고 약한 사람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이게 잘못 작동하게 되면 힘없고 약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또 더 잘못이 되면 그들을 배제하거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잖아요. 그것이 어쩌면은 역사의 어두운 이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현실을 보십니다. 보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영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어떤 고유의 힘, 역량, 능력을 주셨는데 그 역량과 능력은 제자들이 잘 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가 꺾여 있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 가엾은 사람, 말하자면은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게 하는, 힘겨워하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을 포위하고 있는 그 기세를 걷어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주셨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라고 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불리움을 받은 이유, 그리고 파견된 이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어 이렇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하셨으니까 어떤 임무를 주고 파견하신 거죠. 열두 제자에게. 그리고 그 임무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기세, 폭력의 힘을 걷어내고 그 기세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한을 주고 파견한 목적인 거죠. 그게 이제 교회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이제 받들어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라든가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때로는 대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역사 속에서의 존재 이유이고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교회만 그와 같은 임무나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뭐 정치 철학이라든가 또는 철학에서도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냐 또는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인류는 지성이 깨우친 다음부터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통상적으로 뭐 국가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정치학에서도 다루지만 또 정치 철학 혹은 철학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서 다룹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국가의 뭐 형체라고 할까요? 뭐 또는 정치체라고 할까요? 아주 쉽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모양은 뭐 예를 들면 한 150년 전쯤에는 뭐 동서양에 걸쳐서 군주 국가였잖아요. 군주국. 말하자면 군왕, 왕이 주인인 국가, 나라. 였다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주 국가에서 민주 국가로, 임금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민이 주인인 나라로 그 양식을, 양태를 바꾸죠. 국가는 국가인데 근대 이전에는 군주국, 근대 이후에는 민주국, 국가의 형태인 겁니다. 국가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 군주국이든 민주국가든 간에 기본적으로 존재 이유는 뭐 우리가 헌법에서 자주 말하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지킨다잖아요. 기본적으로 영토를 보전한다도 있고 하죠. 그러면은 옛날에 왕은 그런 지향을 안 가졌겠습니까? 국민, 그때는 백성이었겠죠. 백성의 삶을 돌보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또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권한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 권한을 잘 사용해서 백성의 삶을 보살피고 백성이 고통스럽지 않게 그렇게 임무와 역할을 충실했을 때 우리는 그 왕을 성군이라고 말하죠. 훌륭한 왕 또는 거룩한 왕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고 분명히 왕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또는 일가 내지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뭐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백성을 도구로 삼을 때가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역사책을 보면 과도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을 백성을 쓰면 되는데 그 세금으로 뭐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라든지 자기가 거처하는 궁을 아주 화려하게 재건한다든지 그러니까 자신과 그 일가나 일부 사람들은 아주 좋은 거주 조건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뭐 어떤 경우는 표현이 아주 좀 극단적인 주지육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세금도 과하게 부담했고 하다못해 뭐 재화 재물까지 빼앗길 강제로 징발되다시피 한 백성들은 삶이 도탄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은 자주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왕을 폭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군주국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군주국가라는 그 제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군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훌륭히 그 임무를 수행해서 백성들의 삶을 잘 돌보았다. 특히 고통받는 사람이라든가 서러운 사람이라든가 뭐 구약성경의 고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할 때 이제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못 묻혀 사는 사람들 가뜩이나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적어도 아주 소극적으로라도 더 힘들게 하지 않는 그리고 더 좋다면은 잘 돌보는 더 좋다면은 그들도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품이 있는 삶을 살게 한다면 그런 왕은 성군이고 거꾸로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 자기의 경제 사회적 어떤 조건이라든가 문화적 조건을 박탈당해서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이 된다든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왕도 있을 수 있거든요. 폭군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 군주 국가라도 그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그 국가라는 제도 정치 제도를 운영하는 왕이 옛날에는 훌륭한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제도를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태평성대의 삶으로 이끈다. 그럴 수도 있고 거꾸로 그 권한을 악용해서 국가라는 이 제도를 어지럽히고 그 어지러운 배경에 어지럽게 된 배경에는 질서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지고 오히려 힘이라든가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상의 천국을 마련해주고 그렇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른 국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민주국이라고 하고 민주국가라고 하잖아요. 민이 주인인 형태로 운영되는 국가입니다. 옛날의 왕이 아니라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민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제를 우리가 채택하거든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의사결정하는 주인 행세라는 게 아니라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표에게 국민에게 국민이 갖고 있는 권한을 대표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하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대표를 교체하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민주의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죠. 권한을 위임하는 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있게 권한을 위임하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 공동체를 관리해 주세요라고 권한을 이제 시민들이 위임하잖아요. 위임할 때 시민들이 책임 있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자격 있는 사람이 권한을 위임받는가. 거기서 말한 잔어는 자격은 뭐 선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식적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그런 자격.

이길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역량,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의도라든가 말하자면 질적인 자격, 쉽게 말하면 우리가 권한을 위임했을 때 그 사람이 위임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거냐, 그 위임받은 그 사람이 마음이 획가닥해가지고 아니면 실제로 마음속에 사익을 추구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겉으로는 말을 했으나 속내는 사익을 취하려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격 있는 사람에게 시민 쪽에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가 하고 그 대표자들에게는 과연 그 자격을 갖춰서 그 역량으로 그 능력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잘 행사해서 국민 혹은 시민의 삶을 잘 돌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무책임하게 권한을 위임하고 또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겉으로는 국민에게 서비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충족하는 데 몰두할 수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경우도 있죠. 권한을 위임하는 시민들에게는 책임 있게 위임을 했는데 위임받은 그 사람이 철저하게 무능하거나 앞에서는 이제 도덕적으로 자기의 사익을 취하는 걸 말했는데 마음은 착한데 무능해요. 또는 거꾸로 다른 방식으로 의지는 좋은데 뜻은 좋은데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하나 더하기 뜻은 좋은데 뭐랄까 사람들이 변덕스러워서 도대체 사람들이 뭘 바라는지를 파악할 때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긴 하는데 그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몰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제자들은 힘없고 약하고 기가 꺾여 있고 시달리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파견되는데 그것이 이어서 교회의 세상 역사 안에서 임무인 것처럼 국가의 임무도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서로 협력해서 사회교리에서는 그렇게 공언을 하죠. 지상의 이 교회와 지상의 이 국가, 정부는 서로 협력해서 같은 뜻을 갖고 있죠. 뭐요?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 특히 힘없고 약하거나 시달리고 기가 꺾여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게 국가 차원에서 말하면 복지정책인 것이고요.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말하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는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교회가 역사 속에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병렬해서 지상의 뭐 군주제 왕국이었던 민주제 국민국가 등 간에 그 정치 공동체인 국가의 존재 이유는 사람을 돌보는 것, 보살피는 것,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적어도 지상의 역사에서 이 교회와 국가는 같은 목표를 갖는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최소 공배수로 할까요? 말하자면은 사람을 섬긴다. 특히 힘없고 약하고 기가 꺾여 있고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와 지상의 국가는 같은 목적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 사람을 섬길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정치 공동체는 정치 경제 문화적 조건으로 사람을 보호하고 살린다면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교회는 플러스 알파가 있죠.
종교적 혹은 초월적 차원이

있는 거죠. 사람이 지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렇게 보질 않고 가장 완전한 충만한 삶의 모습은 하느님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믿음 때문에 뭐 그런 고상한 목표까지 종교는 갖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상에서의 목적, 근거, 토대인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노 주사가 부르겠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인호주사가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레오 14세 교황의 첫 회칙이겠죠. 사회회칙이라고 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타이틀 제목에는 구체적으로 뭐 사회회칙이다, 사회자를 넣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 문서 형식은 뭐 회칙이든지 권고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사회회칙이라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건 교황 자신이 이 본문에서 사회교리에 그동안의 우리 교회 사회교리에 나의 어떤 무엇인가를 더하고 싶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회교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회회칙이라고 봐도. 그리고 지난달 5월 25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황청 홈페이지에는 며칠 있다가 이게 공개가 됐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교황청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하시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때와는 다르게 그 뭐 대문이라고 할까요? 그 얼굴을 바꿨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큰 글자로 그뭐 매지스테리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클릭을 하면 그 안에 뭐 이분이 지금 레오 교황이 발표한 여러 문헌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회칙, 우리말로는 회칙이지만 영어는 뭐 한자어로도 그 홈페이지 얼굴은 변환이랄까 할 수 있습니다. 회칙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아직 우리말로 공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교황청 홈페이지에는 이제 여러 개의 공식 언어로 발표를 하거든요. 9개가 10개 정도 되는데요. 중국말도 있고 뭐 불어, 독어, 이태리어, 라틴어는 있고 또 스페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는데 또 대만어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말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좀 기다려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이제 부지런히 번역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그게 있으니까 영어로 된 거를 저는 좀 참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그 내용을 소개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 의미를 찾자면 첫 사회회칙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제목이 뭐냐면, 그냥 그대로 우리말로 한번 옮겨보면, AI 시대의 인격, human person, 인간 혹은 인격을 수호하는 일에 관한 회칙, 위대한 인류 혹은 인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제목에서도 이 레오 교황은 그 지금 시대를 AI 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미래에, 앞으로 올 한참 후의 시간, 예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AI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일단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교리는 예상되는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지금 인류가 직면한 어떤 현안을 다루는 분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레오 교황은 이 시대를 AI 시대다. 그리고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는 또는 거꾸로 이제 거꾸로는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휴먼 퍼슨이다. 그러니까 이 AI 시대의 휴먼 퍼슨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정말 절실하다라고 파악한 겁니다. 인간을 지키는 거죠. 이제 참고로 인간 할 때 영어를 보면 제가 이제 그 좀 짧아서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참 그 애매하거나 곤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man을 사람으로도 옮기기도 하고 인간으로 옮기기도 하고 남자라고도 옮기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휴먼도 사람이라고 옮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먼 퍼슨도 사람이라고 옮겨요. 그 휴먼 비잉도 사람이라고 인간으로 옮기거든요. 근데 조금씩 그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휴먼 비잉 할 때는 존재를 강조해요. 인간 존재. 뭐 아주 정직하게 인간 존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존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철학에서는 동양 철학은 좀 다르지만 서양 철학에서는 존재의 중요함은 서양 철학의 큰 주류는 이른바 존재론과 인식론이에요. 존재하냐 하지 않느냐, 존재는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것을 인간은 어떻게 파악, 인식하느냐, 즉각적으로 파악하느냐, 이성의 과정을 통해서 오성의 과정, 오성의 역량으로 파악하느냐, 알아듣느냐, 알아보냐. 그럼 다시 그 알미란 뭐냐 할 때 그게 그 알미란 뭐냐를 다루는 게 인식론이거든요. 그 있는 것이란 무엇이냐, 존재를 다루는 걸 존재론이라고 하는데요. 서양 철학에서는 이 존재론과 인식론이 뭐랄까 두 큰 골격을 이룬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존재론에도 여러 그 이론이나 설들이 막 파생돼 나오고 인식론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견해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휴먼 비잉이라고 할 때는 인간 존재로 번역해도 뭐 괜찮은데 그냥 인간으로 번역해도 괜찮고 그 휴먼 퍼슨은 뭐냐 하는 겁니다. 휴먼 퍼슨은 이제 퍼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그것도 사람, 인간 이렇게도 번역을 하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퍼슨이란 말은 이제 영어지만 히라버에서 유래했는데 히라버의 페르소나는 이제 연극 무대에서 그 배우가 착용했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체가 있고 그 본체를 드러내는 한 페르소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 휴먼 빙, 휴먼 퍼슨은 그냥 인격 이렇게 격. 그리고 삼위일체 할 때도 페르소나를 쓰거든요. 삼위일체 할 때 이제 위로 쓰는 셋, 그러니까 윗격이란 표현도 쓰고요. 그때 이 페르소나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인격할 때 페르소나 또는 휴먼 퍼슨 하니까 근데 이제 이 부제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할 때 이 지능은 인텔리전스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오랫동안 사람의 사람다움을 이야기할 때 인간에게는 이성과 지성이 있다. 말하자면 사물을 보고 감각적으로만 봤다 들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사물의 이치를 인간의 이성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은 눈에 보이는 그것 또는 떠오르는 그것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능력이 있다. 사람 그걸 이제 지성이라 그러는 거죠. 알지자 지성. 그리고 이성이라고도 하면 이성은 이치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건 무엇 말고 겉으로 보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동물적이라고 하죠. 육감적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성은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질서, 규칙을 어떤 본질을 본체를 찾아보려는 사람의 역량이 있다. 그걸 이성이라고 하고 때로는 그것을 잘 정돈하는 걸 지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AI인 거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인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인간만이 고유하게 누릴 것이라고 아주 수만 년 동안 생각했던 그 지성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본래 있던 그 지성, 인간에게 본래 있는 이성, 혹은 하느님께서, 혹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의 그 이성 말고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이성, 지성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벌써 한참 시간이 흘렀죠. 바둑을 뒀잖아요. 그 AI하고 그때 이창호 기사였는가 어떤 분하고 바둑을 뒀는데 6번 대국을 했어요. 근데 이 AI 바둑이 5번 이기고 그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그 그때 이창호 씨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 한 번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때 뭐 대부분의 경우 이제 한국과 중국하고 일본에서 주로 바둑을 뒀으니까 그 나름대로 고수들이 둔 바둑들은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걸 기보라고 한다 그래요. 그 기보 수많은 기보를 그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이 사람이 여기에 둘 때 그 수많은 기보를 굉장히 빠르게 연산해가지고 이곳에다 둔 것은 저렇게 둔다라고 그렇게 AI가 바둑 대결을 했는데 AI가 5번 이겼거든요. 그때만 해도 조건이 뭐냐면 그 AI는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말하자면 인텔리전스를 발휘해서 바둑을 두도록 한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입력된 그 많은 기보 안에서 찾아가지고 어디다 돌을 둘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죠. 적어도.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벌써 꽤 지났죠. 한 10여 년 훨씬 지났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생성형 AI라든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가 명령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수준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전인가 그 이창호 그 기사가 어디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요새 AI하고 바둑을 두려면 돌 두 개인가 세 개를 미리 두고 해도 이길까 말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라고 이름하는 우린 인공지능이라고 이름 부르는데 이 지능이 원래 지능 혹은 지성, 지적인 능력은 수만 년 동안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그 지성, 지능은 하느님이 주셨다 혹은 그냥 있는 것이다 원래. 외부에 누군가 불어넣어 주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만들어서 따라가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지성이 인간에게는 있다. 그리고 뭐 철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냥 있다고 인간이란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게 만들어진 인텔리전스가 출현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티피셜 인공 그다음에 지능 이렇게 번역을 하고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 휴먼 퍼슨, 인간의 인간다움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현안은 떠올랐고, 그 문제에 관해서 회칙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제목이 위대한 인류. 근데 이제 위대한 인류, 휴매니티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로 그거를 인류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인성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 보고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참 인간이라고 말할 때 인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쓰는 용어가 이 말하자면 휴메니타스, 휴마니타스죠. 그래서 그 고귀한 위대한 인류도 되고 위대한 인성도 된다. 어느 시대에 AI가 AI 시대에 인격을 보호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노래 듣고 얘기 계속하죠. 연광흠 신부가 부르겠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함께 듣겠습니다.

연광흠 신부의 작은 씨앗 하나가를 함께 들었습니다. 제목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격을 수호하는 일에 관한 회칙 위대한 인류입니다. 이 제목에서 용어랑 관련해서 또는 내용 제목이 함의하는 거, 의미하는 바 관련해서 짧게 정의하면 첫째는 그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걸 전제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시대의 인격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 셋째, 그것을 인격을 어떻게든지 AI 시대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요지는 이 세 가지인데요. 그 이제 용어랑 관련해서 AI를 우리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다 번역을 해서 쓰잖아요. 이제 아마 늦은 것 같은데 이게 Artificial 인공 인텔리전스거든요. 그러니까 맞죠. 사람인 자에 뭐 공학할 때 공이거든요. 사람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상품과 같은 것으로서의 지능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리전스는 사람에게만 부여된 고유한 무엇이라고 여태까지 여겼는데 그걸 공장에서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안 하고 비인격지능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용어랑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인류의 위대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보다 또는 비인격지능보다 인류가 더 위대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공장에서 만들어낸 그 지능보다 사람에게 본래 있는 그 인텔리전스가 더 위대하다. 이제 이 얘기도 담겨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제 그 문헌을 쭉 읽어 보시게 되면 그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제목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구조는 이제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다섯 개의 챕터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그 내용 각 장의 제목만 소개하는 것으로 마쳐야겠습니다. 우선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1장은 사회교리가 복음에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접근하는 교회의 도구다. 그런 거고요.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복음에 충실한 역동적 접근. 그렇게 좀 어렵죠. 2장은 사회교리, 교회 사회교리의 토대와 원리들. 그리고 3장은 이른바 기술,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인류의 수단이어야 되는데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일. 그리고 이제 테크노크라시라는 말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랄까 레오 교황은 그 용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가 제목에서는 기술과 지

디베. 테크노 크라시죠. 테크노가 테크놀로지고 크라시가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지배함 이 뜻인데 이제 이것을 풀어가지고 기술과 지배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이 AI가 약속한 것을 따르자면 다른 것으로 비춰볼 때 인류의 그 지능, 지성은 굉장히 대단하다. 그런 내용으로 풀어서 좀 살펴볼 수 있고 또 마지막 이제 4장에서는 말하자면 진리, 진리와 노동과 자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AI가 도래한 이 세상은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지구의 얼굴을 바꾸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지구는 지구인데 여태까지 뭐 다른 좀 약간 그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면 분식을 한 화장을 하는 거죠.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용어로는 이제 변형, 형태가 바뀐 거 트랜스포밍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AI 시대는 말하자면 형태가 바뀌는 시대. 형태는 여러 가지 영역일 겁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도 있고 사회의 삶의 영역도 있고 또는 관계의 영역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이런 변형의 시기 격변의 시기에 인류를 보호하는 일인데 특히 세 개의 영역으로 진리와 노동과 그리고 자유를 제시합니다. 4장에서는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뿐만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3억 헌장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가족, 그다음에 문화 발전, 경제 사회, 정치 공동체.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5장은 힘의 문화, 사랑의 문화 혹은 힘의 문화와 그 힘의 문화와 대조시키는 거죠. 사랑의 문명을 대조시키는 것으로 5장을 구성하고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전체는 245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이 레오 14세 교황의 회칙을 가지고 이 시간을 구성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죠. 박명선이 부르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

0: 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영화 그랑블루 보셨나요? 프리다이빙이 나옵니다. 눈부시게 푸른 바다로 가득 채워진 포스터로 유명하죠. 영화 그랑블루에서 숙명처럼 프리다이빙을 하는 주인공 자크는 말합니다. 물속 깊이 내려가면 바다는 더는 푸른 빛이 아니에요. 하늘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남은 건 오직 고요. 바다 맨 밑바닥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다시 올라와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거든요. 우리 삶도 이렇습니다. 맨 바닥에 있을 때 가장 힘들죠. 자크와 다르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시 올라와야 할 이유를 알고 있죠. 그래서 손을 잡고 말씀을 따라 올라오면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끄심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주의 책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그랑 블루 영화 OST 중에 한 곡 골라서 들었습니다. 더 빅 블루 함께 하셨어요. 오늘 시작하면서 이 영화 그랑 블루 얘기를 해서 6월 14일 2주의 책 첫 곡으로 들었고요. 글 쓰는 아나운서 김지연 야고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그림책을 쓰고 그린 작가님과 함께 하셨죠. 작가님과 함께 했죠. 한지민 작가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책의 자리 핀드 출판사에서 나온 책 전해드렸고 2주의 책 가족들 문자 많이 남겨주셨어요.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7093님 9시 미사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얼른 찾아보고 우리 사이라는 책을 알게 됐고요. 두 분의 뒷얘기 들으면서 너무 흥미로워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메시지 대환영이고 아주 힘이 나고 흥이 납니다. 감사해요. 7093님. 아나운서님의 따뜻한 진행에 행복을 여는 아침 때부터 감동받고 계시다고요? 야 오래되신 분이군요. 절 행복 GD로 기억하시는 예, 지금은 글 쓰는 아나운서 봄아범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김도미니카님 감사하고요. 이영숙님 와 특히 작품 전반을 지배하는 뿌연 안개가 낀 듯한 몽환적인 화법은 도심 속에서 개성을 잃고 부유하는 현대인의 소외감을 탁월하게 묘사한다. 그러나 이 책의 가장 아름다운 지점은 바로 뒷모습의 미학에 있다. 부터 시작해서 이 책의 해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서 공감을 해주셨어요. 왜 뒷모습일까 궁금했는데 독자평에서 이걸 찾으셨다고요?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오남경님은 사셨답니다. 아 이거는 우리 핀드 출판사에서도 좋아할 만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뭐 그 밖에 알아내지 못한 모든 2주의 책 가족들 참여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한 바퀴 돌고 성바로 출판사 만납니다. 어떤 영성서적 만나게 될까요? 오늘도 이 책 찾아보시고 뒷이야기 함께 들으시고 구매도 하시고 선물 신청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어요. 박득태 루카 신부님 바로 만날게요.

0: 고해성사는 영혼의 프리다이빙입니다. 오로지 주님께 모든 걸 내맡기고 고해사제로 더 깊게 깊게 내 영혼의 심연의 밑바닥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열어보이면서 마침내 그 바닥을 혼신을 다해 박차고 주님께로 힘차게 올라가는 짜릿하고 강렬한 만남, 그 깊고 푸른 전율을 흠뻑 느껴보셨나요? 빛나는 지혜를 길어올리는 깊은 심연애로의 프리다이빙입니다. 2주의 책, 오늘 한 권의 책으로 딥하게 깊게 다이빙 해볼까요? 오늘 북셰프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카 신부입니다.
0: 예, 오랜만입니다. 벌써 예수 성심 성월 중순까지 왔습니다.
1: 벌써 그렇게 됐어요?
0: 예, 그러니까요. 어제 그분 15일인데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1: 아, 뭐 중순까지 오면서 사실 바쁘게 사느라 정신없긴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나더라고요. 예수 성심 성월 하면 사실 저는 제가 제의를 서품받고 맞출 때 가운데 심볼을 새기거든요. 사제들은 예수 성심 로고를 새겼어요. 원래 그 각자 자기가 지향하는 영성 같은 것들을 새기는 게 이제 관례이긴 한데 저는 그게 좀 너무 유난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막 이런 디자인 저런 디자인 막 꾸미고 하는 게.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하긴 하는 게 관례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예수 성심을 이렇게 골라서 새겼는데 그만큼 잘 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예수 성심 하면은 떠올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예. 심장인데 뜨겁게 불타는 모양도 있고 가시관도 쓰고 있고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하심을 같이 떠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성심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1: 그게 참 예수님의 말 그대로 성심, 그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인 것 같은데 그 불타는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아픔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 때문에 가시관 쓰시고 나 때문에 창에 찔리신 그 모습이 사랑이라는 게 저는 이 비유를 참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언제나 기분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게 기분 좋은 느낌만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실 술, 담배, 도박, 마약도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 사랑은 고통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랑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 예수 성심이야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목숨 바치신 그 사랑을 가장 잘 증명하는 심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뭐 좋기만 하면은.
0: 그러니까 좀 상대방을 위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마음도 예수 마음일 수 있고 예수 성심일 수 있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통받고 순환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표현한 상징, 그 심장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 성심 성월에 신부님도 그걸 삶으로 사시겠다고 제의에 새기신 거겠죠?
1: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잘 안 입고 있어요.
0: 이런
1: 농담이고요. 아, 내가 그걸 가슴에 새긴 만큼 잘 살고 있나 하는 생각 보면은 아유 부끄러운 기억이 더 많죠. 오히려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거 아닌가 해서 미안할 때가 참 많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는 아, 내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인내해줬어야 되는데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했던 순간들이 훨씬 많죠. 그 인내나 경청, 이해 이런 거는 제가 고해성사를 하는 사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그렇군요. 그 화가 날 때 저는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부끄러움이더라고요.
1: 아, 수치심 이런 것들 중요하죠.
0: 뭐 제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신부님 아시다시피 이번 달에 그 장난감 영화가 개봉을 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 그 영화를 특히 좋아하시죠.
0: 네, 그래서 그걸 서재 한 켠에 다 모아놨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보고 야 지현아 네가 애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기면 되는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괜히 하나하나 모으는 게 죄 짓는 것 같고.
1: 신경 그걸, 쓰이기 시작하죠. 이제.
0: 네, 그걸 누가 망가뜨리니까 화나고. 아. 그러니까 누가 내 거를 망가뜨려서 화난 거 밑에는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무님이 방금 내가 그렇게 잘 해줬나라는 걸 돌아봤을 때의 부끄러움. 저는 누군가 나한테 가까운 가족에 한 그 말에서 느끼는 부끄러움. 그걸 얼마나 잘 융화해서 삶에서 살고 있나. 화로 가고 그게 표현이 되면 안 좋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그 말도 절 놀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너의 어린아이 같은 면이 귀엽기도 하다.
1: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구나.
0: 근데 그걸 제가 그렇게 못 알아들은 거니까. 그래서 경청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1: 맞아요.
0: 바로 벌컥 화내면 안 되고 좀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마음이기도 하고.
1: 그게 예수님 마음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해 사제라서 그걸 좀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참 고해성자 안에서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참 좋은 책이 있었어요. 그 고해사제 핸드북이라는 책인데 이 책으로 우리 좀 소통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고해사제 핸드북.
1: 예.
0: 예, 오늘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고해사제 핸드북이니까 고해사제를 위한 책? 되지 않을까?
1: 1차적으로는 그런 책이죠. 고해사제한테 고해성사 잘하라고 이렇게 주는 책이기도 한데 처음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읽었죠. 그리고 누구한테 소개할 생각은 안 했어요. 사제들이나 읽는 책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고해성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듣는 행위고 그 사람과 잘 소통하는 방법인데 그런 면에서 이 고해성사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테크닉, 대화의 테크닉이죠. 고해성사 안에서 대화의 테크닉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들이구나라는 생각에서 이 고해사제의 핸드북이라는 책은 커뮤니케이션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이거 저한테 필요한 책이네요.
1: 아, 그래요?
0: 네, 왜냐면 저도 일로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말로 벌어먹는 사람이니까 또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기도 하고 사제에게만 필요한 책은 아니다라는 거. 성숙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1: 그렇죠.
0: 이런 말로 틀립니다.
1: 예, 그래서 이 책을 꼭 고해사제가

0: 아, 뭐 당연히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신자분들도 같이 읽으면 참 좋겠다. 뭐 이게 고해 사제들도 참 좋겠지만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노자의 도덕경이나 뭐 이제 공자의 논어, 맹자 이런 것들 그 자체로 동양 고전이기도 하지만 요새는 처세술 관점에서 나오는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처세술로서의 논어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공자 뭐 이런 것들. 대화의 기법으로서의 도덕경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동양 고전들을 현대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재해석되는 책들이 많단 말입니다.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하는 책들이 조금 있긴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해성사의 대화 테크닉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일상에서의 대화 커뮤니케이션으로 쓸수 있게 접목시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1: 고해성사 때 사용하는 대화 기법 태도를 일상에서 활용한다라는 거죠.
0: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제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책을 읽기도 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사제가 고해서에 있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아무리 사제라도 일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겠습니까? 당연히 일상을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다면 저한테도 중요한 것은 고백실 안에서의 삶보다 일상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상에서의 내 모습이 일상에서의 내 말투가 고백실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고백실 안에서의 태도이기도 하지만은 내 일상을 성화시키는 태도의 커뮤니케이션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계속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책은 단순히 사제를 위한 책만은 아니다.
0: 그렇죠.
1: 모두를 위한 책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고의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되죠.
0: 그렇죠.
1: 그래도 암암리에 좀 하죠.
0: 아, 본인이 사제는 말하면 안 되지만.
1: 그리고 혼났다고 얘기하죠.
0: 아, 그런 분들 좀 봤어요.
1: 예,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예를 몇번 보면 신부님이 마냥 들어주시기만 했나. 그러니까 듣다가 잠깐만요,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되는. 예, 그래서 막 혼내시는 듯한 말투로 조언을 하셨던 게 신자들한테 상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예를 종종 들었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제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물론 듣는 거고 또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인간과 인간으로의 대화이지 않나?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일면 그렇게 울컥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0: 그렇죠.
1: 어떻습니까?
0: 예, 뭐 사실 사제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대리하는 인간이지 하느님을 대리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같이 배워나가는 입장에서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화되어야 나가야 하는 것은 사제는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좀더 성숙한 대화법을 고백실 안에서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 관점에서 보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성숙하면 좋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고백실에서 성숙하면 좋겠지만 좀더 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고백실 안에서 고해 사제로 있을 때 태도는 좀 다르더란 말입니다. 일상 안에서는 저도 판단해요. 우리 형제들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딴 인간이 다 있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백실 안에서 누가 되게 부끄러운 죄를 얘기해도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의식했는데 내가 왜 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고해 사제로서 뭐 은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태도가 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겠다는 태도가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모든 인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실에서 갖는 이 태도를 일상에서 적용시킨다면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신부님은 좋은 사제시네요.
0: 아, 그래요?
1: 저의 판단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저런 신자가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신부님들의 인간적인 마음이 고해를 하러 가는 신자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여겨진다는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신부님은 그 답으로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라고 얘기하신다니까. 그게 예수 성심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0: 그렇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생각해주면 사실 어떻게 저런 신부가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둘다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 서로 편할 텐데요.
1: 예. 아, 근데 현실은 사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저도 그래요.
1: 그러니까 지향점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참 좋겠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뭐 고해성사로 쓰인 책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래도 저도 그걸 의식하니까 고백실에서의 태도를 일상으로 옮겨보자 하니까 도움이 된 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

0: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을 쓰신 커크스타시아크라는 신부님도 사실 시작이 굉장히 어떤 고해성사를 잘해야지로 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신부가 아닐 때는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방법은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내가 고해사제가 되니까 고백을 듣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기만 했지 들어본 적이 없다. 대답해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걸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 과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거 사람이 그 소통을 익히는 과정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내 말만 할줄 알죠. 그러다 보면 이제 듣는 법도 배우고 같이 대화하는 법도 배우고 이 소통을 배우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사제가 고해로만 신자들의 얘기를 듣진 않죠.
0: 아, 그렇죠.
1: 종종 미사 끝나고 인사하고 있는데 어떤 신자가 저 신부님 면담 좀 그럼 그때 좀 덜컹하신다는 분이 있거든요.
0: 아,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그 면담 좀 그 세 글자가
0: 사람마다 좀 그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좀 힘들어 하긴 해요. 실제로 방송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1: 막막함이.
0: 예, 그리고 사실 내가 그 사람의 죄의 크기, 고통의 크기 이런 걸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해결사가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면담 좀 했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제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1: 저도 좀 그러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사제라면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무슨 일이 있으니까 면담 하자고 하는
0: 그러니까,
1: 걸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듣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그러니까 고해소에서의 고해사제로의 이 고민이 시작인 거고, 점점 곁가지를 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야 잘 듣고 응답할 수 있을지 필요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책으로 나왔다.
0: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해사제로서 성장하는 이 신부님의 모습이 사람이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소통을 배우는 모습이다라는 모습이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근데 소통을 제일 많이 배우는 시기는 연애할 때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내가 말하는 것만 익숙하지만 이제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 말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헤아려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사랑이다. 대화를 잘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서로 사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되고 잘 말하고 잘 듣고 잘 응답하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이 책의 지향점이다라는 책에서 이게 사랑이자 어른이 되어가는 책이자 어른스러운 소통을 하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연애 해보셨어요?
0: 저요? 안 했다고 순진한 척 하고 싶긴 한데
1: 아,
0: 해본 적은
1: 왜냐면
0: 있죠.
1: 수도회시니까 그때 소통을 많이 배우셨습니까?
0: 아, 그게 정말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일 많이 배운 건 그때인 것
1: 그리고
0: 같아요.
1: 뭘 배우셨죠?
0: 아, 뭐 디테일하게 말하긴 좀 부끄부끄하지만
1: 아니, 저는 실패의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0: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할수록 되뇌이잖아요.
1: 예
0: 그때 내가 막 잘못했나 이런 것들 그리고
1: 아
0: 그러니까 다음에 잘하려고 막 미리 쪽지에 써놓고 생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1: 그래서 제대로 성공하십니까?
0: 쪽지에 적어놓은 말들을 잘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실패하면 또 곱씹게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연애는 가장 소통을 많이 배우는 시기인 것 같아서 저는 사제 신망하는 사람들도 기왕이면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 한 번쯤 경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만의 의견은 아닙니다. 입학 후에는 안 되지만 입학 전에는.
1: 아, 정말. 그리고 많이 배우는 건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진짜요.
1: 황지우 씨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슬프다. 내가 사랑한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0: 아, 그래요?
1: 예. 너무 빨리 얘기했죠. 내가 사랑한 자리마다 모두
0: 이야.
1: 폐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폐허 싱크홀 싱크홀 싱크홀이 여러 번 있으니까 땅이 다져졌다. 뭐 이렇게도 들리고요. 여전히 저는 실패 중이라. 오늘도 배웁니다. 어른이 돼도 여전히 유치해요. 아까 제 얘기하면은 그
0: 다
1: 장난감
0: 유치하죠.
1: 누가 망가뜨린 거 그냥 그럴 수 있고 만약에 블록 같은 거 없어지면 또 사면
0: 그래,
1: 되고.
0: 맞아.
1: 근데 왜 그때는 그게 막왜 이래? 막 이렇게 되는 건지.
0: 세상의 전부거든.
1: 아,
0: 유치하니까야.
1: 참 내가 유치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누구나 다 아이예요. 근데
1: 예.
0: 사실 그게 유치하다라는 게내 맘대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나는 거고, 주로 그게 다른 사람의 개입이 들어왔을 때 깨지기 때문에. 근데 그만 또 한편으로는 내 맘대로 돼야 된다는 거는 상대방의 감정도 내 맘대로 돼야 된다,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가 감정이 서로 상하거나 유치해지거나 화가 나는 이유 중에 중요한 비중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인 것 같다. 특히 상대방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커크스타시아 그 신부님도 내가 답을 제시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심리 상담에서도 중요한 기법이기도 하죠. 하지만은 그 이전에 대화에서 기본 예의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1: 제가 아까 신부님 좋은 사제라고 말한 다음에 판단하는 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말도 좀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0: 조심해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1: 말로 계속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말 중에 상대방을 칭찬이라도 판단하는 말은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야 방금 얘기하신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걸 테니까요.
0: 맞아요. 가벼운 칭찬도 어떨 때는 불쾌할 수가 있어요.
1: 그럴 수 있죠, 상대방한테는. 그러니까 좀 들어야겠다. 제 영화 드림걸스라는 작품을 보면 제발 좀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라고 비욘세가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비욘세의 리슨 함께 들을게요.

0: 리슨이었습니다. 비욘세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책입니다. 고해 성사를 어떤 시작으로 해서 소통을 전체적으로 얘기 나누는 시간, 고해 사제의 핸드북, 성 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 펼쳐보고 있고, 이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여러분도 성함수소 붙여서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대화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마냥 얘기하기보다 좀 더 듣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고해 사제로 고해소에 앉아 계시면 그래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해 사제들이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 신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고,
1: 예.
0: 마찬가지로 고해소에 들어가는 신자들의 마음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0: 일단 나의 그 죄를 고해하는 거기 때문에 주일미사 빠진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왜 그랬지? 뭐 이런 후회도 있고, 주로 미사 직전에 합니다.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좀 타임 어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래저래 압박이 있는데 좀 따뜻하게 받아주시면 신부님이 좀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그게 저는 반칙인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통 미사 전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제가 미사에 임박하게 가가지고 미사 전에 고해 성사를 못 봤어요. 근데 끝나고 사제관에 들어가야 되는 신부님을 붙잡고 이제 고백 성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고3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실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사제인 입장에서는 고해 성사를 보겠다가 누가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을 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퇴근하시는 시간인데 내가 그분 붙잡고 실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수 있는데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근데 또 비가 왔어요. 근데 신부님 붙잡았을 때 신부님이 전혀 싫은 내색 안 하시고 뭐 지금 생각하면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렇게 고백 성사 보겠다고 비웃는데 다가오면 저도 예쁘긴 할것 같습니다. 근데 우산 안으로 이렇게 품어주시더라고요. 비가 오고 있어서. 그래서 우산 안에서 우산 쓰고 고백 성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되게 따뜻했던 기억이거든요. 우산 안에 들어갔다라는 그 공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 신부님의 마음이 더 그랬죠. 비가 오는데 그 우산 안에서 제 이야기 잘 경청해 주시고 우산 안에서 이렇게 소근소근 이야기 해 주시고 그분도 참 기억에 남고 또 저희 본당 신부님은 겉으로 볼 때는 막술 마시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날라리 신부님인 줄 아는데 고백성사 들어갔을 때그 신부님은 항상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먼저 꺼내면 다 들으신 다음에 잘 고백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알아요. 고백실 들어가면 그 위축되는 마음, 나도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잘했어. 이야기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만으로 마음이 되게 편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의 영향이 좀 있어서 제가 고백 성사를 할 때도 잘하셨다고, 잘 이야기하셨다는 얘기를 꼭 해요.
0: 우산 속에서 얼굴을 싹 보여주고 우산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심쿵하는 건 강동원 아닙니까?
1: 우리 둘다좀 산적같이 생기긴 했는데.
0: 영화 늑대의 유혹에서 그
1: 아, 맞다.
0: 장면이
1: 그 장면, 유명한
0: 갑자기
1: 장면이지.
0: 떠오르는데 신부님이 혹시 강동원의 느낌인지 갑자기 궁금해지고
1: 산적 스타일입니다.
0: 산적이셨군요. 알겠습니다. 늑대는 맞았던 걸로.
1: 아, 예,
0: 예.
1: 맞네.
0: 잘했다. 이
1: 예.
0: 말도 위로가 되네요.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고생했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말이니까. 우리 일상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말을 듣는다면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 맞아요.
0: 안정감을 줍니다.
1: 그러니까 그 잘했어, 잘 얘기했어 이말 자체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제 마음을 알아준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까도 커크스타크 신부님께서 얘기하셨죠. 정답을 제시하거나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대화도 그런 거구나. 대답을 꼭 응답을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따스함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 들어줘야 된다라는 말이 사실 그 뜻인 것 같거든요. 따뜻하게 대해준다라는 거. 그것만으로 문제가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설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따스함이 있다라면 내가 문제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래요.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1: 맞아요.
0: 여자는 공감을 원하고.
1: 예.
0: 근데 저는 복잡한 인간이라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공감도 원하고
1: 둘 다.
0: 둘 답니다.
1: 난둘 다. 옛날에 CF 있었죠, 이거.

0: 백컴이라고 봐야죠. 예.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신부님은 남자시니까 어떤 쪽이십니까?
1: 그거를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솔직히 해결 중심이긴 해요.
0: 아, 그래요?
1: 평상시 대화할 때.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러니까 사실 저도 공감을 잘 해줘야 되는데 친구들이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 오늘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누군 이래서 싫고 이래서 밉고 우리 신부님 어땠고 뭐 요즘 건강이 어떻고 맨날 싫은 얘기만 듣고 있으면 저도 좀 불편하거든요. 마이너스 에너지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은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면 같이 저도 좀잘 조율을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감정 해소만 하려고 투덜거리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의 편견의 시선에서. 그러면 저도 못난 사람이라 아까 너는 맨날 짜증만 내냐고 막 내가 그럼 듣고 있으면 피곤하다고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제 고백실에서는 또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더더욱 고백실의 태도를 일상으로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백실에서 어떤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들 막 하셨을 때 편견 없이 참잘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어떤 조언 같은 것들을 들을 때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더니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참 자상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좋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이분이 대화에서 필요했던 것은 정답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도 꼭 정답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상대방에 대한 태도와 정성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렇네요. 그래도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올 텐데, 그때 자칫 잘못하면은 훈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예.
1: 또 필요할 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훈계 내지는 이렇게 조언.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공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좀 굉장히 주의를 주십니다. 좀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다. 그 밖에도 아까 얘기했던 그 훈계가 잘못돼서 비난이나 이렇게 혼내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성급하게 결단 내리지 말라 그래요. 너 그래서 그랬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내 경험에만 비춰서 얘기하면 위험해지는데 우리 사실 전혀 도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나도 했는데 너도 할수 있어. 사실 별로 도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야,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 내 경우지. 이 사람 얘기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 상대방의 고민을 내 기준에서 축소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뭐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말들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되죠. 해서 안 되는 말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0: 그 상대방을 섣불리 단정짓는 말들이 될수
1: 그렇죠.
0: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좀 경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1: 예, 맞습니다. 그게 대화에서 우리가 자기단에서 야다 나는 다너잘 되라고 이런 말 하는 거야라는 태도잖아요. 그 훈계를 하는 게 물론 좋은 말 해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관계에서도 중요한 거는 해줘야 할 것을 뭐 잘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관계에서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0: 그러니까요. 결혼 생활도 건강하려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걸안 하는 게더
1: 맞아요,
0: 중요하대요.
1: 맞아요.
0: 근데 저는 전자만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해준 것만 기억나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0: 또 반성하게
1: 어떻게 나한테
0: 됩니다.
1: 이럴 수 있어?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참.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1: 예.
0: 아이에게 큰 소리 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1: 아, 애들 땐 특히 더.
0: 그것도 마찬가지고.
1: 예.
0: 말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성인들의 가르침입니다.
0: 예.
1: 맞아요. 그쵸. 말을 상대방에게 맞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고해 성사 때, 괜히 신앙 얘기하지 말고 괜히 뭐 영성적인 용어들 쓰지 말라는 말도 하세요. 요즘에 물론 신자분들이 요즘에는 또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가셔가지고 뭐 어느 정도 신학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대화 안에서 좀 알아듣기 쉽게 그런 용어들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그런 용어들을 골라서 쓰는 게내 지적 수준을 자랑하려고 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긴 있거든요.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생활 좀 하고 왔다고 제 혀꼽으로 하시는 발음 내나?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렇게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0: 그러니까요.
1: 예.
0: 예. 우리가 그런 대화를 불쾌하게 여기는 이유가 대화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고 나를 좀 뽐내려고 하는 마음? 뭐 그런 게 드러나서 그런 거 아닌가?
1: 그렇죠. 그래서 대화는 사실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방법까지 또 그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눈높이라는 차원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하되 어린아이의 고백일지라도 진지하게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그 아이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더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제가 참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 중에 하나인데요. 고해성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래요. 어른들이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어려서 너는 아직 몰라. 크면 알아. 야, 어린 게 뭘 알아. 이런 말들 참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야 어린 게 뭘 알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사실 나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 라고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난 별 볼 일 없는 어른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하는 꼴이에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0: 그렇네요. 진짜. 사춘기 때 고민은 자기 세상이거든요.
1: 맞아요. 그러니까
0: 어른이 되면 그 고민들이 조금씩 크기가 작아지는데 처음 겪는 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더 섬세하게 다뤄줘야 하는 거고요.
1: 그런 어른들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의 그런 섬세한 감정을 사실 나도 그랬으니까 알아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닌데 사실 그래서 아이의 그런 강렬한 타오르는 감정들을 섬세하게 다뤄줄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저도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책 속의 일부를 이제 읽어주시면 좋을 텐데 어느 구절이 좋을까요? 예.
1: 그 아무래도 이 책에서 좀 제가 듣기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훈계하려고 하지 말라였던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태도이잖아요. 그게 그게 좀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고를 하고 계시고 우리 고해사제들의 고해성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서로의 대화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나 그렇게 들어주기만 하고 공감만 해줘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또 심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처한 이웃을 만났을 때는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 상황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 이웃들 중에서도 그렇게 내가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심리적인 전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가져온 사람들이 정말 해소를 원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혹은 어디까지가 한계인가에 대해 그 정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나눠드리고 싶네요.
0: 예, 읽어주십시오.
1: 우리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전문 상담가나 심리치료사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 사람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는 그럼에도 그가 우리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0: 고해사제 핸드북의 일부를 박득태 룩하 신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아까 연애가 참 좋은 교육이다라는 게 예. 같은 맥락인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계를 경험한다. 예. 계속 실패하거든요.
1: 싱크홀을 만들어 가는 거죠.
0: 그러니까요. 근데 그 경험이 그냥 좌절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어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 한계를 인정해야 함부로 상대방을 조언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청하게 된다라는 거 아닌가?
1: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 또 경청한다라는 것. 특히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하니까 이 사람에게 월권하지 않고 또 어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나눠드렸던 대목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의사의 치료를 권고하라라고 하는데 이거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의사 말 잘 들으라고. 집회소에 그런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위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은 전문가에게, 의사는 의사에게, 약국은 약사에게 그런 거죠. 그리고 물론 사제들은 성사적인 측면에서 은총을 빌어줄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인간과 인간의 대화로서 잘 들어준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건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0: 않을까.
1: 아,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저도 골라오긴 네, 하는데
0: 어떤 곡일까요?
1: 돌즈의 그 People are Strange라는 이야기인데요.
0: 어, 사람들은 좀 낯설다? 아, 스트레인지? 낯설다, 이상하다?
1: 이상하다. 어, 예. 혹은 뭐 이방인 같다. 여러 가지 안에서 가사가 이렇게 해석이 되긴 하는데 원래 사람들은 다 뭔가 이상하고 낯설죠. 맨날 보는 사람도 낯설고. 근데 사실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낯설거든요. 어떨 땐 기분이 이렇고 어떨 땐 또 기분이 이렇고.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해요. 내가 이상한 다른 사람이라고 이상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사람은 다 이상하구나. 나도 원래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지? 나는 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서로한테 좀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너무 판단하지 말고 다 이상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듣고 싶습니다.
0: 우리 둘 다 이상하네요.
1: 그렇죠.
0: 이상한 남자의
1: 이상한 남자들
0: 남자 둘의 대화를 이상한 여러분도 잘 들으셨나요? Doors의 People Are Strange 들으면서 다 비슷하다.
1: 그래요.
0: 네, 존중하자. 그렇게 듣는 시간으로 또 얘기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해 사제의 핸드북을 소개해 주신 오늘 북셰프 성바우로스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박득태 루카 신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도어스의 People Are Strange 들으셨고요. 이상한 사람 하면은 가요 중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존박에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박에 이상한 사람 들었습니다. 우리 다 서로 존중하면서 약간의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잘 들어주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만난 책 성바로 출판사의 영성 서적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요. 마무리하는 곡 자우림의 1717-1771 이 곡 들으면서 계속 책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진딧물, 나방, 노린재, 외래 해충까지 이대로 괜찮을까?
4: 걱정 말고 청단으로 싹 잡아!
3: 우와, 경농 청단이 신의 한 수였네.
4: 진딧물, 나방, 노린재부터 외래 해충까지 청단으로 판을 뒤집는다.
5: 과수형 종합살충제 경농 청단.
6: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홀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삶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식구인데요. 읽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환해지죠.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마음 공부고 행복이 아닐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